0: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네.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1: 아 근데 제가 이전 씨를 본디 한 사람입니다.
0: 어 감사합니다.
1: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0: 근데 네. 와이어 씨 네.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야?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1: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0: 그쵸.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네.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1: 바로!
0: 바로!
1: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0: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천돈 천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대요?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선우.
0: 오, 스컬!
3: 저는 뭐예요?
2: 브리브리 이선우.
0: 어?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0: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어,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고.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아. 이런 것도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있어요.
3: 그거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네.
2: 그 네. 마데힐.
1: 마데힐.
2: 아, 메디힐.
0: 마데카솔인 줄 알았잖아요.
2: 마데카소사이드.
0: 메디힐의 그 마데코사이드. 아, 마데카소사이드. 마데카소사이드.
2: 앰플.
0: 그게 1위?
2: 네.
0: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1: 민감한데.
2: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순해요. 그래서
1: 순해요.
2: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너무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아.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오케이.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0: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바로 한마디 하시죠.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0: 자, 어? 오.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가까이 들어.
1: 어? 한번 해봐.
0: 과연 출격!
1: 오케이.
0: 전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2: 네.
0: 내가 어무할게. 먼저 가.
3: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4: Yeah.
3: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in K-beauty?
4: Yeah.
3: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4: Russia.
3: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4: Хорошо.
3: Хорошо?
2: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3: Why did you come to Korea?
4: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3: Oh, BTS concert.
4: When is BTS concert?
5: 17.
3: 17 concert too.
4: Yes.
3: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4: Yes. Many projects. Korea.
5: It's quite popular.
3: Oh really? Yeah. In Russia?
4: Yeah.
3: Oh.
4: Yeah. Most people use Korean. We don't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3: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4: Yes.
3: Okay, I got it.
4: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3: Oh, thank you.
4: We trust you. yeah, we trust you.
3: What is your K-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4: Dr. G.
3: Dr. G.
4: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3: Cleansing balm.
0: 닥터지 일단 닥터지 하셨습니다.
4: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3: Oh.
5: Like it's not sticky.
4: Yeah.
3: What about you?
4: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3: Uh-huh. Soybean.
4: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3: Moisturizing for you.
4: Yes.
3: Oh,
4: yes.
3: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4: About 2 years.
3: 2 years, okay. What about you?
4: Me too.
3: 2 years.
4: 2-3 years.
3: Two, yes. 3 years.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0: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the love, the K-beauty.
4: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3: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0: 아까 또 들어보니까 러시아에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3: 네. 더 낫다고 했잖아요.
0: 2년씩 쓴다고 이게 들으니까 네. 기분이 좋네요.
3: 너무 좋습니다.
0: This is cake.
3: Beauty.
0: Beauty.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외국분들께서
3: 네.
0: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신 거 하니까
3: 네.
0: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3: 네.
0: 더 알려야겠다.
3: 맞아요.
0: 제품들을
3: 네.
0: 좀 해야겠다는 그런
3: 네.
0: 생각이 듭니다.
3: 피피를 주세요.
0: 주세요.
3: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0: 주세요.
3: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를 하면 좋을까?
0: 아, 근데
3: 응.
0: 이쯤 하면은
3: 응.
0: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3: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0: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3: 풀 냄새?
0: 해본대로 하죠.
3: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0: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3: 유명한 된다고 된가 봐.
0: 소금빵.
3: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6: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3: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0: 예,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3: 우와.
0: 자, 먹어봅시다.
3: 맛있다.
0: 자, 아무래도
3: 우리
0: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3: 저는 ENFP인데. 인터뷰 하실래요?
7: 네.
3: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7: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3: 정은수님?
7: 네.
3: 왜 근데 서울에는?
7: 서울에 이제
1: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7: 아 에이티즈 분들의 팬.
1: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7: 아,
1: 진짜요?
7: 왜요?
1: 진짜요?
7: 왜요?
1: 좋죠.
7: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1: 네.
7: 우리 외국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1: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7: 아이브로우.
1: 되게 좋아요.
7: 오. 어떤 면에서 더
1: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7: 네.
1: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7: 오.
1: 그래서 그걸 거 봤어요.
8: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1: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아,
7: 그렇죠.
1: 그렇죠. 두 통째.
7: 그렇죠.
1: 아 아니다 그거 저 네. 고3 때부터 썼어요.
7: 응. 네.
1: 네, 그래서 세 통째?
7: 세 통째.
1: 아 그러니까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7: 그러면
1: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네. 통을 4년을 썼어요.
7: 오!
1: 하나를
7: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1: 오 맞는 것 같아요.
7: 그렇죠.
1: 제가 추천해요.
7: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네.
8: 또 이제 이 네.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7: 네. 네, 한번 인사해 주시죠.
1: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7: 아 네.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7: 좋은 하루 보내시고
1: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7: 아 진짜로요?
1: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7: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1: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8: 많은 분들께서
7: 네.
8: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7: 네.
8: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7: 네.
8: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7: 네.
8: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7: 네네네.
8: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7: 네.
8: 이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7: 와, 그 정도예요?
8: 예.
7: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8: 그렇죠. 또
7: 뭐죠?
8: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7: 네.
8: 제가 세 개 골라서
7: 네.
8: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 아, 리뷰 앤 다이어리.
8: Let's go.
7: Let's go. 와!
8: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7: 맞아요.
8: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7: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8: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7: 네.
8: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7: 네.
8: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7: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8: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7: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8: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7: 네.
8: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7: 네.
8: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7: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8: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7: 오.
8: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7: 오? 진짜?
8: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7: 네.
8: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7: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8: 이야.
7: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8: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7: 네.
8: 체크를 해봐야죠.
7: 아 우리 손등
8: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거
7: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8: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7: 네.
8: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7: 약간
8: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7: 네.
8: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7: 아 다행이네.
8: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 예용
8: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7: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8: 확실히
7: 네.
8: 촉촉합니다.
7: 촉촉해요.
8: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7: 무거워요?
8: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면 아.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드시죠.
7: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8: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7: 배부르겠다.
8: 피부 양보했습니다.
7: 네, 피부 양보했어요.
8: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7: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8: 예. Yeah.
7: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오!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8: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7: 그쵸 그쵸.
8: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7: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8: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7: 네.
8: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7: 한 번도 없죠.
8: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7: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8: 아니요, 아니, 그냥 각자.
7: 일단 한번
8: 리허설. 네,
7: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8: 아. 진짜 입문자예요.
7: 오! 오! 이게 뭐야?
8: 뭐야 그 리액션?
7: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8: 그렇죠.
7: 결 살려주는 거 맞죠?
8: 결도 살려주고
7: 네.
8: 버트림, 스머징.
7: 아 스머징.
8: Yeah.
7: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8: 예. 네.
7: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네. 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8: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7: 아 많이 맞는데요. 네,
8: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7: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8: 진짜요? 도전? 네,
7: 진짜
8: 어? 도전 눈썹에?
7: 도전!
8: 도전 오.
7: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8: MC.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7: 이렇게?
8: 싱싱싱 이렇게.
7: 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오 좋네.
8: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7: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8: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7: 그렇습니다.
8: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7: 그렇습니다.
8: 자,
7: 네.
8: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7: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디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8: 와우.
7: 이걸 뭘로 지우죠?
8: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7: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봤던 거구나.
8: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7: 맞죠.
8: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7: 근데 뭐가 달라요?
8: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7: 아.
8: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7: 그렇죠.
8: 과학이죠.
7: 그쵸. 사이언스. 와우, 과학, 사이언스.
8: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7: 아, 그래서.
8: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다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논코메도제닉.
7: 네.
8: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7: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8: 그래서.
7: 네.
8: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7: 오~
8: 바로 써보도록 하죠.
7: 네, 좋아요.
8: 클렌징은
7: 네.
8: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네. 얼마나 잘 되냐.
7: 네.
8: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7: 맞아요.
8: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7: 네.
8: 바릅니다.
7: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8: 네, 비비면 됩니다. 아.

0: 한번 해볼게요. 네.
1: 어때요? 지금 촉감이?
0: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웠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1: 오.
0: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1: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0: 오.
1: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0: 아.
1: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0: 네. 사장님.
1: 사장님.
0: 네.
1: 여기 저희 단골이죠?
0: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네.
1: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0: 네.
1: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0: 오.
1: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0: 네.
1: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0: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1: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0: 네.
1: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0: 어.
1: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이렇게 다 빠지는 어, 거죠.
0: 빠지고 있는 상태인 네. 거고, 노폐물을.
1: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0: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1: 네.
0: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1: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0: 아 부드러워요. 어... 너무 부드러워요.
1: 좋습니다.
0: 네.
1: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0: 네.
1: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먼저 뽑으세요.
0: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1: 아 진짜로?
0: 네.
1: 아 왜요?
0: 아 왜냐고요? 네.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1: 오...
0: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1: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0: 볼게요.
1: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0: 네, 맞죠.
1: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0: 클렌징 밤?
1: 예.
0: 왜죠?
1: 아무래도 저는
0: 네.
1: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찾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0: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1: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0: 완전 진심이에요.
1: 네.
0: 이제 제 타입이죠.
1: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요.
0: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1: 그러긴 해.
0: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렛츠고!
1: 리뷰북 타임.
0: 레고 해보도록 하시오.
1: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0: 네.
1: 좀 찾아봤어요.
0: 찾아봤어요?
1: 이제 깨달았어.
0: 뭘요?
1: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 뭐 찍거나 스크랩
0: 네.
1: 느낌.
0: 네네네.
1: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0: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1: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함 좀 살짝 넣을게요. 명함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을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0: 오.
2: 네. 그리고

0: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줘 릴라야. 오.
1: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제니.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0: 레이션
1: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1: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3: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1: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네.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3: 그렇죠.
1: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3: 네 그럼
1: 안녕.

0: 이게 고풍스럽습니다. 아.
1: Passing through the charming and nostalgic main gate, you are greeted by trees. It feels like a gift of scenery encountered by chance in the suffocating urban landscape. Alway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the Gyeppo Library has long been a friend to the residents of Gyeppo-dong. 1984, it has aged alongside the community. I'd like to share this precious space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deeply intertwined.
2: Munon 정보실입니다. 좋은 게 책들이.
1: Here, residents have poured their passion and nurtured their dreams and hopes. However, the library is set to undergo reconstruction soon, and before long, its current form will disappear. Perhaps that's why it feels even more precious, making me cherish the space even more.
0: Seven이서 이게 어떤 모임 같은데 어떤 모임입니까?
3: 저희가 지금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서관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0: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군요. 이게 사진 이게 나와 있는 책들 이게 이제 개포 도서관에 관련된 기록들인 거죠.
3: 네
0: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개포동 이 마을, 네 언제 때부터 이렇게
4: 1994년에,
0: 이야 거의 뭐 개포 도서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예 오래도록 잘 이용하셨네요. 이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3: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네네. 그 마을 기록 프로그램. 제 후속으로 이제 만든 사진집인데요. 기포도서관의 재탄생 마을과 함께하는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셨던 그 분들이 주신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입니다.
1: 네. From the now demolished Chugong apartments to the libraries that will soon be rebuilt. While we cannot prevent them fading away, we've been capturing precious moments and memories through photographs. So what does the nostalgic Gyeppo-dong look like in the people's memories?
5: 네, 저는 주공 2단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공 2단지는 약간 언덕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봄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꽃향기가 동네 마을 전체를 풍기고 또 뻐꾸기가 가끔 뻐꾹뻐꾹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뻐꾸기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개포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정식 공원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갑니다만 지금은 뻐꾸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또 아카시아 향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3: 아카이브와 기록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하였고요. 좁게 보면 일기처럼 나의 일상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까지 기록 활동은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과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와 문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At the Gyeppo Library, which has captured the town's cherished moments, we meet another person who shares a warm resonance.
0: 개포도서관 참 풍경이 이쁘네.

0: 때마침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여기 또 오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뭘 또 기록하고 계셨네.
1: 오늘 기록하실 걸 준비해 왔습니다.
0: 아, 네. 저도 기록합니까?
1: 네.
0: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2: Director Lee Sung-min, who has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in the Gyeppo Jugong apartments, has been documenting the precious old traces left in Gyeppo-dong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in various ways.
0: 이 Gyeppo-dong 이 주공 앞부터 해 갖고 여기가 감독님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존재.
1: 그쵸, 고향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네.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아,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0: 네.
1: 뒤늦게. 네.
0: 그 참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요즘엔 참 빨리빨리 변화되잖아요.
1: 그쵸.
0: 그래서 이제 쉽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1: 너무 많이 변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변화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뭔가 살다가 힘들고 이럴 때 돌아보고 싶은 곳이 또 있기도 하고
0: 그렇죠, 그렇죠.
1: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곳도 있고
0: 네.
1: 근데 왔을 때는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이 동네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아,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매해 갈수록 재건축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에 가서 위안을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새롭게 변화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네.
0: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1: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가 재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밀린 숙제처럼 한 번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과 뭔가 안정감, 위안 이런 게 뭐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데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풍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나 뭐 고양이라든지 또 이주하면 떠나게 될 생명들 네. 네,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2: Before the Jugong apartments are reconstructed, Director Lee has been working on the Gyeppo There project, capturing the memories of those connected to the space that will soon disappear. 노트블리, what caught her eyes were the trees that had grown tall alongside the apartments, which had been cut down during reconstruction. In an era where we often take disappearing things for granted, she conveys an important message.
0: 감독님에게 아카이브, 기록이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1: 저는 기록이 네. 기억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기억한다는 거는 네. 앞으로를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0: 네.
1: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고 살아 지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또 무엇을 남기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0: 네.
2: Though the landscap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the warm emotions and comfort felt here are memories I wish to cherish for a long time. 이 나무가
1: 되게 오래된 나무가 여기 있어요.
0: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1: 근데 여기 사셨던 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좀 외진데 있다 보니
0: 네.
1: 모르는데 이제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후문.
0: 아 여기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죠? 네. 아 감독님 직접 다니셨던
1: 네.
0: 고등학교.
1: 제가 다녔던
0: 모교. 야.
1: 다녔던 고등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나무라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0: 야.
1: 몇 평이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0: 네.
1: 근데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오래전부터.

0: 그래서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있었고 뭐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 이제 빠르 변화하고 있는 이 개포동에서 좀 잘 모르고 이제 잊혀져 있는 존재예요.
1: 와.
0: 근데 아직 보호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도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1: 아, 이 나무는 보존됐으면
0: 있어서
1: 네, 보존됐으면 좋겠어.
0: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아.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1: 야.
0: 네, 맞습니다. 그 재건축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다 베고
1: 네.
0: 또 건물을 짓고 또 새로 심고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괜찮을까라는 것 때 이제 질문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록하고 이걸 이제 알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죠. 개포동에서 현재 만났던 분들
1: 야.
0: 메모하면서
1: 이것도 다 이제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야, 이거 만나신 분들
0: 네, 와. 사실 찍을 수 없으니까 네.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1: 네. 네.
0: 그래서 또 이것도 다 현재의 기록들도 이제 또 뭐 사라지니까
2: She has been documenting the everyday moments that will soon become memories. In particular, she has gathered memories of the trees by taking photos with those who remember the Jugong apartments, collecting their shared recollections of the trees. As we greeted the trees that ha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she lovingly captured them in a drawing. With the same sentiment, I took a moment to document this ginkgo tree that I might have overlooked today. It seems that if we pay a little attention, there are many grateful beings around us.
0: The apartment is not a good place, so the apartment is wide.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덤불도 있어서 덤불 속에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평지가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썰매를 탔던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내려가면은 이런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내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공 아파트가 연탄이랑 보일러가 같이 때는 그런 곳이어서 또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뭐 캠핑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2: Today with director Lee Sung-min, I wa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Mid the changing landscapes, there's another place I hope will be well preserved. 'A place where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are vividly alive, Gyeppo Market, beloved by nearby residents for its warmth and community. Especially with its diverse food offerings, it's a place you can't just pass by after school or work. I sought out the place filled with flavors of nostalgia and sweet memories.
1: Yeah.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시장을 꼭 방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 동네에 있어서 역사가 다 담겨진 곳이 시장이거든요. 아마도 여기 시장은 그 주민들의 복닥거리는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포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 The first place I visited in Gyeppo Market,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is this place that opens as early as 2 or 3 a.m., but typically at 6 a.m. This spot lights up ahead of others, producing fresh rice cakes in a traditional way every day. Wow, a long-standing establishment in Gyeppo Market.
1: 시장에 오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떡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 한번 떡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3: 예.
1: 떡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집에서 떡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0: 이 집은요, 떡의 기본이 떡볶이나 그 가래떡 이 정도가 지금 되게 잘
1: 나와요.
0: 예. 다른 떡도 많이 팔리지만 이게 네네.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1: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은 호떡 저거 잘 나갔다 그랬어요.
0: 아, 네. 저건 시그니처.
1: 시그니처. 아, 이 집만 시그니처. 네.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0: 네, 저희 가족이 사업을 처음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정도 했습니다.
1: 35년이요?
0: 네네.
1: 그래서 어떤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0: 아, 예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동네가 좀 그래도 강남이라고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에 그 이주하기 전부터 최근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개포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쪽 이쪽이 지금 입주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최근에 또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조금 또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1: 그렇게 이제 급변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네, 보통은
0: 예 네, 생각도 있었어요.
1: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30대 40대 때는 뭐 딴 데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 30년을 넘게 해오니까. 여기 주요 고객 그리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 주신 분들이 또 찾으시고 멀리 가셔서도 전화 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개포동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1: 그렇죠. Knowing it could convey flavors of nostalgia for someone, the owner says it was hard to leave this place behind. Having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ith the residents of Gyeopodong for so long, this space has become not only the owner's living space, but also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tertwine. 30 years, the time in Gyeopodong and his life have flowed together. Shall we head to another place?
2: 아 여기 또 시장하면 또 과일 한번 봐야죠. 너무 신선한 과일이 있는데.
3: 맞죠.
2: 요거는 좀 시식코너 같은데.
3: 예, 시식코너 같습니다.
2: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3: 예, 예.
2: 아 요즘에 또 겨울에 먹는 또 이게 귤이 맛이 달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항상 귤 까먹잖아요. 네. 야 이거 과즙 막 떨어지는 거 봐.
3: 아니 너무 잘해요. 귤이 제철이니까 지금 아마 맛있을 거예요.
2: 야
3: 하나 더 잡수세요.
2: 갈 때 하나 챙겨. 사 갖고 가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 이게 과일이 맛있으면 옛날 표현으로 따봉. 사장님 여기서 과일 가게 장사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3: 예.
2: 얼마나?
3: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네.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2: 이야. 떡집도 한 30년 전 됐고 여기도 네. 20몇 년 됐고
3: 저는 초등학교 때 돌아와서 그래서 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2: 여기서요? 네. 와
3: 여기가 개포동이 이게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30년이 네. 넘어서 뒤에를 이쪽을 보시면 좀 시골택한 분위기가 많아요.
2: 네.
3: 강남 같지가 않고 그냥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한 동네 네. 포장마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2: 네.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변화하는 이 개포동 속에서도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바람은 계속 그래도 이제 서울 강남에 재래시장으로 보면 이제 영동시장, 그래도 개포시장, 도곡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2: 네네네.
3: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죠.
2: 네.
3: 아 개포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2: 네.
4: I hope the flavors and charm of this traditional market are preserved for a long time. Wow, the warmth and generosity here are truly abundant.
1: Though some places have already vanished and others may one day disappear, I hope that the memories and stories hidden within them will be well preserved.
5: At one point, I started to think about the world we live in a familiar world. New things are changing, but we can't stop the change. But the changing flow is our job. Well, then, with me, let's go to the memories of the past. 떠나보시겠습니다.
1: One day, when I look back, I would be so glad if the space filled with my memories still exists just as it is. Here, Gyeopodong is an old bookstore where residents continue to visit. This place exudes the simplicity and warmth of a neighborhood bookstore, standing unchang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especially tucked away in one corner is a space filled with secondhand books. I ventured up to this attic-like spot, overflowing with nostalgic memories.

0: 취미 서적부터 해갖고 네 아주 다양하게 책들이 있습니다. 이야 삼국유사, 네 세계사 필요, 한국사를 보다 역사도 참 재밌거든요. 참 이게 헌책방을 방문하면 참 특이한 점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자기가 책들이 놓여지고 싶은 대로 막 들쑥날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요즘 대형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형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잘 정렬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헌책방이 주는 참 또 정감 가는 모습이 아닐까. 네.
1: I met the owner who has been keeping this humble neighborhood bookstore for a long time and shared a momen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is space.
2: Oh, 선생님.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개포동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그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다 그래갖고 들리게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한테는 개포 헌책방 예.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상호명의 서적 백화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4: 예 맞습니다.
2: 예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여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4: 1987년도에 예
2: 87년에
4: 예, 개업을 했었고요.
2: 와 그럼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한
4: 37년 정도 됐습니다.
2: 네. 네. 이 헌책방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4: 뭐 주변 주민들, 뭐 학생들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현재는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책 사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2: 아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막 여기 막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4: 일단은 책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추천을 받아도 네. 우리 아이 이제 잘 맞는 네.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아이 연령에 잘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그 어머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먼저 보여주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0: 아, 참 이게 다른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볼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 사장님 너무 친절해 주시고. 네. 그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여기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 있고 그 주변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개포동 이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서적백화점을 어떤 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1: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예, 우선 뭐 저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추억의 공간으로서 제일 많이 일단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타지로 나갔다가 또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면은 자기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씩 들려서 뭐야 추억의 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뭐 저도 뭐 이제 서점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제가 그 추억의 공간을 날 유지하면서 이렇게 자리매김을 하는 게저 나름대로 그 의미 보람이죠.
2: 오늘 정도현 hopes that this place will always be a warm comfort. Any source of memories for someone.

0: It's time for Brunch Club, the corner where we enjoy delicious conversations. Now, from BTS to Tilda Swinton, global celebrities around the world personally seek out and wear this designer's creations. She's the one who transformed traditional Korean hanbok into high fashion, beloved worldwide hanbok designer Kim Young-jin. Welcome to the show. 어서 오세요, 선생님.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저희 크런처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1: 네. My name is Young-jin Kim. I am creative director.
0: Yeah, hello and welcome. Thank you so much for coming in. 다시 한번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Moving right into our conversation then, our global listeners, you know, may not fully know the difference between a hanbok artisan and hanbok designer. So can you please introduce what an hanbok designer does? 우리 글로벌 청취자분들은 한복 장인이랑 한복 디자이너의 차이를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한복 디자이너 소개해 주시겠어요?
1: 한복 디자이너는 그냥 우리가 일상에서 입는 디자이너처럼 디자인을 새롭게 해서 만드는 디자인을 하는 거고요.
0: So 한복 designers would design hanboks that we wear.
1: 장인들은 그 옷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무형문화재 선생님이시라든가 그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옷을 직접 만드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0: Okay, and hanbok artisans, they would actually make the hanbok. They have the skills to make a hanbok, and this includes intangible cultural assets as well. 만들고 디자인하고 그 차이가 있는 거네요.
1: 네.
0: I see. All right. Well, thank you for that clear explanation. Now, on the 22nd of this month, the play 반야 아재, or Uncle Vanya, where you worked as the head costume director, premiered at the National Theater of Korea. Now, people are already saying the costumes stole the show. How does that feel? 지난 22일에 국립극장에서 디자이너님의 의상 총괄 감독으로 참여한 이 대형 신작 연극 반야 아재가 막을 올렸어요. 개막 첫날부터 의상이 무대를 찢었다라는 평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기분이?
1: 그건 좀 너무 과찬인 것 같고 사실 너무 근사한 연출, 근사한 우리 연기자들, 근사한 무대 미술 그런 것들이 만났기 때문에 제가 근사하지 않으면 이상하죠.

0: 그래서 좋은 작품이 나왔던 것 같아요.
1: Oh, okay. 네. I think she's being really humble. So she thinks the praise that she received, the comments, are too much for her. But the direction, the acting of the starring actors, as well as the arts of the stage arts, they were all amazingly beautiful. So she had to meet that standard and had to be amazing as well, which is why this became a perfect project overall. All right, well, I heard you were once a stage actor yourself. When you see actors performing on stage, like in your costumes, do you ever feel that urge to go on stage again?
2: 사실 젊은 시절에 선생님께서도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셨잖아요. 네, 우리 그 방송 전에도 짧게 에피소드 하나 말씀을 해주셨는데 배우들이 디자이너님의 의상을 입고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 혹시 아, 다시 무대에 서고 싶다 하는 그 배우의 피 끌린 적은 없을까요?
0: 그 시절은 이미 오래전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10분 연극제를 잠깐 네. 예, 했었는데 네. 그때 10분 동안 하는 그 연기 중에 10분 동안 계속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게 100분 같았어요.
1: Okay. So the days of her acting was way, way in the past. And she actually was part of this 10-minute play last year. And she wouldn't act for the whole 10 minutes. But even that little moment felt like 100 minutes for her. So I guess she doesn't want to act on stage anymore.
2: 아, 그 찰나의 순간도 100분 같았다. 네. 오, 그렇군요. 그러니까
0: 할 수 있는 것과 네. 하고 싶은 것은 되게 다르다.
1: Okay. So what you can do and what you want to do are completely different.
2: 그럼 지금 하고 계신 일이 제일 좋다. 연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로 이해하면 될까요?
0: 네, 연기자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그 떨림을 와, 저걸 어떻게 견디지?
1: Okay. Yeah, being an actor on stage is just too difficult. How can you bear that nervousness, that anxiety, anxious feeling that you have on stage is what she said. All right, you know what? Let's dive deeper into your story through our keywords now.
2: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는 저희 키워드를 통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키워드 오픈해 주시겠어요?
0: 네.
1: The first keyword is ta-da! Difference. All 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2: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죠?
0: 차이는 저의 어떤 인생 모토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화해부동이라는 어떤 의미하고도 비슷한 건데 그 서로의 어떤 그 다름을 존중하고 같이 화합해서 나아간다는 의미거든요.
1: 아.
0: 그러니까 이게 되게 다르잖아요. Uh-huh. 다른데 의미가 있다는 거죠.
1: Okay, 네. So difference. In Korean, that would be 차이. And it's a life motto for Youngjin as well, but you know, there's that saying, you have to respect the differences that we all have. Okay. All right. So it has a very profound meaning in this keyword. Now, you once worked for luxury brands before, right? And had what many would call a very successful career, but then chose the path of a hanbok designer. What led to that decision?
2: 과거에 명품 브랜드의 슈퍼바이저로 소위 성공한 삶을 살다가 돌연 한복 디자이너로 이 진로 아니면 삶을 바꾸셨어요.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어떤 계기가 있었던 거죠?
0: 번아웃이 왔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그런데 제가 광장시장에 한복 원단의 그 컬러풀함을 보고 그러니까 치유받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1: Really? So you were burned out, but you went to the 광장 traditional market, saw some 한복 fabrics, and you were healed. Okay.
0: 그래서 컬러가 주는 어떤 그 저의 정신적인 거나 육체적인 것을 이렇게 뭔가 바꿔줄 수 있겠다. 그리고 제가 우리 것이라는 거에 대해서 어릴 때부터 배우기도 하고 뭐 이렇게 무용문화재 선생님들한테 뭐 춤도 배우고 그러면서 굉장히 한복이 궁금했었죠.
1: 아, Okay, so when she saw that fabric, the different colors, she thought her mind and body could be healed, and she wanted to learn hanbok. And she even learned like dances, whatnot, traditional cultural arts from the intangible assets in the past. And that's how she decided to learn about hanbok. Moving on. Okay.
2: 그러면 한복 디자인을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였는지도 궁금하거든요.
1: So what was the first thing that you did to study 한복 디자인?
0: 일단 저는 무형문화재 선생님한테 네. 한복을 배웠어요. 그래서 네. 베네쪼고리부터 배웠거든요.
2: 오케이.
0: 그래서 하나하나 배우면서 그 한복에 대한 이해도를 익혔죠.
1: All right, so she first of all went to meet an intangible cultural asset in 한복, and she learned how to make that top 한복 that you wear when you're a baby, you know. So she learned step by step from an intangible asset just like that. All right, well, as a latecomer, though, entering the world of traditional artisans, I imagine it wasn't easy. What was it like?
2: 이제 전통 장인들의 세계에서 늦가기 학생으로서 힘든 상황도 많았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0: 뭐 듣보잡이라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저는 사실 제가 했던 모든 어떤 일들이 뭐 슈퍼바이저로 일했던 명품에 그렇게 패션 쪽에 일했던 게 지금의 너무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2: 아.
0: 그러니까 한복을 그의 시설로만 보지 않고 그들만의 리그로 보지 않고 굉장히 세계적인 시선으로 소재 같은 것도 되게 다양하게 쓰고 되게 많은 그런 도움을 네. 받았습니다.
1: 아, okay. So because she had that experience working in the fashion industry even before as a supervisor of a luxury brand, whatnot, even though people in the beginning said, "Who is she? We don't know her." She was able to move forward, and she wouldn't think of hanbok as a different sort of fashion, but it's all part of that big fashion industry and the field, right? And what she had done in the past, all her work experience, helped her a lot with hanbok design. All right, well, was there a phrase or perhaps a motto that kept you going during like hard times? Could you share it with our crunchers?
2: 힘든 상황들이 이제 과거에 많으셨을 텐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또 과거의 경험들을 통해서 물론 극복하시긴 했지만 그런 순간순간에 디자이너 김영진의 마음을 다 잡아주고 좀 주저앉지 않게 만들었던 문장이나 모토 있으면 우리 크런처들이랑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0: 일단 네. 저는 제가 마음이 복잡하고 힘들 때 공연을 보러 가요.
1: Oh, 네. So you go watch like plays yes. when you're in difficult times.
0: 공연을 보면 일단 그 극장에서 주는 극장 안에 내가 객석에 앉아 있을 때 그 고요함이 저를 좀 정화시켜 준다 그래야 되나?
1: So the quiet stillness that you feel as an audience in the play, sitting down, ready to watch the play, it sort of purifies you. Okay. Interesting.
0: 또 뭐 전시도 보러 가고 이제 그러면서 머리를 계속 다른 데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네. 제 자신을 갖다가 좀 도닥여주는 것 같아요.
1: What a great way. She also goes to watch exhibitions. So she would take her thoughts away from the things that make her, you know, suffer or the difficult thoughts that she has. She would get rid of it as she watches plays and exhibitions.
2: 그럼 문장이나 모토가 있다기보다는 그렇게 몸을 움직여서 공연을 보고 전시를 보시는 거네요.
0: 네.
1: Okay, so she would move herself actively to watch plays and exhibitions during these difficult times to overcome them. All right, moving on then. Your brand name is Chai. Does it mean difference?
2: 이 과정을 겪고 만든 브랜드 이름이 차이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그 difference의 의미일까요?
0: 네, 맞습니다.
1: Oh, okay. It is.
0: 예. 왜냐하면 그 패션을 하고 제가 한복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작은 차이가 큰 것을 이루는 거를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 이 차이를 꼭 쓰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이 개성, 유니크함이 또 이 차이 안에 있잖아요.
1: Of course.
0: 네, 그래서 그 브랜드 네이밍을 했습니다.
1: So you know, differences. It's always the small differences that lead to big differences, and that's really important when it comes to hanbok design and fashion. And uniqueness is within that word as well. So she wanted to use this as her brand name. Okay, then what do you think is the unique difference only 김영진 can create? 그러면 다른 디자이너들은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디자이너 김영진만의 독보적인 이 한 끗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0: 참 그 어려운 거.
1: 차이, 네, 네, 작은 차이.
0: 좀 컬러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컬러감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좀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런 비율이라든가 뭐 어떤 그 내 옷에 뭔가를 계속 고민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수정하고 하는 거. 그게 제 힘이 아닐까요?
1: 오케이. Very nice. So she often gets praised for her sense of color. That color, and she constantly modifies and changes the designs she has moving forward to make them better. And that is the small difference that only designer Kim Young-jin displays and has. So if you had to describe what hanbok was to our global listeners in one sentence, what would you say? 글로벌 청취자분들에게 한복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한마디로 말씀해 주신다면 뭘까요?
0: 정체성.
1: 아, 오케이. 정체성, identity. Why is that? 왜 그렇죠?
0: 한국 사람이 입는 어떤 옷이잖아요. 그래서 그 자체가 정체성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1: 네, 네. So this is the costume or clothes that Koreans wear. And so it's a way of expressing our identity.
0: 제가 영국에 갔을 때 네. 한복을 입었었거든요.
1: 오, 오케이. So when you went to England, you were wearing the 한복.
0: 근데 뒤에 학생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1: Oh, and students were following her from behind. Okay. 네.
0: 자기가 패션 전공하는 네. 학생인데 이런 옷을 처음 봤다면서 이렇게 아주 그 굉장히 개성 있고 이런 디자인을 처음 봤다고 그러면서 제 옷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보이면서 너무 놀라워하는 거예요.
1: 네. So the students were actually majoring in fashion design and they were amazed to look at hanbok saying they've never seen anything so unique like this and they were so interested in what she was wearing.
0: 제가 그때 영국 레이스하고 네, 한복의 원단을 믹스해서 입고 갔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새로움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1: So her hanbok was a mix of the English laces and the fabric of hanbok, and that mix, the combination, was really appealing and interesting in those people's or students' eyes. 그래서 정체성이다. All right, so hanbok would be identity, 정체성 in Korean, as Young-jin just explained, and she shared her own personal story as well.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second keyword now. 이제 두 번째 키워드 오픈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오픈해보겠습니다. 네. The second keyword is authenticity. All right, so what meaning does this keyword have? 이 키워드는 어떤 의미를 담고 골라주셨죠?
0: 진실됨, 나다움, 그게 제가 표현하는 모든 것이라고 생각해요.
1: 네.
0: 나다움이 없으면 뭐 어떤 것을 만들었을 때 굉장히 창피하거든요. 그 나다운 게 뭐냐, 그거는 진실함인 것 같아요.
1: Okay, so authenticity. That's really about being your true self. When it comes to fashion and designing, if you're not yourself, then you could feel embarrassed, you know? So that's what authenticity is about, being yourself. All right. Well, your hanbok designs keep traditional lines while adding bold and even modern elements to them. Did people in the traditional hanbok industry, like in the beginning, react negatively, perhaps?
2: 디자이너님의 한복은 전통의 선을 지키면서도 또 과감하고 파격적인 그런 디자인이 가미가 돼 있잖아요. 초창기에는 전통 한복 업계에서 눈총을 보내지 않았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추측이 들기도 하거든요. 어땠나요?
0: 처음에 물론 그랬죠. 그래서 근데 제가 이렇게 정당성을 얻었다고 하는 건 네. 항상 그 근본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아~ 그 어디에서 이게 뭐 전통 당에서 오건 원삼에서 오건 네. 어떤 그런 베이직을 네. 제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게 탐구하고 노력했다는 거. 그래서 네. 제가 할 말이 좀 많았어요.
1: 아, 네, 네. So she always had justifications to those who had reacted negatively to her because she always had that basic roots, that basic foundation when it came to her hanbok design. She was

0: explore by herself what the traditions are before designing. So she had a lot to say to them.
1: 한복은 패션이거든요. 계속 시대마다 변했고
0: 네.
1: 또 그 분위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옷이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강조하고 싶었어요.
0: 아, 그렇군요. All right. So she thought 한복 is of course fashion, right? And it changes over time, over different historical eras, and it also changes depending on the atmosphere and the setting. And she wanted to express that as a 한복 designer. That's amazing. All right. Well, your 한복 designs were worn by global stars like BTS, Tilda Swinton, Naomi Campbell, so and so and on. It became a huge topic worldwide. What compliment or reaction has stayed with you the most? BTS부터 나오미 캠벨, 틸다 스윈튼까지 전 세계 글로벌 스타들이 작가님의 한복을 입어서 화제가 됐잖아요. 그래서 궁금한 게 이들의 리액션이나 칭찬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였는지 궁금해요.
1: 저는 사실 네. 그런 그 리액션이나 칭찬 뭐 나오미 캠벨 너무 개성 있는 옷을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다고 쪽지까지 남겨주고 뭐 가고 그랬는데 네. 저는 한효주 씨가 네. 되게 인상에 남아요.
0: 네. 네. Okay, so of course, every one of them left good comments. For example, Naomi Campbell, she even left a note for designer Youngjin saying, thank you so much for creating this unique design of 한복. But what really stays with her is what actress Han Hyo-ju said. What did she say? 뭐라고 하셨나요?
1: 저는 그 배우가 맘씨, 몹씨, 맵씨가 다 있는 배우라고 생각을 해서
0: 우와,
1: 네. 제 한복에 대해서 굉장히 존중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너무 예뻤어요.
0: I see. So designer Youngjin thinks Han Hyo-ju has the nice kind heart and she is also really able to pull off that look of the 한복 really perfectly in her opinion. So she has everything really when it comes to 한복 and even the personality, the character, and she thought that actress was the most memorable that wore her 한복 design. Okay, 그러면 내 디자인을 완벽하게 소화했다라고 느꼈던 원픽 셀럽도 한효주 씨겠네요?
1: 네, 근데 또 심은경 씨도 또 제가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네.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 그 옷을 어떻게 하면은 예쁘게 입고 자기가 이렇게 무대에 서야 될지를 굉장히 고민하는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뭐 원픽이라고 할 수 없어요. 배우는 그 각자의 개성과 아름다움이 또 김태리 씨도 그렇고 뭐 여러 요 뭐 한선아 배우도 이제 앞으로 제 옷을 입을 거지만 또 그런 배우들이 굉장히 저는 멋있다고 생각합니다.
0: I see. Even 심은경, who is also in the play 반야아재 or Vanya, Uncle Vanya, also thought a lot about how well she could wear your design of 한복, right? And also Kim Tae-ri and Han Seon-hwa, who will also be wearing your 한복 too. All these actresses, you can't really pick out one person because they all have their own unique characteristics.
1: Yes.
0: Yeah, and they're able to pull off what you have designed for them. All right. Okay, so through OTT platforms, people around the world are falling in love with the charm of 한복. As a 한복 designer, like when you watch these content, do you instinctively start analyzing the 한복s that you see? I wonder. 요즘 OTT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인들이 한국 드라마 속 한복의 미학에 푹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한복 디자이너로서 콘텐츠를 보면서 약간 직업병이 튀어나올 때도 있지 않으세요? 한복 보고 분석을 한다든지.
1: 많이 있죠. 근데 될 수 있으면 좀 안 보려고 그러고요.
0: 네.
1: 그리고 저는 사실 OTT를 보면 다른 거를 많이 봐요. 예를 들어서 뭐 크라운처럼 굉장히 그 다른 나라의 옷이지만 디테일이나 그런 아름다움이 있는 옷들을 좋아하죠.
0: 그래서, okay. 네. So you wouldn't watch too much of Korean contents with 한복 displayed in them, but you would watch contents like Crown to see the detail and the different beauty that they display. Ah, okay, all right. And you do also design, I mean, analyze 한복s that you see on content. Okay, well, do you get inspiration from music when

0: 디자이닝?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혹시 디자인 작업 하시면서 음악을 통해서 영감을 얻기도 하시나요?
1: 그럼요.
0: 오, 네. 그럼 이쯤에서 추천곡 한번 들어볼까 하는데요. 네. We'd like to listen to your recommended song. 크런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곡이 있다면 어떤 거죠?
1: 김동률의 희망.
0: Oh, okay. 김동률's 희망 is one of the recommended songs that our designer would like to introduce. 왜 이 곡을 선곡해 주셨죠? Why did you choose this for us?
1: 제가 30대 초반에 좀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위안을 준 굉장히 위안을 준 음악이어서 네. 곡이어서 꼭 추천을 했습니다.
0: Okay. So this song, 희망, Hope by 김동률 is actually a song that she really listened to a lot and found comfort in her early 30s when she was going through a really difficult time. Let's enjoy the song together. It's 김동률's 희망, Hope. Stay tuned for more.

0: 표현을 해주는 거 정말 좋거든요.
1: 아, 그렇죠. Options are amazing. It feels great.
0: 그리고 하고 또 멋지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멋지려고 우리가 옷도 입고 또 그렇게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또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1: 그렇죠. So even us, we try to become gorgeous people by wearing beautiful clothes or by learning things, right?
0: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1: Oh, definitely. So she believes this word, gorgeous, is very important, not only when it comes to design, but also for us human beings. All right, well, you know what? You create some of the world's most special hanbok. So I'm curious, what kind of clothes do you personally enjoy wearing? 세상에서 가장 특별하고 gorgeous한 한복을 만드시잖아요. 근데 평소에 옷장에는 어떤 옷들이 있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알려주시겠어요? 평소 어떤 옷 즐겨 입으시는지?
0: 일단은 제가 만든 옷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자켓 보시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되게 좋아하는 신경옥이라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당신의 옷을 갖다가 리폼해서 저한테 이렇게 제가 사겠다고 그랬어요.
1: 네, so this is actually a clothes or jacket designed by one of her favorite interior designers, Shin Kyung-ol, and it was reformed and she bought it from that person.
0: 예, 그리고 이 디자이너가 이 옷에다가 이렇게 자기가 쪽지를 이렇게 남겨줬어요.
1: 와,
0: 네, 내가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행동하는 만큼이다. 네, 이렇게 재밌는 저는 디자이너들의 옷을 스토리가 있는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1: Okay, 네. So if you take a look at this little note, it's actually a note by Shin Kyung-ok, the person who designed the jacket, and it says, "What I think is how much I think and how much I behave and act." So isn't this fun? Like our designer Youngjin likes to wear clothes by designers who has stories like this. 그럼 이런 쪽지는 서프라이즈로 넣어두시는 건가요? 아니면 사면 이렇게 하나씩 주시는 건가요?
0: 선생님이 네. 본인이 이렇게 만들 때 그 입는 사람이 어떤 자기의 생각을 공유하기를 원해서 미리 이렇게 넣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얘기 안 하고
1: 서프라이즈네요.
0: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복 디자이너나 패션 디자이너가 아니고 네. 인테리어 디자이너잖아요.
1: 네.
0: 근데 너무나 재미있게 이런 걸 하시는 이런 디자이너를 제가 옷을 많이 사고요.
1: 그렇네요. So this designer who's an interior designer, they actually put these notes to surprise the person who buys their clothes. And even though they're not a fashion designer, they create this really fun, interesting costumes.
0: 그래서 저는 다른 디자이너들 옷도 많이 그래서 구입을 합니다. 재밌는 디자인.
1: Okay. So she likes to buy clothes from designers that she likes and she finds interesting. And she also, of course, has clothes that she has designed herself in her closet as well. So for those of you who are not able to see the screen right now, Youngjin, our designer, is wearing this jacket and on her right chest, there's a really, really cute dog that's hanging on the jacket. So I wanted to ask her, is this your favorite brooch or something?
2: 이제 옷에 제가 아까도 너무 궁금했는데 너무 귀여운 강아지 브로치가 있거든요. 어떻게 최애 브로치인가요? 좀 스토리가 있으면 알려주시겠어요?
0: 뭐 그건 아니고요.
1: 네.
0: 이게 작년에
1: 네.
0: 올해 초였군요.
1: 아, 네. 네.
0: 치앙마이 죽박클이라고
1: 네.
0: 죽음의 바느질 클럽이라는 게 있어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치앙마이 가서 죽도록 일주일 동안 바느질만 하는 거거든요. 밥 먹고 바느질하고.
1: Okay, 네. So it's actually something that you got from Chiang Mai
0: 네.
1: from this club called 죽박클.
0: 네.
1: So you would sue until death, basically. Okay.
0: 거기에는 이렇게 공예로 그러니까 손으로 만든 그런 것들을 많이 파는데 요 강아지가 너무 재밌어서 손으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하늘 또 이것도 구입을 했습니다.
1: 그렇구나. And it's actually a handcrafted dog brooch, and she bought it from.

0: Chiang Mai from that handcraft club who only sews like the whole day, like eat so, you know. And that's a brooch that she got from there. Oh, it's really cute. 너무 귀여워요. 네. 진짜 시선 강탈 강아지예요. All right, so I couldn't keep my eyes off it. But moving on to the next question now. People's sense of style, you know, changes over time. So how is the style Kim Young-jin admired in her 20s and 30s, in your 20s and 30s, different from what you now consider true style?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의 취향도 변하잖아요. 그래서 20대, 30대 시절에 김영진이 생각했던 멋이랑 지금의 김영진이 생각하는 진짜 멋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 크게 바뀌진 않는 것 같아요.
0: Didn't change hugely. 네. Okay.
1: 왜냐하면 취향이 있기 때문에. 나만의 취향이 있죠.
0: Okay. So you have your own preference. That's why your style didn't change too much.
1: 그렇지만 옛날에 제가 생각하는 한복이 너무 이렇게 칙칙한 색이 멋지다고만 생각해서 그런 게 싫어서 굉장히 새로운 색을 아주 밝은 저만의 차이킴의 컬러를 만들었는데.
0: So you created your own sort of colorful color for Chai Kim.
1: 근데 지금은 그것도 좋지만 새로운 어떤 텍스처의 어떤 그런 것에 많이 취향을 좀 두고 있어요.
0: 오, 네네네. 그러면 컬러보다는 텍스처에 조금 중점을 두고 계신 거라는 말씀이시죠?
1: 네, 그다음에 비율이나 라인.
0: Okay, so she would now focus more on the texture more than the color, even lines and proportions. So that would have changed. The focus of style changed over time for Young-jin. Now, between running your brand and directing costumes for productions, you must be incredibly busy, you know. Have you ever experienced burnout working as a 한복 designer?
2: 브랜드 운영 그리고 무대 의상 감독까지 하시려면 몸이 열 개라도 모자르실 것 같거든요. 번아웃이 온 적은 없을까요?
1: 매번 번아웃 오는 것 같아요.
0: Oh no! Every time 네. you're burned out, that's not good.
1: 네, 네. 저는 제가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굉장히 약한데 그 바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0: Oh, wow. How beautiful. So she doesn't believe she's a strong person. She's a weak person. But she wants to become someone who would just ride the wind, you know?
1: 네. 네. 그래서 그냥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네. 이번에 반야제 네. 그 은희가 하는 대사가 있거든요. 그 대사가 그냥 일을 하며 견디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 그 대사를 들으면서 내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0: Okay, all right. So there is a line from 반야 아재, Vanya, Uncle Vanya. It says you have to just work and just withstand everything that you get experience and go over that in the end. Okay, well, is there any like ways you recover or recharge personally?
2: 뭐 이렇게 번아웃이 매일 오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만의 혹시 극복 방법이나 힐링 방법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목욕을 해요.
0: Okay. You bathe yourself. 예, okay.
1: 예전에는 한증막도 많이 갔던 것 같아요.
0: Okay. And you also go to Korean saunas.
1: Yeah. Uh-huh. 그러면 가서 명상을 할 수 있거든요. Uh-huh. 그래서 그런 거로 내 스스로가 좀 치유를 한다고 할까?
0: Okay. So she meditates there and she has her own sort of therapeutic time while she bathes or goes to the sauna. Okay. 뭔가 몸이 이렇게 편안해지면 마음도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확실히.
3: Yeah,
0: when your body feels comfortable and relaxed, your mind is able to relax as well. So those are her ways to recover and recharge. Now, is there any routine, perhaps, like a daily routine that you do to sort of end the day?
2: 그러면 하루가 끝나기 전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는 나만의 루틴 같은 게 있으실까요?
1: 일단 목욕제기를 하고
0: 네. Bath first. 네. Okay.
1: 네. 그리고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고 uh-huh. 제가 만든 잠옷.
0: Oh, change into comfy clothes. The pajamas that you made. Okay.
1: 그게 그 전통 그 속바지. 로 만든 오가닉으로 만든 면바지를 입고.
0: Okay, 네. and organic pants 네, 네. that you made using organic fabric. 네. Okay.
1: 그리고 차 한 잔을 장미차를 마시면서 넷플릭스를 봐요.
0: Okay, and she has a cup of tea, rose tea, and watches Netflix. What do you watch? 어떤 거 보세요?
1: 되게 다양하게 보는데 일단 저는 클래식한 걸 좋아해요. 그래서 시대물.
0: 오, 오케이.
1: 시대,
0: 네,
1: 시대물을 보면서 일단 상상을 많이 하고 내가 만약에 저 옷을 만들면 어떻게 만들지 뭐 그런 상상도 하고 또 재밌는 또 스토리도 이렇게 듣고.
0: Oh, so you like to watch various content on Netflix, but you like the classics. You watch historical dramas and series. You like to imagine the situations, imagine what sort of clothes that you will create or design. So, like listening to you, you sound like a very inquisitive and imaginative person. Is your MBTI N by any chance? 이렇게 상상하는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또 디자인 하시려면 뭔가 이런 시각적으로도 상상을 해야 될 테고 MBTI가 혹시 N이신가요? 뭐뭐 N이잖아요. N 혹은 S인데
1: 그거 네. 누가 보내줘서 한번 해봤는데 네.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다 그 중간, 다 비트윈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해요.
0: 아, okay. So someone sent her that to try out before, but she wasn't so sure if she was on one side. She's in the middle of all the letters of the MBTI. All right, moving on then. You're not only designing 한복, but also archiving its legacy. What kind of inspiration or direction do you hope your work gives future young designers? 이제는 디자이너를 넘어서 한복을 아카이빙하는 리더의 위치에 서 계신데요. 내가 만들어놓은 이 기록들과 옷들이 다음 젊은 세대 패션 디자이너들에게 어떤 나침반이 되기를 바라시나요?
1: 이 포토그래퍼 중에 비비안 마우어라고 내니였어요. 부모.
0: 네. 네.
1: 근데 살아 생전에 한 번도 전시를 해본 적이 없는데
0: 네.
1: 이 우연한 기회에 그녀의 필름이 발견되면서 너무 굉장한 작가였던 거죠.
0: 그렇구나. 네. So there's this photographer named Vivian Maurer. She was a nanny. But her film, she's never done an exhibition personally before, but the photos that she's taken was found by someone by chance and it was people realized that she was a great photographer.
1: 근데 그녀의 사진을 보면 너무 사랑스럽고 인간에 대한 어떤 따뜻함이 보이고 어쩜 이렇게 그 이렇게 사진에 그 아름다움이 있거든요. 네. 비율적으로도 그렇고.
0: 아, 네네.
1: 근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너무 지금 존경한다고 하거든요.
0: So looking at her photos, you can feel the human warmth as well as the beauty of proportions and many people admire her photography these days.
1: 그래서 저는 제가 뭐 유명해서 이렇게 그게 아니고 제 옷을 봤을 때 그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 당시에 저런 생각을 했지라는 생각을 하면 되게 고마울 것 같아요.
0: So Youngjin thinks she'll be really grateful if the young designers look at her designs and creations and think, you know what? How does she think about that? How does she think about those creations, designs back then? Then she'll be really grateful if the young designers thought that about her. Well, my question to you is if you were to give any advice to these young designers, then what would it be? 그러면 이제 막 한복 세계에 뛰어든 젊은 디자이너들에게 조언을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일단 저는 필드에서 일하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0: Oh, working in the field is the best. 네. Okay.
1: 왜냐하면 공부한다고 이 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2: It's not about studying. 네. Okay.
1: 패션이기 때문에 계속 바뀌고 네. 문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네. 그 필드에서 일하면서 배우는 것이 저는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2: 아, 네. Because it's fashion, it constantly changes. And so you have to be in the field, really be able to sense the change to your skin and really put yourself in that industry to be able to learn a lot.
1: 그렇지만 자기 세계를 구축은 해 갖고 있어야 되죠.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추구하는지, 인간에 대한 어떤 식으로 시선을 바라보는지 그런 종합적인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2: 네, 네. But at the same time, you also have to create your own world, your own perspective. Think about what you want and what you want to pursue in fashion while you work in the field. So you have to be creating something that's your own as well. Okay, well, you're known for constantly surprising people with new ideas. Could you give us a small hint about your next project, perhaps?
0: 항상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아이디어를 가진 분이시잖아요. 대중들을 깜짝 놀라게 할 김영진의 미래 프로젝트에 대한 약간의 힌트를 주신다면요?
1: 제 옷을 가지고 네. 놀고 싶어요.
0: 오
1: 놀고 싶어요.
0: 너무 기대돼요 벌써 이.
2: Okay, so she wants to play with her clothes. What a big hint.
0: 너무 기대되는데요. I'm really excited and looking forward to that future project. Oh my gosh. 더 있을까요 힌트?
1: 아니요 더 이상은.
0: 네, 거기까지 약간의 네. 스포일러였습니다. 네. Okay, that's the hint that she shared about her future project. But I'm already so excited and looking so much forward to what it would be. Are you ready to be surprised as well, Crunchers? All right, well, it's been such a wonderful 1 hour with you.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us today. Lastly, could you please leave a final message to our Crunchers?
2: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다시 한번 너무 감사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글로벌 청취자 크런처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1: 많이 보시고, 많이 듣고, 많이 드시고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모든 것들을 즐기세요.
2: Oh, wow. Okay. So everyone see a lot of things, listen to a lot of things, eat a lot and enjoy everything. All the senses that you can enjoy in this world right now in your lives. Okay, just like our designer Youngjin, I hope that you get to be grateful of the things that are around you and open up your ears as well as your eyes, and everything could be a source of inspiration. Now, this has been Brunch Club, and it was such an honor to have our Hanbok designer who always surprises us with ideas like this. So we'll say goodbye to her one more time. 다시 한번 오늘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It was such a fun 1 hour with you. All right, so we'll have to say goodbye with our last song. It's I Stay by Kepler. Okay, shall we say goodbye together?
0: 네, 같이 인사할까요?
2: Keep crunching!

0: This is a bidding.
1: 아, 맛봐도 돼요?
2: 네.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애써 꾸미지 않아도 때가 되면 꽃은 핍니다. 수행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비우고 비우다 보면은 어느 날부터 마음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이란 것은 끝없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신과 관계없이 계속해서 부딪히고 또 부서지기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정진은 자신이 세운 약속을 철저히 지키는 것, 그것이 수행이고 정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에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전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1: 근데 와이엇 씨,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0: 뭐요?
1: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맞아.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동.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선우.
0: 오, 스컬!
3: 저는 뭐예요?
2: 부리부리 이선우.
0: 어?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3: 많았어요. 오, 진짜로요?
1: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0: 아, 메디의 그 마데코스 네. 그게 1위?
1: 네.
2: 이유는 뭘까요?
1: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피부가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순해요.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2: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3: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아.
2: 아, 진짜요? 네. 한마디 하시죠, 바로.
3: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4: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2: 왜냐면 이건 또
1: 가격 올리지 마세요.
2: 가격?
0: 가격. 가격이 맞긴 하죠.
2: 이어서 말 한마디 하시죠.
1: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5: 자, 이제 좀 더 물품들 한번 각각 인터뷰.
6: 한번 해봐. 자,
2: 와요, 출격!
6: 오케이.
2: 전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6: 네.
2: 내가 어무할게, 먼저.
7: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8: Yeah.
7: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8: Yeah.
7: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from?
8: Russia.
7: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8: 알았죠?
7: 아,
0: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7: Why did you come to Korea?
8: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7: Oh, BTS concert.
8: When is it? 17th.
7: 17th. Oh my god. Okay.
8: Yes. Many projects. It's quite popular.
7: Oh really? Yeah. In Russia?
8: Yeah.
7: Oh.
8: Yeah. Most people use Korean. We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7: Oh, then you guys go i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hat you want?
8: Yes, yes.
7: Okay, I got it.
8: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7: Oh, thank you.
8: We trust you. we trust you.
7: What is your K-beauty item? Several times you use it.
8: Dr. G.
7: Dr. G.
8: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2: Cleansing balm.
7: Cleansing balm.
2: 닥터지 일단 닥터지 안 했습니다.
8: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7: Oh.
9: Like it's not sticky.
8: Yeah.
7: What about you?
8: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7: Uh-huh. Soybean.
8: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7: Moisturizing for you.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8: About 2 years.
7: 2 years, okay. What about you?
8: Me too.
7: 2 years.
8: 2-3 years.
7: 2-3 years.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2: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 Thank you for the love, K-beauty.
8: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7: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2: 아까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네.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아, 기분이 좋네요.
0: 너무 좋습니다.
2: This is K
0: Beauty.
2: Beauty.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분들께서
0: 네.
2: K Beauty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신 거 하니까
0: 네.
2: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0: 네.
2: 더 알려야겠다.
0: 맞아요.
2: 제품들을
0: 네.
2: 좀 해야겠다는 그런
0: 네.
2: 생각이 듭니다.
0: 피피를 주세요.
2: 주세요.
0: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2: 주세요.
0: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하면 좋을까?
2: 아, 근데
0: 어.
2: 이쯤 하면은
0: 어.
2: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0: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2: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0: 불 냄새?
2: 해운대로 하죠.
0: 아. 아,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2: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0: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1: 유명한 데인가 봐.
2: 소금빵.
1: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3: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1: 아니요, 저 처음, 처음 먹어봐요.
0: 이게 왜 너무 부끄러운데요? 어, 고마워요.
1: 우와.
0: 자, 먹어봅시다.
1: 맛있다.
0: 자, 아무래도
1: 우리
0: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1: 전 INFP인데. 어, 인터뷰 하실래요?
0: 네. 좋습니다.
1: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4: 아,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1: 아, 정은수님? 네. 어, 왜 근데 서울에는?
4: 아,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1: 아, 에이티즈 네, 분들의 팬.
4: 아.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1: 어,
4: 진짜요?
1: 왜요?
4: 진짜요?
1: 왜요?
4: 좋죠.
1: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4: 네.
1: 우리 외국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4: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1: 아이브로우.
4: 되게 좋아요.
1: 오, 어, 어떤 면에서 더?
4: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1: 네.
4: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1: 오.
4: 네, 그래서 거기 거 봤어요.
0: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4: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아,
1: 그렇죠.
4: 그렇죠. 두 그럼, 통째.
1: 그렇죠.
4: 아, 아니다. 그거 저 네, 고3 때부터 썼어요.
1: 응, 응.
4: 네, 그래서 세 통째?
1: 세 통째.
4: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1: 그러면
4: 아니,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네, 통을 4년을 썼어요.
1: 오!
4: 하나를
1: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4: 오,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4: 진짜 추천해요.
1: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4: 네.
0: 또 어? 이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4: 네,
1: 한번, 한번 인사해 주시죠.
4: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4: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보내시고.
4: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1: 아, 진짜로요?
4: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1: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4: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0: 많은 분들께서
1: 네,
0: 이제 KBT 템을 사랑해 주시고
1: 네,
0: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1: 네,
0: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 네,
0: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1: 네네네,
0: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1: 네,
0: 그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 와, 그 정도예요?
0: 예.
1: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0: 그렇죠. 또 뭐죠?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1: 네,
0: 제가 세 개 골라서
1: 네,
0: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리뷰 앤 다이어리.
0: Let's go.
1: Let's go. 와.
0: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1: 맞아요.
0: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1: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1: 네,
0: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1: 네,
0: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0: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1: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0: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1: 네,
0: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1: 네,
0: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1: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0: 병에.
1: 한 병에?
0: 한 병에?
1: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0: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에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1: 오? 진짜?
0: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1: 네.
0: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1: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0: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1: 네.
0: 체크를 해봐야죠.
1: 아 우리 손등
0: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거
1: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0: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1: 네.
0: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1: 약간
0: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1: 네.
0: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1: 아 다행이네.
0: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1: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0: 확실히
1: 네.
0: 촉촉합니다.
1: 촉촉해요?
0: 촉촉하고
1: 네.
0: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1: 네.
0: 마데카 소사이드
1: 네.
0: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1: 네.
0: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애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1: 무거워요?
0: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1: 네.
0: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1: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0: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1: 배부르겠다.
0: 피부 양보했습니다.
1: 네, 피부 양보했어요.
0: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1: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0: 예. Yeah.
1: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0: 오.
1: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0: 이제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또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1: 네.
0: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1: 오.
0: 자, 한번 읽어보세요.
1: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0: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1: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1: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1: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그냥 각자.
1: 일단 한번
0: 리허설.
1: 네,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아
0: 진짜 입문자예요.
1: 오와 오와 이게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1: 오와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1: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1: 예 네.
0: 버트림 스머징
1: 아 스머징
0: yeah.
1: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1: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Yeah.
1: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1: 아 맞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1: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1: 네,
0: 도전?
1: 진짜
0: 어? 도전 눈썹에?
1: 도전!
0: 도전 오.
1: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게임식.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1: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1: 아 그대로 하는 것처럼?
0: 싱싱싱.
1: 오 그거 좋네.
0: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저도.
0: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1: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1: 네.
0: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1: 어?
0: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1: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 딥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1: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바브루쉬예요.
1: 와,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리웠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드렸잖아요.
1: 맞죠.
0: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1: 아.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1: 그렇죠.
0: 과학이죠. 사이언스.
1: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 오. 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있네요. 논코메도제닉.
1: 네.
0: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1: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네.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1: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네.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얼마나 잘 되냐.
1: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네. 바릅니다.
1: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1: 아, 한번 해볼게요. 네.
0: 어때요? 지금 촉감이?
1: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1: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뭐가 불편하다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1: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1: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1: 네. 사장님.
0: 사장님.
1: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1: 네. 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1: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1: 오?
0: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1: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네.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거죠.
1: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1: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0: 네.
1: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1: 아, 부드러워요. 아,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1: 네.
0: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1: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먼저 뽑으세요.
1: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왜요?
1: 아, 왜냐고요?
0: 네.
1: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 혼자?
1: 볼게요.
0: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1: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
1: 클렌징 밤.
0: 예.
1: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네.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1: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이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1: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1: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아니요? 진화할 수
1: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1: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렛츠고!
0: 리뷰북 타임!
1: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죠.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1: 네.
0: 좀 찾아봤어요.
1: 찾아봤어요?
0: 네. 이제 깨달았어.
1: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1: 네.
0: 느낌.
1: 네네네.
0: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1: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네.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명함 좀 살짝 들게요. 명함 있어야 좀 리얼하면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1: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이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제닉.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1: 레이션
0: 깔끔하게.
1: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네.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1: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1: 네, 그럼
0: 안녕.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y.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색이 선거라! 선다!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선거라!

0: 특기하는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군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1: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0: 네? 뭘요?
1: 택견은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0: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1: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0: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함께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Between the dense high-rise apartments, this place is surrounded by warmly embracing trees. In this peaceful forest, it feels as if time has stopped. Surrounded by a garden, this place is Kepo Library, which has stayed in one place for many years. Here you'll find various trees such as spruce, maple, magnolia, and zelkova.
2: Ah, 낙엽도 치고 단풍도 들고. 야, 이거 뭐 기아가 있네. 와. 오. 이 정문부터가 정말 새롭습니다. 역사가 깊은 도서관답게 이게 고풍스럽습니다. 아.
1: 패싱 through the charming and nostalgic main gate, you are greeted by trees in beautiful colors. It feels like a gift of scenery encountered by chance in the suffocating urban landscape. Alway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the Kepo Library has long been a friend to the residents of Kepo-dong. Opened in 1984, it has aged alongside the community. I like to share this precious space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deeply intertwined. Here, residents have poured their passion and nurtured their dreams and hopes. However, the library is set to undergo reconstruction soon, and before long, its current form will disappear. Perhaps that's why it feels even more precious, making me cherish the space even more.
2: Seven이서 이게 어떤 모임 같은데 어떤 모임입니까?
3: 예. 저희가 지금 네네.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서관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2: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군요. 이게 사진 이게 나와 있는 책들 이게 이제 개포 도서관에 관련된 기록들인 거죠?
3: 네. 네
2: 그리고 네 그리고 또 개포동 이 마을 네 언제 때부터 이렇게
3: 1994년에
2: 이야 거의 뭐 개포 도서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예 오래도록 잘 이용하셨네요. 이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3: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네네. 그 마을 기록 프로그램 제 후속으로 이제 만든 사진집인데요. 기포 도서관의 재탄생 마을과 함께하는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셨던 그 분들이 주신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입니다.
1: 네. From the now demolished Chugong apartments to the libraries that will soon be rebuilt, While we cannot prevent them fading away, we've been capturing precious moments and memories through photographs. So what does the nostalgic Gyeopodong look like in the people's memories?
4: 네, 저는 주공 2단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공 2단지는 약간 언덕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봄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꽃향기가 동네 마을 전체를 풍기고 또 뻐꾸기가 가끔 뻑뻑뻑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뻐꾸기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갯포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정식 공원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갑니다만 지금은 뻐꾸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또 아카시향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3: 아카이브와 기록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하였고요. 좁게 보면 일기처럼 나의 일상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까지 기록 활동은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과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와 문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At the Gyeopo Library, which has captured the town's cherished moments, we meet another person who shares a warm resonance.
2: 개포 도서관 참 풍경이 이쁘네. 때마침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여기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뭘 또 기록하고 계셨네.
5: 오늘 기록하실 걸 준비해 왔습니다.
2: 저도 기록합니까?
5: 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1: Director Lee Sung-min, who has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in the Gyeopo Jugong apartments, has been documenting the precious old traces left in Gyeopodong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in various ways.
2: 이 Gyeopodong 이 주공 앞부터 해 갖고 여기가 감독님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존재.
5: 그쵸, 고향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2: 네.
5: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 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2: 네.
5: 뒤늦게. 네.
2: 참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요즘엔 참 빨리빨리 변화되잖아요.
5: 그쵸.
2: 그래서 이제 쉽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5: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변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뭔가 살다가 힘들고 이럴 때 돌아보고 싶은 곳이 또 있기도 하고
2: 그렇죠, 그렇죠.
5: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곳도 있고
2: 네.
5: 근데 왔을 때는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이 동네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걸 느꼈는데 이제 매해 갈수록 재건축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에 가서 위안을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새롭게 변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네.
2: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5: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가 재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밀린 숙제처럼 한 번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과 뭔가 안정감, 위안 이런 게 뭐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데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풍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나 뭐 고양이라든지 또 이주하면 떠나게 될 생명들. 네. 네,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Before the Jugong apartments are reconstructed, Director Lee has been working on the Gyeopo There project, capturing the memories of those connected to this space that will soon disappear. Notably, what caught our eyes were the trees that had grown tall alongside the apartments, which had been cut down during reconstruction. In an era where we often take disappearing things for granted, she conveys an important message.
5: I think that the archive is a way to keep in mind.

0: 과정을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또 무엇을 남기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보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1: Though the landscap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the warm emotions and comfort felt here are memories I wish to cherish for a long time. In this area where high-rise apartments have taken root, there remains a place that preserves its old charm. While it may be less polished, the traces of time in this old village are irreplaceable. As we pass through here, Director Lee has found a place she wants to introduce.
2: 이 나무가 되게 오래된 나무가 여기 있어요.
3: 딱 봐도 오래된 나무 같아요.
2: 근데 여기 사셨던 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좀 외진데 있다 보니 네. 모르는데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후문.
3: 아 여기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죠? 네. 아 감독님 직접 다니셨던 네, 고등학교.
2: 제가 다녔던
3: 모교. 야
2: 다녔던 고등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나무라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3: 야
2: 몇 백 년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3: 네.
2: 근데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오래 전부터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있었고 이런 네.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 이제 빠르 변화하고 있는 이 개포동에서 좀 잘 모르고 이제 잊혀져 있는 존재예요.
3: 와.
2: 근데 아직 보호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도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3: 아, 이 나무는 보존됐으면
2: 있어서
3: 네, 보존됐으면 좋겠어.
2: 보존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3: 야.
2: 네, 맞습니다. 재건축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다 베고
3: 네.
2: 또 건물을 짓고 또 새로 심고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괜찮을까라는 것 때 이제 질문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록하고 이걸 이제 알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죠. 개포동에서 현재 만났던 분들
3: 야.
2: 메모하면서
3: 이것도 다 이제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야, 이거 만나신 분들
2: 네,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3: 네.
2: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3: 네. 네.
2: 그래서 또 이것도 일단 현재의 기록들도 이제 또 금방 사라지니까
1: She has been documenting the everyday moments that will soon become memories. In particular, she has gathered memories of the trees by taking photos with those who remember the Jugong apartments, collecting their shared recollections of the trees. As we greeted the trees that ha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she lovingly captured them in a drawing. With the same sentiment, I took a moment to document this ginkgo tree that I might have overlooked today. It seems that if we pay a little attention, there are many grateful beings around us.
0: Jugong apartment은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동 사이가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덤불도 있어서 덤불 속에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평지가 그 오르막길 내리막길 다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썰매를 탔던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내려가면은 이런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내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공 아파트가 연탄이랑 보일러가 같이 때는 그런 곳이라서 또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뭐 캠핑 가듯이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1: Today with director Lee Sung-min, I wa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0: 개포마켓, beloved by nearby residents for its warmth and community.

0: especially with its diverse food offerings. It's a place you can't just pass by after school or work. I sought out the place filled with flavors of nostalgia and sweet memories.
1: Yeah.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시장을 꼭 방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 동네에 있어서 역사가 다 담겨진 곳이 시장이거든요. 아마도 여기 시장은 그 주민들의 복닥거리는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포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0: The first place I visited in Gempo Market,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is this place that opens as early as 2 or 3 a.m., but typically at 6 a.m. This spot lights up ahead of others, producing fresh rice cakes in a traditional way every day. Wow, a long-standing establishment in Gempo Market.
1: 시장에 오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떡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 한번 떡집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와, 떡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집에서 떡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2: 이 집은요. 네네. 그 떡의 기본이 떡국이나 그 가래떡 이 정도가 지금 되게 잘
1: 나가요.
2: 예. 다른 떡도 많이 팔리지만 이게 네네.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1: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은 저 콩떡 저거 잘 나갔다 그랬어요.
2: 아, 네. 저건 시그니처.
1: 시그니처? 아, 이 집만 시그니처. 네.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2: 네, 저희 가족 이 사업을 처음 형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5년 정도 했습니다.
1: 35년이요?
2: 네네.
1: 그래서 어떤 이제 손님분들이 많이 오셨을지 궁금하거든요.
2: 아, 예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동네가 좀 그래도 강남이라고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1: 네.
2: 근데 최근에 그 이주하기 전부터 최근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1: 네.
2: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개포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쪽 이쪽이 지금 입주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뭐 최근에 또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조금 또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1: 그렇게 이제 급변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2: 네,
1: 보통은
2: 예 네, 생각도 있었어요.
1: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2: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30대, 40대 때는 뭐 다른 데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 30년을 넘게 해오니까 여기 주요 고객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 주신 분들이 또 찾으시고 멀리 가셔서도 전화 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개포동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1: 그렇죠.
0: Knowing it could convey flavors of nostalgia for someone, the owner says it was hard to leave this place behind. Having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ith the residents of Gempo-dong for so long, this space has become not only the owner's living space, but also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tertwine. For over 30 years, the time in Gempo-dong and his life have flowed together. Shall we head to another place?
1: 아, 여기 또 시장 하면 또 과일 한번 봐야죠. 너무 신선한 과일이
3: 있는데.
1: 요거는 좀 시시코노 같은데.
3: 예, 시시코노 맞습니다.
1: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3: 예.
1: 아, 요즘에 또 겨울에 먹는 또 이게 귤이 맛이 달아요. 따뜻한 아랫모에서 항상 귤 까먹잖아요. 야, 이거 과즙 막 떨어지는 거 봐.
3: 사장님 너무 잘해요. 귤이 제철이니까 지금 아마 맛있을 거예요.
1: 야.
3: 하나 더 잡수세요.
1: 갈 때 하나 챙겨. 사 갖고 와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 이게 과일이 맛있으면 옛날 표현으로 따봉. 사장님 여기서 과일 가게 장사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3: 예.
1: 얼마나?
3: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네.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1: 이야. 떡집도 한 30년 전 됐고 여기도 네. 20몇 년 됐고
3: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래서 네.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1: 여기서요? 네. 와.
3: 여기가 개포동이 이게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네. 30년이 넘어서 뒤에를 이쪽을 보시면 좀 시골적한 분위기가 많아요.
1: 네.
3: 강남 같지가 않고 그냥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한 동네 네. 화장마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1: 네.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변화하는 이 개포동 속에서도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3: 바람은 계속 그래도 이제 서울 강남에 네. 재래시장이라고 보면 이제 영동시장, 그리고 개포시장, 네. 도곡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1: 네. 네.
3: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죠.
1: 네. 네.
3: 아, 개포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1: 네.
0: I hope the flavors and charm of this traditional market are preserved for a long time. Wow, the warmth and generosity here are truly abundant. Though some places have already vanished and others may one day disappear, I hope that the memories and stories hidden within them will be well preserved.
1: At one point, I've been living in a new era of the world. I've been changing and changing, but I've been able to record the flow of that change. So, let's go with me and take a look at that place. 떠나보시겠습니다.
0: One day, when I look back, I would be so glad if the space filled with my memories still exists just as it is. Here, Gaepodong is an old bookstore where residents continue to visit. This place exudes the simplicity and warmth of a neighborhood bookstore, standing unchanged through the passage of time. Especially tucked away in one corner is a space filled with secondhand books. I ventured up to this attic-like spot, overflowing with nostalgic memories.

0: 뭐 취미 서적부터 해갖고 네 아주 다양하게 책들이 있습니다. 이야 삼국유사, 네 세계사 편이요, 한국사를 보다 역사도 참 재밌거든요. 참 이게 헌책방을 방문하면 참 특이한 점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자기가 책들이 놓여지고 싶은 대로 막 들쑥날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요즘 대형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형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잘 정렬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헌책방이 주는 참 또 정감 가는 모습이 아닐까. 네.
1: The owner who has been keeping this humble neighborhood bookstore for a long time and shared a momen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is space.
2: Ah, 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개포동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그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다 그래갖고 들리게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한테는 개포 헌책방 예.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상호명의 서적 백화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4: 예 맞습니다.
2: 예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여신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4: 1987년도에 예
2: 87년에
4: 예, 개업을 했었고요.
2: 와 그럼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4: 37년 정도 됐습니다.
2: 네. 네. 이 헌책방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4: 뭐 주변 주민들, 뭐 학생들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현재는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책 사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2: 아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막 여기 막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4: 일단은 책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추천을 받아도
2: 네.
4: 우리 아이 이제 잘 맞는 네.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2: 네.
4: 우리 아이 연령에 잘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그 어머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먼저 보여주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 참 이게 다른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주시고 네. 그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여기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 있고 그 주변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개포동 이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서적 백화점을 어떤 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예, 우선 뭐 저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추억의 공간으로서 제일 많이 일단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타지로 나갔다가
2: 네.
4: 또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면은 자기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씩 들려서 추억의 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 네.
4: 뭐 저도 뭐 이제 서점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제가 그 추억의 공간을 늘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보람이죠.
2: 네. 네.
1: Owner 정도현 hopes that this place will always be a warm comfort and a source of memories for someone.

0: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1: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터슨,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게. 전 도끼를 움켜쥡니다. 자, 문을 부셔. 전 도끼를 내려쳤습니다. 한 번 더. 다시.
2: 연극 지킬앤 하이드는 단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거의 원작에 거의 충실한 1인극이고요. 추리 심리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어떠하세요?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는 예전에 알던 나로 기억해 주게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0: 주말도 우린 산책 중이었습니다. 뭐 엠필드는 어젯밤에 누가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뭐 이런 얘긴들을 계속해서 떠들고 있었고 전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회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엠필드가 멈춰졌어요. 그때 전 이 문을 발견했습니다. 전 이 문이 너무 그로테스크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엠필드가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1: 아저씨는 내가 이 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나?
0: 전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없었거든요.
1: 그럼 내가 얘기 하나 해주지. 얼마 전 내가 밤늦게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 그날 그 사건이 벌어졌지.
2: 어터슨이라는 인물은 변호사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킬이라는 친구를 계속 옆에서 목도를 하면서 그가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혼란함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1: 큰 일도 아니었어. 사람들을 불러올 만한 일도 아니었지. 난 그냥 그놈이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그냥 가던 길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놈은 아니었어. 그놈은 그냥 가버리지 않았어. 그 무방비로 쓰러져 있는 나이를 발바대기 시작한 거야. 엄청나게 사나운 기사라. 아예 뼈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 아예 몸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어. 난 무심히 가는 놈에게 소리쳤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거기 서지 못해. 아예 부모가 뛰어와서 소리를 질렀어. 비명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어. 아, 대체 누가 이런지를 어떤 놈이야. 근데 그놈은 침착했어. 전혀 동요하지 않았지.
2: 작은 역할까지 하면 4, 5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제 스스로는 좀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기 위해서 저는 연기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3: 놈의 시선 속에 악마 그 자체가 있었다니까. 악마라니. 보통 엠필드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뭐 아무리 나쁜 놈이더라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사건의 개연성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엠필드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래, 뭐 어쩌면 내가 그 남자를 봤을 수도 있겠네. 그 남자 이름이 뭔가?
4: 자네가 그를 만나본 적 있다면 그를 모를 리가 없네.
3: 아이, 그니까 엠필드! 이름이 뭐냐니까?
4: 하이드.

0: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는 그런 분인 것
1: 같아요. 돌아가려던 그 순간 그것 처음엔 이것 또한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진짜였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에너지가 그 생명체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말했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라고. 하지만 제 입은 먼저 말해버렸죠. 혹시 하이드 씨. 그와 저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이 문으로. 전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2: 계속 공연을 하다 보면서 생각한 건 아, 이 공연은 1인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인물들이 그냥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뭐 지킬도, 하이드도 아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지점들을 향해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저는 곧바로 지킬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킬! 자네 소식 들었나? 들었네. 그래, 정말 끔찍한 일이야. 댄버스 캐러비온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 자네 소식이 정말 빠르구만. 아니 내가 방금 막 신원을 확인하고 오는 길인데. 자네 이 사건의 범인이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걸 알아야 돼. 경찰이 증거를 갖고 있고 곧 그를 잡아낼 거야. 경관이 나한테 묻더라고. 하이드랑 가까운 사람은 아냐고. 대답하지 않았네.
0: 이 연극 지킬의 하이드의 반전 매력은 주인공 지킬이 아니라 지킬의 친구인 그 변호사 어터슨의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반전 매력이고요. 그리고 사실 배우분들이 다 이제 이 한 역할을 특성을 잘 살려서 이제 개성 있게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아, 저 많은 인물들이 단 한 사람의 안에 있는 게 되게 반전 매력이다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1: 어터슨, 정말 반가워. 반갑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할 것 같아.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게. 내가 자네를 만나 정말 기뻐. 하지만 밖에 나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자네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할 것 같아.
4: 괜찮아. 그 이렇게 만난 게 어딘가. 그럼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 어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만족하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 어릴 때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공연을 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각자의 상태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극하면서도 더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자네는 나를 알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날 보호하려고 애쓴 거잖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넌 알고 있었어. 내가 악하다는 걸.

0: 오늘은 삼척 갈란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여기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목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나무를 피워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5: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기울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2: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5: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1: 3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6: 와, 저리나.
5: 보통 한 3명에서 5명.
1: 5명도 타요?
5: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6: 와, 저리면 저린다.
2: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1: 한번 태우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2: 한번 태워 주실 수 있으시죠? 예,
5: 한 타죠 뭐 우리가
2: 예, 한번 봐가지고 예.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떼베가
1: 지금요?
2: 떼베가 깔아앉는지 안 깔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5: 뜨는지 안 뜨는지.
1: 그러세요?
2: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이제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예.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거의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1: 네.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담벼락이 있었는 거지, 이게. 담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 되면 이제 군소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저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하는 거 흉내 내볼게요.
1: 이쪽에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창일쌤. 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3: 네.
0: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미역을
1: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영초.
1: 뭐가 달려 나왔네.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자,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해산도 있고,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0: 갑시다.
4: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월미도.
0: 큰 섬.
1: 네,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1: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전 많이 땄죠.
1: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4: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기요.
0: 아니,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그래,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뭐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1: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1: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무섭고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그랬습니다.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0: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1: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0: 네.
1: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0: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1: 그렇죠. 네. 작은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튼튼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0: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1: 가보시죠.

사실 어렸을 때제 꿈은 기계공학과를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로봇을 만드는 게제 꿈이었고, 전자 부품 같은 거를 가져다가 여러 가지 라디오나 아니면 전자 게임기 같은 걸 만들고 이렇게 이제 자라났는데, 중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음반을 하나 들은 게 있는데, 이제 아시케나지가 친 쇼팽의 피아노 소나타 2번 이었었어요. 그 작품을 들으면서 음악이 얼마나 멋있는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작곡가를 가야겠다. 클래식 작곡을 이제 전공하게 된 거죠. 기계를 워낙 좋아했었기 때문에 기계와 음악을 따로 이제 계속 가져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컴퓨터 음악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네덜란드에 유학을 가면서 전자음악을 공부하게 된 거죠. 굉장히 개인적인 성향인 것 같긴 한데, 저는 어렸을 때 되게 기계를 좋아했던 것도 어떤 원리가 저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이런 구조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그런 원리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고, 음악을 배울 때도 이런 규칙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라는 거가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결과로서의 음악이 아름답고 뭐 그런 건 둘째치고 놓고, 이 만들어지는 과정 혹은 메커니즘 혹은 방법 이런 거가 저한테는 되게 항상 매력적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좀 결과보다는 과정에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평상시에 이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어떤 소리가 들리면 저 소리가 뭐 나쁘다 좋다 이전에 왜 저런 소리가 나오는 거지? 라는 그거가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런 원리, 방식, 규칙 이런 거에 되게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을 만들 때도 좀 그런 접근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창작의 가장 근본은 그냥 재미인 것 같아요. 심오한 어떤 메시지를 내 작품에서 드러내고 싶다라든지 그러한 것이 기반이 된다기보다는 아, 이거 되게 재밌다. 이거를 내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게 이제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 작품들을 보면 메시지라는 게 사실은 별로 없고 감각적인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이 작품에서 그래픽과 소리가 아 이렇게 이런 원리로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를 발견함으로써 재미를 느끼면 좋을 것 같고 또 어떤 사람은 사운드가 좋아서 또 어떤 사람은 뭐 그래픽이 재밌게 구성이 돼서 이런 여러 가지 모양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이면에 있는 좀 분명한 컨셉은 있어요. 이제 알고리즘 아트라는 컨셉을 갖고 있거든요. 결과를 먼저 생각하고 그 결과를 향해서 막 만들어 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방법을 먼저 찾아요. 혹은 규칙을 먼저 정해놓고 그거대로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보는 그런 방식의 이제 창작법인 거죠. 그 방식대로 했을 때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것들이 굉장히 재밌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알고리즘 아트라는 것을 항상 기반에 깔면서 작업을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패시브 그룹의 작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딱 고정된 결과의 작품을 만든다기보다는 일종의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 시스템을 가지고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방식을 많이 취해요. 예를 들면 게임 오버 같은 작품은 이제 테트리스를 이용한 건데 테트리스의 블럭이 어떤 모양으로 쌓였을 때 소리들이 어떻게 만들어진다. 이런 원칙들을 세우고 무대 위에서는 연주자가 그냥 테트리스 게임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게임의 결과가 랜덤하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칙대로 소리들이 이제 만들어지는 형태인 거죠. 게임을 잘하려면 테트리스 블럭을 플랫하게 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음이 단조로워지고 재미없어지는 거죠. 대신에 음악을 좀 재밌게 만들기 위해서 테트리스 블럭에 막 굴곡을 이렇게 만들면 게임이 점점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누가 와서 플레이를 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예요. 어떤 음담에 어떤 음이 조합이 되고 이게 중요한 작품이 아니라 이 전체 시스템이 중요한 작품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관객의 참여가 결과에 영향을 주긴 하지만 우리 작품에서는 사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작품이 만들어진다고 저희는 보는 거죠. 인비트윈이라는 전시는 저희가 한글을 이용한 작업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런 시리즈의 하나로 이제 접근을 한 거고, 한글은 소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글자거든요. 그러니까 한글의 그한 글자는 곧 소리 하나라고 볼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게 너무 재밌어서 한글을 이용한 작품들을 뭐 훈민정악부터 시작해서 모르스 쿵쿵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인비트윈도 그 작업의 하나였고, 근데 처음에는 소리를 바탕으로 한 한글의 특성을 이용했다면, 인비트윈 전시 같은 경우에는 한글을 하나의 악보로 보자라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어요. 저희가 헐이라는 글자를 쓰기도 했는데, 그 헐이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갖고, 그 글자를 보면 누군가가, 소리를 생각할 수도 있고, 의미를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거를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는 악보처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리라는 그 글자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막대기와 동그라미가 소리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집중을 한 거죠. 그래서 인비트윈 전시를 보면 글자가 처음에는 제대로 나오기도 하다가 이게 점점 글자가 깨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의미 전달로서의 글자가 아니라 소리를 만들어내는 어떤 시스템으로서의 글자를 보여주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러한 특성을 좀 살렸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사실은 굉장히 담백한 말인데, 오디오와 비주얼이 같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처음에는 제 작품을 규정할 때 많이 쓰기도 했는데, 이게 쓰면 쓸수록 또좀 애매해지는 말이더라고요. 이제 기술이 발달을 하면서 예술과 기술이 이렇게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좀 전통적인 장르에 속하지 않은 새로운 어떤 창작품들이 만들어지는 성향이 더 강해지는 것 같고요. 새로운 형태의 작품을 뭐라고 부를 것이냐라는 거가 굉장히 이제 항상 이슈가 되고, 예술가들 스스로도 내가 만들었는데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가 사실 이런 다원적인 예술 혹은 융합적인 예술 작품을 규정하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융합예술을 하는 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가 뭐라고 부르기가 힘들다. 그래서 규정을 하는 동시에 그 규정이 오히려 정체성을 흐리게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지금은 좀 뭐라고 불러야 되나라는 거를 좀 고민을 잘안 하게 돼요. 누가 뭐 물어보면 그냥 작품을 직접 보여주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작업을 좀 1년간 쉬면서 많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술이란 무엇인가? 라는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을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계기가 됐었던 거는 뭐냐면 사실은 AI거든요. 예술 작품이라는 거가 아주 오래전부터 어떤 인간의 삶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에 있었고 사실 인간의 본능인 거잖아요. 예술 활동이라는 거. 근데 어느 순간부터 고귀한 존재가 되고 비싼 존재가 되고, 그래서 누가 더 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졌던 시대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AI가 계속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은 누가 더 잘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술이 진짜 뭐였는지 한번 되돌아봐라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인간의 본능으로서의 예술 창작, 이런 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를 계속 생각해 보게 된 거예요. 자동차가 인간보다 더 빨리 갈수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달리기 경주를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AI가 우리보다 그림을 더 정교하게 그린다고 해서 사람이 그림을 그리는 것을 그만둘 건 아닌 거거든요. 어떤 예술이란 무엇인가가 결국은 사람의 활동이라는 거와 굉장히 관계가 깊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 사람과 사람들의 관계성이라는 것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누군가 그런 표현을 했던 것 같아요. 예술은 활동과 네트워킹이다. 근데 저도 그 말에 되게 동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저도 나름대로, 우리가 원래 갖고 있었던 예술이라는 게 뭐지? 라는 걸 많이 생각하게 됐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인간의 본능에 가까이 가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0: to set the fat straight. Get Korea right.
1: Hello, I'm the Bank of Jeongseong. Bank는 전 세계 외국인에게 한국을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사이버 외교사들단이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이고요. 여러분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수많은 한국 오류 정보를 바로잡을 수 있었는데요. 그런데 한국 역사와 관련된 오류 정보들이 여전히 눈에 띄더라고요. 잘못된 정보는 바로 고쳐야겠죠? 지금부터 제가 한국 역사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조선에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은 5000년 역사를 이어온 나라입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왕조가 바뀌고 나라 이름이 바뀌긴 했지만 한국은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진 독립국가였는데요. 1910년, 한국은 국권을 상실하고 일제치하에 들어가게 됐는데요. 한민족은 1919년 3.1운동을 포함해 여러 차례 대규모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광복군 활동 등을 통해 끊임없이 일제에 항거했어요.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해방을 맞이했는데요. 하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는 남북한으로 분단됐어요. 3년간의 전쟁 끝에 1953년 7월 27일, 남북한은 정전협정을 맺게 됩니다. 그 후 남한은 경제발전을 거듭해왔고, 지금은 세계적으로 한류 열풍을 일으키며 문화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었는데요.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넘어 위기를 극복한 끝에 오늘날 한국은 선진국 계열에 들어설 수 있었답니다. 우리의 역사를 세계에 바로 알리는 일, 문화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더욱 높이는 길입니다.

법지사는 풍수적으로 배가 항해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이 배에는 무거운 돌을 실으면은 가라앉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나무로서 이렇게 목탑 형식의 팔상전을 지은 것입니다.

0: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네.
2: 와우. 오.
1: 와,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스. Perfect.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해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이분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우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1: 근데 와이엇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요?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동.
1: 인터뷰를 통해서 네.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에?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성우.
0: 오, 스컬!
3: 저는 몰라요.
2: 이불이 이성우.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2: 많았어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거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아. 이런 것도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3: 그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2: 그...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2: 마데카소인
3: 줄 알았잖아요.
2: 메디힐의
3: 그 마데코 사이드. 아, 마데카소
2: 사이드.
3: 마데카소 사이드.
2: 엠프.
3: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1: 민감한데.
2: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1: 순해요.
2: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너무 좋아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아.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죠.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0: 가격.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말 한마디 하세요.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1: 자,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갈까요? 인터뷰.
3: 한번 해봐. 자,
1: 와요, 출격!
3: 오케이.
1: 전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0: 네.
1: 내가 어무할게, 먼저.
0: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2: Yeah.
0: Oh, really? Yeah.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2: Yeah.
0: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from?
2: Russia.
0: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2: Хорошо.
0: Хорошо?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Why did you come to Korea?
2: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0: Oh, BTS concert!
2: When is it? 17 concert.
0: 17 concert too?
2: Yes.
0: Every concert. Oh my god.

0: 일단 닭다리 하셨습니다.
1: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2: What about you?
3: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2: Soybean.
3: I like it. Yes, it's like very moisturizing.
2: Moisturizing for you.
3: Yes.
2: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1: About 2 years.
2: 2 years, okay. What about you?
3: Me too.
2: 2 years?
3: 2-3 years.
2: 2-3 years. 오케이, 인생 아이템이네요.
4: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Thank you for the love, K-Beauty.
3: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2: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4: 아까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네.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네.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2: 네. 더 낫다고 했잖아요.
4: 네. 2년씩 쓴다고 이게 들으니까 네. 아, 기분이 좋네요.
2: 너무 좋습니다.
4: This is cake.
2: Beauty.
4: Beauty.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분들께서 네.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네.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네. 더 알려야겠다.
2: 맞아요.
4: 여러분들을 네. 좀 해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2: 피피를 주세요.
4: 주세요.
2: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4: 주세요.
2: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한 분 볼까?
4: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2: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4: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2: 풀 냄새?
4: 대본대로 하죠.
2: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4: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K-Food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2: 유명한 데인가 봐.
5: 소금빵.
2: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6: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2: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4: 예,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2: 우와.
4: 자, 먹어봅시다.
2: 맛있다.
4: 자, 아무래도
2: 우리
4: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2: 저는 ENFP인데. 인터뷰 하실래요?
7: 네.
2: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7: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2: 정은수님? 네. 왜 근데 서울에는?
7: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2: 에이티즈 분들의 팬.
7: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진짜요?
2: 왜요?
7: 진짜요?
2: 왜요?
7: 좋죠.
2: 혹시 K-Beauty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7: 네.
2: 우리 외국 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7: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2: 아이브로우.
7: 되게 좋아요.
2: 어떤 면에서 더?
7: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2: 네.
7: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2: 오.
7: 그래서 거기 거 봤어요.
4: 몇 통째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7: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2: 그렇죠.
7: 그렇죠. 두 통째.
2: 그렇죠.
7: 그거 저 고3 때부터 썼어요. 그래서 세 통째?
2: 세 통째?
7: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통을 4년을 썼어요.
2: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7: 맞는 것 같아요.
2: 그렇죠.
7: 진짜 추천해요.
2: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7: 네.
4: 또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2: 한번 인사해 주시죠.
7: 성환님, 제가 진짜 20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2: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7: 제가 더 감사합니다.
2: 좋은 하루 보내시고.
7: 근데 진짜 전해주세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2: 진짜로요?
7: 진짜로 팬이에요.
2: 감사합니다.
7: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2: 많은 분들께서 네. 또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네.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네.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네.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네네네.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네. 그 가슴 한 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 와, 그 정도예요? 예.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2: 그렇죠. 또 뭐죠?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네. 제가 3개 골라서 네.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리뷰 앤 다이어리.
2: 렛츠고!
1: 렛츠고!
2: 와!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1: 맞아요.
2: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오!
1: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2: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네.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네.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2: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와!
1: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2: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네.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네.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1: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2: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1: 오? 진짜?
2: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1: 아니,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2: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네. 체크를 해봐야죠.
1: 아 우리 손등
2: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걸.
1: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해가지고.
2: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네.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1: 약간
2: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1: 아 다행이네.
2: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옹
2: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1: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2: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1: 촉촉해요?
2: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 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좀 막 흔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1: 무거워요?
2: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1: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2: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1: 배부르겠다.
2: 피부 양보했습니다.
1: 네, 피부 양보했어요.
2: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1: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2: 예. Yeah.
1: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오.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2: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2: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 자, 한번 읽어보세요.
1: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2: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1: 네.
2: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1: 한 번도 없죠.
2: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1: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2: 아니요, 그냥 각자.
1: 일단 한번
2: 리허설. 네.
1: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2: 아 진짜 입문자예요. 오!
1: 오! 이거 뭐야?
2: 뭐야 그 리액션? 오!
1: 아 이거 결 살려주는 거?
2: 그렇죠.
1: 결 살려주는 거 맞죠?
2: 결도 살려주고
1: 네.
2: 버트림, 스머징.
1: 아 스머징.
2: Yeah.
1: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2: 예. Yeah.
1: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2: 네. Yeah.
1: 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2: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1: 아 많이 맞는데요. 네,
2: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1: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2: 진짜요? 도전?
1: 네, 진짜
2: 어? 도전 눈썹에?
1: 도전!
2: 도전 오.
1: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2: 김씨. 오! 결이 완전 살아났어요.
1: 이렇게?
2: 싱싱싱 이렇게.
1: 아 그대로 한 것처럼? 오 좋네.
2: 눈썹 털이.
1: 오.
2: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저도.
2: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1: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2: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 해야지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2: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2: 자,
1: 네.
2: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1: 어?
2: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1: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 딥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2: 와우.
1: 이걸 뭘로 지우죠?
2: 클렌징 밤으로 지워야죠.
1: 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봤던 거구나.
2: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드렸잖아요.
1: 맞죠.
2: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가 달라요?
2: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네. 지운다고 해요.
1: 아.
2: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1: 그렇죠.
2: 과학이죠.
1: 사이언스. 와우, 과학, 사이언스.
2: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2: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Non-comedogenic.
1: 네.
2: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1: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2: 그래서.
1: 네.
2: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오~
2: 바로 써보도록 하죠.
1: 네, 좋아요.
2: 클렌징은
1: 네.
2: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네. 얼마나 잘 되냐.
1: 네.
2: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2: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 네.
2: 바릅니다.
1: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2: 네, 비비면 됩니다.
1: 아, 한번 해볼게요.
2: 네. 어때요? 지금 촉감이 있죠?
1: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웠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2: 오.
1: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2: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1: 오.
2: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1: 네.
2: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1: 아.
2: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1: 네. 사장님.
2: 사장님.
1: 네.
2: 여기 저희 단골이죠?
1: 네.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2: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1: 네.
2: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1: 오.
2: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1: 네.
2: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2: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1: 네.
2: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1: 어?
2: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거죠.
1: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노폐물을.
2: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1: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2: 네.
1: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2: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1: 아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2: 좋습니다.
1: 네.
2: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1: 네.
2: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2: 먼저 뽑으세요.
1: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2: 아, 진짜로?
1: 예.
2: 네. 아, 왜요?
1: 아, 왜냐고요? 네.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이거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2: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1: 볼게요. 예.
2: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1: 네, 맞죠.
2: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1: 클렌징 밤.
2: 예.
1: 왜죠?
2: 아무래도 저는
1: 네.
2: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투쟁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1: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2: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1: 완전 진심이에요.
2: 네.
1: 이제 제 타입이죠.
2: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했어요.
1: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2: 그러긴 해.
1: 예.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네.
1: 렛츠고!
2: 리뷰북 타임.
1: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죠.
2: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1: 네.
2: 좀 찾아봤어요.
1: 찾아봤어요?
2: 이제 깨달았어.
1: 뭘요?
2: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1: 네.
2: 느낌.
1: 네네네.
2: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1: 아, 왜요?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2: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1: 아보카도.
0: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2: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3: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스 여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제닉.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와.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3: 레이션.
0: 깔끔하게.
3: 좋았습니다.
0: 이거 어디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3: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3: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3: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3: 네, 그럼.
0: 안녕.

0: 교수님.
1: 네.
0: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1: 네.
0: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그럼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이렇게 자세도 약간 이렇게
1: 해야 건강해지죠. 예, 예.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0: 네, 네.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는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여기는 또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아.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네. 막 실로 꼬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네.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아.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요런.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약간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이거는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와.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지금 역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

저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대성 씨, 네? 지금 영상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네.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제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세기의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0: 아, 그래요?
1: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의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0: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네.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1: 네.
0: 근데 너무 다 좋고 네. 이야기해 주신 게 네.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1: 네.
0: 그런데요.
1: 네.
0: 아니 클림트 키스랑 네. 전망대랑 네.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아까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1: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0: 네.
1: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되어 있는지 아세요?
0: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1: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되어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0: 아, 네. 그래요?
1: 그래서 그 물고 물고 물고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0: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1: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0: 그렇죠.

0: 같기도 하지만 아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
0: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스레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세요.
0: 나오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너무 멋지세요. 저희가 지금 우리 건축가님께서 네. 네. 이렇게 건축을 하신 건축물 앞에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자라나는 숲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자라나는 숲은 건축물이자 전망대 기능을 하는 건축물이자 공공예술 작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공예술 작업이 단순히 이제 뭐 설치물 정도이라기보다는 높이가 20m가 넘는 전망대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실제 뭐 설계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네.
0: 저는 느낀 게 뭐냐면은 이 타고 덩굴 있잖아요. 네. 이것도 하나의 이 건축물 안에 있는 한 요소 같거든요.
1: 네네.
0: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에 같이 이제 톰 소녀의 모험에 나오는 어떤 네. 오두막집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1: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소여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2: 진짜요?
1: 네.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소여가 숲 속에 머물면서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공간.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0: 다가 아니고?
1: 시간이 지나면서 덩굴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3: 이게 건축가님.

0: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1: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2: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크를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네네네.
2: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1: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자기야, 내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 훈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가끔 지가 자기를 만든 그 사람인 양 굴어. 내가 인간이었을 땐 말이죠 같은 말을도 해. 그러다가는 알아요, 난 기계죠. 하지만 인간의 인격의 가능성도 약간은 있기는 해요. 같은 말을 해. 만약에 말이야, 사람의 인격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면 그 입력된 정보 데이터를 인간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설령 세상에 영혼이 없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이 기록 안에 담길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불완전 하나마 정보 데이터니 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적어도 그 파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 말이야. 만약 정보가 인격일 수 있다면 내 기억 속의 당신도 인격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나와 함께 나라는 이 생체 컴퓨터 안에 정보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자 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명이자 흔적이 바로 나니까 내가 당신의 유적이니까 고마워 내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서 속삭여 밤에 잠이 들면서 속삭여 내 안에 있는 당신에게 속삭여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죽었든 살았든 무한의 별무리를 여행하고 있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프 콜린스가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예, 그래서 돈 들어오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알려진 다음에 기사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고 주변의 작가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아, 좋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SF 작가 중에는 전공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학과라고 별로 특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은 요새 글 쓰는 사람들이 돈벌이로 많이 하는 직업이라 역시나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요. 단지 제가 했을 때는 좀 더 게임 초창기라서 그 당시에 게임 개발자가 많지는 않았죠. 심리학을 얘기하면 심리학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학문이라서 과학 전반을 좀 얇게 배워요. 그게 SF를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예, 무엇보다도 상담하고 임상을 기본으로 배우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동안은 멘탈 관리가 필수인데 자기 자신을 상담할 수가 있으니까 예,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게임 개발 경험은 다른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데 게임 시장이 문학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영화 시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15년 전에 만든 제 작품이 지금도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미 수출도 많이 해봤고 예, 세계의 팬들도 많이 있어 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피드백이나 사랑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충족이 다 됐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낯설게 하기 기법인데 사실 SF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는 기법이고요. 흔히 SF에서 외계인이나 이종족이 나올 때 정말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한 외부의 시선을 가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구나 현재 나라나 현재 제도 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을 가정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이코드라마를 했는데 사이코드라마의 기본 기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인공이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한 다음에 연기자가 와서 그 주인공이 했던 행동하고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걸 옆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봤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때가 많아요. 아마 SF에서 그 기법도 비슷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네, 뭐 제가 뭐라고 소설을 쓸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소설을 쓰면서 생겨난 인연도 많고 또 그 인연이 좋은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구나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네. 계속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죠. 예, 사실 제가 SF를 쓰려고 해서 SF를 쓴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썼더니 그걸 독자들이 SF라고 해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어떤 유행하는 소설에 맞추거나 그냥 받아들여지는 소설에 맞춰서 썼다면은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아예 작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소설이 꼭 SF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미권 SF 독자들은 SF를 다르게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리뷰를 보면 한국 독자 반응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부분도 비슷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가 영미권 문학을 가져와서 읽을 때도 사실 비슷하게 읽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소설을 쓸 때 크게 개의치 않고 한국 독자들에게 맞추어 써도 마찬가지로 세계 독자들도 비슷하게 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작품이 좋으면 수출된다고 믿으면 좋은데 제 느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되는 데는 나라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학은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나 훌륭한 작가들이 있을 거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접하지 못할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학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는 것도 다른 문화가 수출이 되는 것도 역시 나라의 힘이 조금 더 세져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국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인권이나 환경이나 난민이나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도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네,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만 5살에 바이올린을 시작했는데요. 바이올린 소리를 워낙 좋아했어서 그 특유의 따뜻함과 약간 사람의 목소리 같은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바이올린이.

올랐을 때보다는 이제 혼자 연습할 때 더 큰 희열을 느끼는데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음악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가장 큰 기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만의 색깔을 어떻게 하면 찾아갈 수 있을까 그걸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습을 할 때는 이제 생각과 고민을 많이 하는 반면에 무대에서 연주할 때는 정말 머릿속을 비우고 아무 생각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무대에서는 자유롭게 콩쿨 무대도 저만의 독주회라고 생각하는 자세를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사실 바이올린과는 거의 제 인생의 대부분을 같이 해왔기 때문에 저를 힘들게 할 때도 많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아끼는 존재입니다. 작곡가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와 또 제 자신이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모두 다 설득력 있게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연주자가 되고 싶습니다.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덟은 너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게. 전 도끼를 움켜쥡니다. 자 문을 부셔 전 도끼를 내려쳤습니다. 먼저 다시
2: 연극 지킬앤 하이드는 단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거의 원작에 거의 충실한 1인극이고요. 추리 심리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와, 도스!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는 예전에 알던 나로 기억해 주게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0: 그날도 우린 산책 중이었습니다. 뭐 엠필드는 어젯밤에 누가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뭐 이런 얘긴들을 계속해서 떠들고 있었고 저는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회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엠필드가 멈춰섰어요. 그때 전 이 문을 발견했습니다. 전 이 문이 너무 그로테스크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려고 하는데 엠필드가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1: 아저씨는 내가 이 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나?
0: 전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없었거든요.
1: 그럼 내가 얘기 하나 해주지. 얼마 전 내가 밤늦게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 그날 그 사건이 벌어졌지.
2: 어터슨이라는 인물은 변호사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킬이라는 친구를 계속 옆에서 목도를 하면서 그가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혼란함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1: 큰 일도 아니었어. 사람들을 불러올 만한 일도 아니었지. 난 그냥 그놈이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그냥 가던 길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놈은 아니었어. 그놈은 그냥 가버리지 않았어. 그 무방비로 쓰러져 있는 나이를 발바대기 시작한 거야. 엄청나게 사나운 기사로! 아이의 뼈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 아이의 몸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어! 난 무심히 가는 놈에게 소리쳤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거기 서지 못해! 아이의 부모가 뛰어와서 소리를 질렀어! 비명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어! 아! 대체 누가 이런지를! 어떤 놈이야! 근데 그놈은 침착했어. 전혀 동요하지 않았지.
2: 작은 역할까지 하면 4-5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제 스스로는 좀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기 위해서 저는 연기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3: 놈의 시선 속에 악마 그 자체가 있었다니까. 악마라니. 보통 엠필드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뭐 아무리 나쁜 놈이더라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사건의 개연성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엠필드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래, 뭐 어쩌면 내가 그 남자를 봤을 수도 있겠네. 그 남자 이름이 뭔가?
4: 자네가 그를 만나본 적 있다면 그를 모를 리가 없네.
3: 아이, 그니까 엠필드 이름이 뭐냐니까?
4: 하이드. 하이드라고 하도.
3: 하이드? 그 남자 이름이 하이드라고?
4: 그래, 맞아. 에드워드 하이드.
5: 문은 일단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생기기도 했고 또 평범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 문이 상징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함께 살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이 이야기가 문에서 시작돼서 문에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는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0: 제가 이 내면의 두려움을 다 털고 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이것 또한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진짜였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에너지가 그 생명체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말했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라고. 하지만 제 입은 먼저 말해버렸죠. 혹시 하이드 씨? 그와 저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이 문으로. 전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2: 계속 공연을 하다 보면서 생각한 건, 아, 이 공연은 1인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인물들이 그냥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뭐 지킬도 하이드도, 아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지점들을 향해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3: 저는 곧바로 지킬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킬! 자네 소식 들었나? 들었네. 그래, 정말 끔찍한 일이야. 댄버스 캐러경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 자네 소식이 정말 빠르구만. 아니, 내가 방금 막 신원을 확인하고 오는 길인데. 자네, 이 사건의 범인이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걸 알아야 돼. 경찰이 증거를 갖고 있고 곧 그를 잡아낼 거야. 경관이 나한테 묻더라고. 하이드랑 가까운 사람은 아냐고. 대답하지 않았네.
5: 이 연극 지킬의 하이드의 반전 매력은 주인공 지킬이 아니라 지킬의 친구인 그 변호사 어터슨의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반전 매력이고요. 그리고 사실 배우분들이 다 이제 이 한 역할을 특성을 잘 살려서 이제 개성 있게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아, 저 많은 인물들이 단 한 사람의 안에 있는 게 되게 반전 매력이다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1: 어터슨, 정말 반가워. 반갑네. 하지만 아니야.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게. 내가 자네를 만나 정말 기뻐. 하지만 밖에 나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자네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할 것 같아.
0: 괜찮아. 그 이렇게 만난 게 어딘가. 그럼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 어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만족하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2: 어릴 때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공연을 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각자의 상태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극하면서도 더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3: 자네는 나를 알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날 보호하려고 애쓴 거잖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넌 알고 있었어. 내가 악하다는 걸. 날 잡을 수 있었어. 날 찾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0: 오늘은 삼척 갈란마을 여기 왔는데 아니 좀
1: 미리 어디 간다고 얘기를 좀 해주세요.
2: 말씀은 안 드렸지만 네. 딱 와보니까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1: 아 마을은 진짜 너무 예뻤어요. 네.
2: 제가 2013년에 네. 이 마을에 1년 살면서 조사하고 책 내고 네. 마을 박물관까지 운영한 네. 애정이 깊은 마을입니다.
0: 아, 이 동네 잘 아시겠네요, 그럼.
2: 너무 잘 알죠?
0: 네. 오늘은 뭘 하러 왔나요?
2: 저기 보이죠? 떼베라고. 네. 안 보이세요?
0: 전혀 안 보이는데요?
2: 아유, 저기 있잖아요.
3: 사탄 들렸어?
0: 아니, 저는 안 보여요.
2: 일단 따라오세요.
4: 여전히 얼굴이 좋아.
2: 그 떼베를 직접 만들기도 하시잖아요. 떼베를 만들려면 나무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무슨 나무를 씁니까?
5: 일반 뭐 소나무, 참나무 이런 건 안 돼요. 이게 그 부력이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 뗏모 그 재료는 오동나무. 그 오동나무 그 가운데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이게 그 부력이 있다 보니까 이제 오동나무를 다 사용하고.
2: 근데 오동

0: 나무 피워 갖고 바로 만들지는 않는다.
1: 아유, 아니요. 오동나무가 뗏목을 해 놓으면은 안 말리면은 이 가라앉는 그 기울이 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통 한 2년, 3년 정도 말렸다가 이렇게 제작을 합니다.
0: 지금 있는 때보다 언제 만드셨어요?
1: 네, 한 3년을 오동나무를 건조를 해갖고 봄에 이제 초에 만드는 거죠.
2: 세 명이 타도 안전한 거죠?
3: 아, 저리나.
1: 보통 한 3명에서 5명.
2: 5명도 타요?
1: 네, 5명 타도 괜찮더라고요.
3: 아, 저리면 저린다.
0: 직접 타보면 될 거 아니에요?
2: 예, 한번 태워주시기 전에 확인을 해봐요. 한번 태워주실 수 있으시죠? 예,
1: 한번 타죠, 뭐 우리가.
0: 한번 봐가지고 한번 직접 한번 타면서 우리가 떼배가
2: 지금요?
0: 떼배가 깔아앉는지 안 깔았는지 확인해 보시자고요.
1: 떠는지 안 떠는지.
2: 그러세요?
0: 그럼 한번 가보시죠.

0: 우리 선장님이 이렇게 노 살짝 채워도 생각보다 잘 나가죠.
1: 굉장히 그래도 스무스하게 가네요. 네.
2: 저희가 지금 세 명이 탔잖아요. 남자 네. 성인 세 명이. 그래도 굉장히 안정감 있게 떠 있네요.
3: 69년도, 70년도에는 이 뗏목을 갖고 미역까지 다 땄어요, 여기서.
2: 여기서요?
3: 네, 미역 뗏목을 타고 나왔고.
0: 떼배가 많았을 때 몇 대 정도 있었을까요?
3: 그때는 거의 집집마다.
0: 그 집집마다. 제가 2013년도 그때도 한 8척, 9척이 있었어요.
3: 그렇죠. 네.
1: 참, 창에 있으면 쫓아다니면 네. 고생스럽네요.
0: 요 안에도 미역이 좀 있긴 있습니까?
3: 그렇죠. 이런 데 담벼락이 있었는 거지, 이게. 암초에. 그리고 요 앞에도 이제 미역이 있고. 봄되면 이제 군소 네. 이런 거 잡고
0: 군소는 어디서 많이 잡아요? 이쪽 라인에 문어는 어디 다 전체적으로 다 들어옵니까?
3: 요 바위 파도 치는 바위 네. 테두리를 해갖고 둘레를 해갖고 거기 반경을 해갖고 이렇게 통발을 놓고
0: 그냥 여기서 문어 잡으면 재밌겠다 가까운 데서
3: 재밌어요 아주 그 신난다니까 기대감이 있어갖고
1: 이거 창일쌤이 한번 해보실래요?
0: 제가 한 번만 제가 한 번만 이거 하는 거 흉내내볼게요.
2: 이쪽에
1: 자연스럽게 앉아 계시고 네. 자 한번 실력 좀 보겠습니다. 네. 창일쌤
0: 자 여기가 지금 여기서 뭐 하는 따는 거 한번 해볼까요? 여기 약국 살짝 보이네요. 어디가 좋습니까? 할 때 예예 예. 그럼 여기서 창경발이 한번 해볼게요. 이게 창경발이라고 합니다.
1: 네
0: 그래가지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보이거든? 한번 따보시죠.
1: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이걸로 봐서,
3: 미역을
1: 따는 거군요. 아, 이렇게, 네. 네.
0: 제가 따는 걸로, 천천히.
1: 창일쌤 한번 따주시죠.
0: 아 이거 진짜 따기 어려운데.
4: 0초.
1: 뭐 달려 나왔네요.
4: 이 바닥 겸손해야 된다.
0: 실력 나오는데 밖에 나와서 한번 또 본격적으로 채취를 해보시죠.
1: 예. 아 이제 밖에 나가면 뭐 문어 같은 거 잡나요?
0: 아니 뭐 군소도 있고,
1: 예.
0: 해삼도 있고, 예. 문어도 운 좋으면 잡을 수 있고.
1: 아, 그럼 창일쌤만 믿고 가는 거예요, 지금?
5: 그쵸.
1: 예.
0: 갑시다.
5: 가자!
1: 저기 그 섬 있잖아요, 네. 월미도.
0: 큰 섬.
1: 예, 거기까지 한번 가보고 싶은데.
0: 좋습니다, 큰 섬.
1: 거기 뭐 성게 많다면서요?
0: 저기 수심 4m 정도 되는데, 성게가 어마어마하게 달려있어요.
1: 그걸 직접 따보셨어요?
0: 아, 지금 많이 땄죠.
1: 아?
0: 아, 이거 안 되겠다. 파도가 너무 세다.
5: 네?
0: 파도가 너무 세서 안 돼. 이거 위험해.
1: 파도 별로 없는데?
0: 아니. 이거 나가면 이거 뒤집어져. 위험해.
4: 아, 저리 나.
1: 아니,
0: 안 돼.
1: 아니, 많이 나가보셨잖아요, 여기.
0: 저리 많이 나가봐도 이건 안 돼. 선생님, 배 돌려, 빨리.
1: 나가서 막 성게도 따고 뭐 그랬다면서.
0: 안 돼. 이건 너무 무서워. 안 돼. 아,
1: 없어요, 지금.
0: 이거 얼마나 위험한지 이분이 모르시나, 이게. 선장님, 네. 빨리 돌려, 빨리. 무서워. 떼배를 타보셨는데
1: 네.
0: 느낌이 어떠셨어요?
1: 느낌이요? 불편했습니다.
0: 무섭고
1: 네, 편하진 않았어요. 아, 물론 네. 좋은 경험 하긴 했는데
0: 그렇습니다.
1: 현대 기술이 워낙 발전했기 때문에 뭔가 저런 배를 만든다 그러면 쉽게 뚝딱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아직도 그 오래된 저 배를 계속 사용하고 있을까요?
0: 갯바위 위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 일반적인 배는 여기에 걸려요.
1: 네.
0: 그래서 움직이질 못하는데 타보셔서 알다시피 저렇게 작은 배에 성인 남성 3명이 탔는데도 거의 가라앉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심 아래 바위가 30cm 정도 있어도 이게 지나갈 수 있어요. 그만큼 부력이 좋다는 거하고 바위에 부딪히거나 걸려도 튼튼하니까 이게 파손이 없다는 거 그리고 꾸준히 이것들을 수리를 해줘야 되는데 나무 하나만 이렇게 대체해갖고 또 묶어주면은 금방 또 새 배가 되니까 다른 것들을 굳이 찾을 필요가 없죠. 가장 단순하고 가장 튼튼하고 부력이 좋은 세 가지 요건을 다 갖고 있어요.
1: 심플 이즈 베스트군요.
0: 그렇죠. 네. 저런 배들 큰 대양을 가로지르고 많은 물건들을 실어 나는 배도 필요하지만 네. 이런 마을에서 미역을 채취하고 하는 데에서는 가장 단순하고 탄탄하고 실용적인 배들도 여전히 유용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2: 또 다른 곳으로 가보시죠. 가시죠.
0: 가보시죠.

0: The generous ocean is like the warm embrace of the grandmother who is always there for me. Narodo in Pohung is reminiscent of waving silk. The sea off Narodo is full of grandmother's nostalgic food.
1: Jeollado 하면은 되게 남도에 대한 맛있는 그런 향기가 있어요. 예전 할머니의 손맛, 그런 추억들, 그리고 그 추억을 연상하는 그런 맛들, 맛있는 요리가 딱 그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0: Tony Chung, a renowned chef who used to work at famous restaurants around the world, dreams of globalizing Korean cuisine. He takes a trip to Gohung in search of grandmother's secret recipes. He visits every corner of Gohung to find the nostalgic taste. This market sells marine delicacies from the sea off Gohung. All the fisheries from the pristine South Sea head to Narodo. There are all kinds of fresh, high-quality in-season seafood. You can feel the vigor of the ocean here.
1: 역시 이런데 산지에서 와서 해야 직접 바로 까서 확인도 해주시고 이게 살아있는 거 먹어야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0: Just then, competition begins to get the best bargains for live fish. The market overflows with energy.
1: 와, 이 정도면은 거의 한 20kg 넘겠어요. 와, 엄청 크죠?
0: There are also croakers, a summer stamina boosting food.
1: 바로 오늘 가가지고 잡아서 바로 이게 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잡은 거라고요.
0: As a summer delicacy, nothing can beat this fish.
1: 청어도 청어도. 와. 양도 엄청 많아. 사이즈가 엄청 커가지고. 와, 아, 실하네, 실하네.
0: It's the season of eels, the best stamina boosting food in summer.
1: 어머니, 안녕하세요. 장어 뭐 맛있는 거 있어요?
2: 장어탕.
1: 장어탕. 저 양이 많아가지고 2인분으로. 2인분으로. 2인분 부탁드릴게요.
0: Strong eels delivered straight from the fishing site.
1: 오, 서러 있다, 서러 있다. 오, 오, 장어가 막 하늘로 솟으려고 그러네.
0: The restaurant owner trims the eels in the blink of an eye. Her skills are very impressive.
1: 어머니, 여기서 장어탕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2: 34년.
1: 34년? 응. 야.
0: No one can beat her when it comes to making eel soup.
2: 된장.
1: 된장.
2: 배추. 배추를 너무 깔끔하고 담백하고.
1: 아.
2: 양파 들어가고.
1: 청양 고추. 어머니, 그럼 이 장어탕에 35년의 노하우의 가장 포인트는?
2: 싱싱한 살은 거.
1: 아.
2: 아직까지 남한테 이거 음식을 안 넣어봐. 반찬이고 이런 거 절임이고 전부 내 손으로 하고.
1: 절대 주방은 안 내준다. 아, 역시 35년의 베테랑 선배님의 말입니다. 아.
0: Even in hot summer, when others travel, she stays in her kitchen to cook her special soup.
1: 아, 장어탕이면 되죠. 이야, 들깨향이랑 부추향 코로 딱 찌르는 게 이미 맛있어요. 이미. 원래 보통 장어 오래 끓이면은 이렇게 살이 뭉그러지잖아요. 근데 살이 이렇게 탱탱하게 이렇게 살아있어요. 이렇게. 살 한번 먹어볼게요. 아. 껍질은 마치 그 카라멜처럼 쫀득쫀득하고 그 살은 되게 부드러워요. 제가 먹어본 장어탕 중에서는 제일 맛있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0: Fresh ingredients cooked with care. There is no room for doubt. It's delicious.
2: 손님들이 드시고 간식을 맛있게 잘 먹었다고 고맙다고 하고 그런 맛을 하는
0: She always serves generous amounts of food because that's what grandmothers do. Besides seafood, Kohung also has plenty of goodness produced on land. We head to the Kohung traditional market to find more culinary masters.
1: Hey, 안녕하세요. 이거 뭐예요?
3: 참소대.
1: 참소대. 소대로 뭐 해 먹으면 맛있어요?
3: 해무침 하면 돼요.
1: 해무침. 맛있겠다.
3: 드릴까요?
1: 하나 먹어봐도 돼요? 하나 먹으면. 와. 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막 저한테 주셔도 돼요? 괜찮아요? 역시 전라도랑 인심이
3: 많이 찍어요.
1: 많이 찍어요? 알았어요.

0: 고기를 고기까지 많이.
1: 알겠어요. 아 진짜 맛있다.
0: 뼈 안에가 살짝 있어가지고 오두오두 씹히는 게 생선에서 이게 꽃향이 난다는 말이 이런 말인 것 같아요.
2: 서대가 제철이죠.
0: 그러니까요. 서대가 종류가 우리나라에 한 15가지 종류인데 근데 이 참서대가 제일 많이 나고 참서대가 지금 제일 맛있죠.
3: It's irresistible.
0: 아, 어머니 먹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서대. 아, 뭔가 보물을 찾은 것 같아요, 느낌이.
3: He receives a whole bundle of kindness. This time, Tony is lured by delicious smell.
0: 오, 맛있겠다. 오, 맛있겠다. 거북이.
3: He arrives at a grilled fish alley.
0: 조기도 있고.
3: It smells very enticing.
0: 이 굽는 거 보니까 여기 위에 뭐 이렇게 깨 같은 거 많이 뿌리는 게
4: 기름에 많이 안 나라고 참기름 깨소금.
0: 깨소금?
4: 네, 깨소금하니까 맛있어요.
0: 아, 여기서 생선 구우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4: 한 40년 가까워요.
0: 40년이요? 야.
4: 젊은 척들을 장사만 하고 말았어.
0: 생선 구이의 달인이시네. 딱 만져보면 다 익었다? 안 익었다?
4: 뭐 색깔을 보면 아, 알아요.
0: 색깔을 딱 봐도?
4: 네, 색깔이 이건 좀 덜 익었다. 이렇게 넓지 않으냐.
0: 아,
4: 다 익어요.
0: 네. 보니까 네. 그냥 불이 아니고 밑에 깔린 게 숯이에요?
4: 네, 숯으로. 숯에 해갖고 이제 은은하게 해야 돼요.
0: 은은하게 네. 오랫동안 생선에 갖고 있는 고유의 기름이 바닥에 숯에 타면서 훈연향을 더 자극시켜요. 그래서 비린내도 잡아주고 그리고 좀 더 담백하고 또 기름진보다 좀 더 깔끔하고 건강에도 좋죠. 어머니 안녕하세요.
3: He gets grilled fish.
0: 여기, 여기 앉아요?
3: It should be tried right on the spot.
0: 이거 회랑 아,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역시 회 다르시네. 아. 네.
4: 서대가 어디 갔어요?
0: 서대요? 서대 여기요.
4: 막걸리 주물러야 돼, 그거는.
0: 아, 막걸리 주물러요? 오.
4: 서대는 막걸리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해야 예 그래야지 소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0: 할머니 저 새콤하고 달콤하면서 구수한 향이 좋아해요.
4: 혼자만 좋아하면 안 되거든.
0: 아, 알겠습니다. 주는 대로 먹을게요.
3: Of course she knows what to do. But unlike her blunt language, her actions are filled with kindness.
4: 됐어? 됐어요?
0: 네. 맛있어요.
4: 안 것도 됐어요?
0: 네, 딱 좋아요.
3: She treats him like her own grandson.
0: 상보다 반찬이 더 많은데.
4: 이거 다 맛이 틀려요.
0: 네. 아, 이 5시간 걸쳐서 볼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 진짜 맛있겠다.
3: Grandmother personally cuts the fish for Tony. Sweet and sour tongue fish salad made by the master who knows exactly how to cook it. Fish grilled by an experienced cook tastes like honey.
0: 진짜 맛있다. 그 숯불의 향도 나고 쫄깃쫄깃해요. 진짜 밥도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다음 메뉴에는 제가 아무래도 직접 숯불에 구운 생선 스테이크를 새로 한번 시도해 볼 것 같아요. 네.
3: He receives inspiration from grandmother's delicious food. Another day in Kohung comes to an end. Tony begins a new day at dawn.
5: 네, 세상의 모든 맛집들은 아침 새벽에 그때부터 분주하거든요. 이 시간에 가야 볼 수 있는 밥상이 있어요.
3: What kind of food awaits him at the eatery he visited early in the morning?
6: 안녕하세요.
7: 아, 네. 어서 오십시오.
6: 안녕하세요.
7: 안녕하세요.
6: 여기 할머니 계신가요?
7: 아, 네. 엄마. 저희 셰프님 촬영한다고 오셨네.
6: 아, 네. 안녕하세요.
8: 저희
7: 어머님이세요.
6: 아, 네. 안녕하세요.
7: 나이가 이제 워낙 많이 드셔가지고 네. 바닥에 앉아서 이렇게 쓰고 나머지 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3: A home-style meal known as pekban, cooked personally by a grandmother who is almost 90 years old.
2: Oh,
3: Fresh ingredients seasoned randomly based on her vast experience. The dish is ready.
1: 요리사들이 레시피 보고 만들고 그러는데 할머니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바로 나오니까 참 신기하죠.
3: Many of her customers come back because the taste of her food is unforgettable.
1: 입에서 산미가 확 퍼지는 게 입맛을 더 자극시키는 것 같아요.
8: 그래도 와중에 더 넣으셨는데.
2: 저 매콤할 맛이 꼬치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게 따가지고
1: 고춧가루가?
2: 예예. 아. 시골에서 심었던 거.
1: 고춧가루가?
2: 진짜 좋아요. 예,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있잖아요. 간장인데, 응? 대간장인데 이거 끼렸습니다. 그거 센 거 들어가니까 간장을 좀 끓여요.
3: She has run her eatery for 60 years now. It has been in this location alone for more than four decades. She always cooks with love and care, with a keen eye for detail.
1: 진짜 배고파.
7: 배고프죠?
1: 먹으니까 진짜 배고파.
7: 닦아줘요, 형님. 내가 닦아줄게, 밖에 있으면.
3: Her day begins at 4:30 a.m.
8: 매일매일 이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2: 어, 요금만 만들면 그냥 해. 점심부터 또 만들어요.
9: 저희 아침에 15가지인데 김치 종류는 빼고 나머지는 아침에 다 만들어요. 아직도 당신이 다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연세도 많고 힘드신데 이제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보조처럼 거들어드리고 이건 할 수 있는데 양념하는 거나 간 맞추는 건 다 어머님이 다 하세요. 아직은 멀었죠. 배우려면. 저기 이게 연륜에서 나오는 건데 제가 뭐 1, 2년 배운다고 되겠어요. 근데 하다 보면 저도 이제 손맛이 늘어나겠죠.
3: The eatery finally opens. 네. The table is full of dishes made by grandmother.
1: 시원해. 와, 20개인데요?
3: The pork belly is not ordinary either. It's a combination of pork belly and pork head, which tastes chewy and light together. When topped with grandmother's seasoning, it becomes a perfect ensemble of flavors.
8: 맛이 없으세요?
1: 이게 말이 필요 없는 맛이에요. 아, 진짜 맛있어요. 방송 중이라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정말 맛있네요. 아, 이건 제가 어떻게 흉내내겠어요. 40년 베테랑의 그런 만찬인데. 아.
3: It's a special meal prepared by grandmother with care, as if for her own grandchild.
2: 손님들이 오시잖아. 오시면은 할머니 그러면 얼마나 좋고 갈 때 할머니 잘 먹었습니다. 밤에 또 다음 주에 올게요 이라고 가는 사람들. 얼마나 반갑고 그래요. 진짜 손님들은 저한테 잘해요.
8: 네, 할머니 정말 맛있는 것 같아요.
10: 안녕히 가시고요. 진앙이 또 드리세요.
8: 알겠습니다.
11: 자식들이 잘 먹었으면 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정성 들어가지 않으면 그 어떤 식재료도 대처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할머니의 밥상은 영혼을 나누는 음식이다라고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 Food filled with the rich scent of the ocean, food that reminds people of their childhood. The sea off Kuhung will always symbolize grandmother's nostalgic food.

서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한국인들이라면 한 번쯤 들어본 시일 텐데요. 바로 서시입니다. 이 시를 쓴 주인공, 바로 윤동주 시인입니다. 안녕하세요. 반크에서 활동하는 권소영 연구원입니다. 서시, 별에는 밤, 자화상 등을 쓴 윤동주 시인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시인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요. 가끔 윤동주 시인의 정보에서 오해와 오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윤동주 시인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대일항쟁기였던 1917년에 태어난 윤동주는 평생 한국어로만 시를 쓰며 민족의 아픔을 위로했던 시인이에요. 폭넓게 세상을 접하고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 일본 유학을 떠났던 윤동주는 1943년 7월 한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족 문화와 독립 정신을 고취시켰다는 혐의로 일본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1945년 2월 윤동주는 28세의 나이로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숨을 거뒀는데요. 암울했던 식민지 시절, 민족에 대한 사랑과 독립에 대한 염원을 시로 쓴 윤동주 시인.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션입니다.
0: 뷰티 온에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좀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1: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0: 아, 근데 제가 이션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1: 어우, 감사합니다.
0: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움을 느끼시죠?
1: 근데 와이엇 씨,
0: 네.
1: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요?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0: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1: 그쵸.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0: 네네네.
1: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0: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1: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첨돈 첨산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동.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죠.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성입니다.
1: 오, 스컬!
3: 저는 몰라요.
2: 부리부리 이성.
3: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2: 많으세요.
3: 오, 진짜로요?
1: 아,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던가 가격을 본다던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던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1: 오.
3: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어,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아요.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아. 이런 거 많이.
1: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썼어요.
3: 그거 엄청 아,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2: 연?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예.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2: 마데카솔인
3: 줄 알았잖아요.
2: 메디힐의
3: 그 마데코 사이드 아 마데카
2: 마데카소 사이드
3: 아니 마데카소 사이드
1: 맞아요
2: 앰플
3: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1: 순해요.
2: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아.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어, 그.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0: 가격.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말 한마디 해주세요.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1: 자,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가까이 인터뷰.
3: 한번 해봐. 자,
1: 와요, 출격!
3: 오케이.
1: 저는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0: 네.
1: 내가 어무할게, 먼저.
0: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2: Yeah.
0: Oh, really? Yeah.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2: Yeah.
0: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from?
2: Russia.
0: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2: Хорошо.
0: Хорошо? 아,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Why did you come to Korea?
2: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0: Oh, BTS concert.
2: When is 17 concert? 17.
0: 17 concert too.
2: Yes.
0: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2: Yes. Many projects. It's quite popular.
0: Oh really? Yeah. In Russia?
2: Yeah.
0: Oh.
2: Yeah. Most people use Korean
4: Korean products. We even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3: Oh, then you guys go in on a Korean shop and buy it the way you want?
4: Yes, yes.
3: Okay, I got it.
4: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3: Oh, thank you.
4: We trust you. Yeah, we trust you.
3: What is your K-beauty item? Yeah. Several times you use it.
4: Dr. G.
3: Dr. G.
4: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1: Cleansing balm.
3: Cleansing balm.
4: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3: Oh.
2: Like it's not sticky.
4: Yeah.
3: What about you?
4: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3: Uh-huh. Soybean.
4: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3: Moisturizing for you.
4: Yes.
3: Oh,
4: yes.
3: Okay. And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4: About 2 years.
3: 2 years. Okay. What about you?
4: Me too.
3: 2 years.
4: 2-3 years.
3: Yes. 2-3 years.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1: 이렇게 KBT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the love, the K-Beauty.
4: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3: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1: Yeah. 아까 또 들어보니까 yeah. 러시아에 yeah.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3: 네. 더 낫다고 했잖아요.
1: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네. 아, 기분이 좋네요.
3: 너무 좋습니다.
1: This is cake.
3: Beauty.
1: Beauty.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분들께서 네. KBT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신 거 하니까
3: 네.
1: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3: 네.
1: 더 알려야겠다.
3: 맞아요.
1: 제품들을 네. 좀 해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3: 피피를 주세요.
1: 주세요.
3: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1: 주세요.
3: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하면 좋을까?
1: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3: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1: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3: 불 냄새?
1: 해운대로 하죠.
3: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1: 그러니까. K뷰티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린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3: 유명한 데인가 봐.
1: 소금빵.
3: 소금빵.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5: 여기서 드셔보죠.
3: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1: 얘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3: 우와.
1: 자, 먹어봅시다.
3: 맛있다.
1: 자, 아무래도
3: 우리
1: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3: 전 ENFP인데. 인터뷰 하실래요?
6: 네.
1: 좋습니다.
3: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6: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3: 정은수님?
6: 네.
3: 왜 근데 서울에는?
6: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3: 에이티즈 분들의 팬.
6: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3: 진짜요?
6: 진짜요?
3: 왜요?
6: 좋죠.

0: 받는 것도 그렇죠. 진짜 추천해요.
1: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네. 기회를 통해서 ATG의 성원님에게
3: 네. 네, 한번 인사.
0: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인터뷰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보내시고.
0: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1: 아 진짜로요?
0: 진짜로 팬이에요.
1: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2: 많은 분들께서 네. 또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네.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네.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네.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네네네.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네.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네. 그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 와, 그 정도예요?
2: 예.
1: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2: 그렇죠. 뭐죠? 추천받은 제품들 네. 제가 세 개 골라서 네.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리뷰 앤 다이어리.
2: Let's go.
1: Let's go.
4: 와!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1: 맞아요.
4: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오!
1: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4: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네.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네.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4: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와!
1: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4: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네.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네.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1: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4: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1: 오? 진짜?
4: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거 다 좋아요. 네. 2주 만에 뭐 된다고 하는데 사실 네.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1: 네, 솔직히 담긴 리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오! 이야. 그럼 이거는 어떻게 테스트를 볼 거죠?
4: 이제 또 여기 손등에 발라보고 네. 체크를 해봐야죠.
1: 아 우리 손등
4: 그거 한두 번 한 게 아닌데 그거.
1: 아 맞죠. 혹시 손바닥으로 할까 또 그 고민이 돼가지고.
4: 좋습니다. 한번 여기 손등에 올려서 네. 오 약간 좀 뭔가 점성이 있습니다.
1: 약간
4: 콧물 제형. 향을 또 맡아볼게요. 네. 향은 확실히 더마 브랜드다 보니까 무향이에요.
1: 아 다행이네.
4: 점성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요.
4: 쫑. 오 이렇게 살짝 이 정도? 약간 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엄청 꾸덕하지도 않고
1: 일단 그래도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4: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1: 촉촉해요?
4: 촉촉하고 네. 이게 좀 기능이 많았잖아요. 네. 마데카 소사이드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네, 네. 좀 막 흔적과 잡티를 없어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1: 무거워요?
4: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보면 아.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1: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4: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1: 배부르겠다.
4: 피부 양보했습니다.
1: 네, 피부 양보했어요.
4: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1: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4: 예. Yeah.
1: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오.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4: 그치,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또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1: 그쵸, 그쵸.
4: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오. 자, 한번 읽어보세요.
1: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발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

0: 누구나 쉽게란 단어가 들어있었죠.
1: 네.
0: 그리고 부드러운 발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1: 한 번도 없죠.
0: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 해보자고요.
1: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0: 아니요, 그냥 각자.
1: 일단 한번
0: 리허설. 네.
1: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0: 아 진짜 입문자예요.
1: 오! 오! 이게 뭐야?
0: 뭐야 그 리액션?
1: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0: 그렇죠.
1: 결 살려주는 거 맞죠?
0: 결도 살려주고.
1: 예.
0: 네. 버트림, 스머징.
1: 아 스머징, 스머징.
0: 예.
1: Yeah.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0: 예. Yeah.
1: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0: 네. Yeah.
1: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0: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은 털이니까.
1: 아 맞긴 맞는데요. 네,
0: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1: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0: 진짜요? 도전?
1: 네, 진짜 어?
0: 도전 눈썹에?
1: 도전!
0: 도전 오!
1: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0: 역시. 오! 결이 완전 살아났어요.
1: 이렇게?
0: 싱싱싱 이렇게.
1: 아 그대로 하는 것처럼? 오 좋네.
0: 눈썹 털이.
1: 오.
0: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네.
0: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1: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0: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1: 그렇습니다.
0: 자,
1: 네.
0: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1: 어?
0: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1: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 딥 포어 클렌징 밤입니다.
0: 와우.
1: 이걸 뭘로 지우죠?
0: 클렌징 밤으로 지워요.
1: 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려봤던 거구나.
0: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1: 맞죠.
0: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1: 근데 뭐가 달라요?
0: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이제 밤으로 네. 지운다고 해요.
1: 아.
0: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1: 그렇죠.
0: 과학이죠.
1: 사이언스. 와우, 과학, 사이언스.
0: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서.
0: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Non-comedogenic.
1: 네.
0: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라는 뜻이죠.
1: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래서.
1: 네.
0: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1: 오~
0: 바로 써보도록 하죠.
1: 네, 좋아요.
0: 클렌징은
1: 네.
0: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네. 얼마나 잘 되냐.
1: 네.
0: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1: 맞아요.
0: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1: 네.
0: 바릅니다.
1: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0: 네, 비비면 됩니다.
1: 아, 한번 해볼게요.
0: 네. 어때요? 지금 촉감이?
1: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0: 오.
1: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0: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1: 오.
0: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1: 네.
0: 그걸 다시 이제 물을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1: 아.
0: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1: 네. 사장님.
0: 사장님.
1: 네.
0: 여기 저희 단골이죠?
1: 네.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0: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1: 네.
0: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1: 오.
0: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1: 네.
0: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1: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0: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1: 네.
0: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1: 어.
0: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거죠.
1: 빠지고 있는 상태이고 네. 노폐물을.
0: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0: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1: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네.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0: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1: 아, 부드러워요. 너무 부드러워요.
0: 좋습니다. 네.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1: 네.
0: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1: 네.
0: 먼저 뽑으세요.
1: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0: 아, 진짜로?
1: 네.
0: 아, 왜요?
1: 아, 왜냐고요? 네.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되게 편리해요. 그러니까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0: 어떻게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1: 볼게요.
0: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1: 네, 맞죠.
0: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1: 클렌징 밤?
0: 예.
1: 왜죠?
0: 아무래도 저는
1: 네.
0: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을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1: 역시 이션 분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0: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1: 완전 진심이에요.
0: 네.
1: 제 타입이죠.
0: 그렇죠. 예. 아니요? 진화했어요.
1: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뽕는 건 이거밖에 없어.
0: 그러긴 해.
1: 예.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렛츠고!
0: 리뷰북 타임!
1: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죠.
0: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1: 네.
0: 좀 찾아봤어요.
1: 찾아봤어요?
0: 이제 깨달았어.
1: 뭘요?
0: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 뭐 찍거나 스크랩
1: 네.
0: 느낌.
1: 네네네.
0: 아, 그 한 장만 쓰세요.
1: 아, 왜요?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0: 네.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를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아,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1: 끝.
0: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2: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에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습 요깃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0: 오.
2: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0: 오.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재미. 모공 박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2: 와.
0: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2: 레이션.
0: 깔끔하게.
2: 좋았습니다.
0: 이거 어디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2: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2: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2: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2: 네, 그럼.
0: 안녕. 안녕.

0: 돈이 멀리 바짝 뜨고 또 배꼽이 달려
1: 운동 하목하고 돈독하고
2: 아이고에 아하 우지 마래 우지 마래 답답한 게 있거들랑 오늘 여서 풀고 가소이 어딜 틀어드릴까?
0: 이게 앞으로 들어가야 되나?
2: 이게 앞으로? 어, 하나 둘 으쌰
3: 좀 더 당겨
0: 맞아
3: 그래
0: 이게 무예다 맞다
2: 자 끼우셔봐요
4: 골라봐 비행 돌아와야지
2: 이걸 좀 더 앞으로 끌어 당겨 묶어야 되겠는데 됐습니다 됐어
0: 아니 근데
5: 그래
0: 아니 이걸로 한 개 두 개 하는 거야
5: 이거 이거 내가
3: 너무 나빠요
0: 너무 나타
3: 다 차 붙여야 돼 이거를
0: 비어라 피틀라요 이따 들어요 분명히 이따 피틀라요
2: 이쪽 이지 이쪽 가세 건도 길어요 이거 잘 선나만 당겨야 되겠는데 이거
6: 기억이 동전 맞삼바 신조이 된 신조이
0: 아, 바짝 뚫고. 아, 도자리 가라, 개 도자리. 뚫고.
7: 많이
0: 돌아 앞에 우리가 물으면 돼
7: 됐어

0: 대가리 찔러요,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대가리 찔러요.
1: 반듯하게. 됐어. 나갈까?
2: 눈 맞춤이네, 이거.
1: 어? 됐어, 됐어.
2: 이게 좀 밑에 한 것도 아니지.
3: 줄안줄하고.
4: 상황이 틀어졌네.
5: 예, 예, 요새는 요거 하관할 수 있도록 버려놨어. 요거 밑에서 밑에 요 다 풀지 말고.
1: 발을 먼저 뜨고.
4: 어, 놓고, 놓고. 멀리, 멀리 바짝 뜨고, 또.
1: 대꾸기
4: 나요. 아, 바짝 들고.
1: 누구로?
4: 뒤에 들고.
2: 들어, 들어, 버티 들어.
1: 빨리 올리. 네, 네.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3: 든동 함옥하고 돈독한 형제들 이웃. 치토합니다. 치토 세 분 나. 치토합니다 하고.
1: 치토합니다.
3: 감사합니다. 나부, 나부
6: 남자들, 남자들, 남자들 해요.
3: 그래요, 다시. 자, 할아버지 가슴에 북한집의 정성입니다. 다 해주세요.
6: 이거
1: 캐내데이.
6: 또와 만큼요. 빨간색 없어지더라.
1: 빨간도 덮어.
7: 야, 끝내. 옳지, 잘한다. 그래, 맞춘 자리 안 나. 그거 놓고 있어.
6: 요요.
7: 아, 그러네.
8: 자,
9: 오.

돌아가며 허이 술에 돌듯 돌아가며 하하 개똥소똥 발뜸 발로 하하 우렁쿵쿵 다주게 하하 이산소텀 마련할지 하하 본문서는 뒤로 하고 하하 우리 상주 모셔보자 하하 천하에서 제일 가는 하하 우리 아들 맞상주야 하하 아버지 가는 막죽길에 하하 아이구야야 우지 마리 하하 우짤라고 자꾸 노 하하 우지 말고 놀아보세 하하 아버지는 가더라도이 하하 네가 살아 오래 살아 하하 지방 근사 부탁한대 하하 우지 말고 들어봐리 하하 여기 남은 너금마 하하 이래저래 모셔 살며 하하 내 대신에 부탁한대 하하 우리 장손 어디

아하 우지 마리 우지 마리 아하 인간 세상 살아봐도 아하 인생 일정 춘몽이라 오 들구야 아 들구 소리 흥이 나서 아이 첫 번 달구 마치자니 아 비도 하나 더둡시다 아이 신명나게 돌아봐요이 아 백년집을 짓는다면 아이 천년집이 되게 하고 아이 천년집을 짓는다면 아이 만년집이 되게 하고

0: 에이요.
1: 나도 봐야지 뭐.
2: 이게 되잖아.
3: 내 발 보고 발만 돌아가면 발이 짝짝맞아 이거 되지.
4: 발만 차요 이번에는.
1: 마지막에 손뼉치야 돼.
4: 오른 발
1: 마지막에.
4: 빨라요. 아니, 내 발.
1: 나 아이고에. 아이라 야. 또 올라오고 있어.
4: 그 다리 힘을 빡빡 줘야 지 파밤 좀 더 발라봐요.
1: 달구에
5: 달구에
1: 아 지어보자 아 지어보자
5: 오 달구에
1: 하하 이 집 산소 지어보지
5: 오 달구에
1: 하하 경상도 문경 땅에
5: 오 달구에
1: 하하 영수 나고 사근 땅에 하하 대명당이 이뤘으니 하하 좌우산천 둘러보니 하하 좌측용의 우백호라 하하 불러보자 모시보자 하하 우리 알마이 어디 갔나 하하 당신과 나 만날 적에

하하 권시문중 시집아서 하하 백년하로 하다가도 이 하하 이래저래 살아보다 하하 내가 먼저 떠나가니 하하 불쌍해서 이 알고 하하 눈물나기 거지없네 하하 우리 아들 들어봐리 하하 나 먼저 가고 남은 엄마 하하 부대부대 부탁한대 하하 덜굽군요 들어보소 하하 상주들이 울어 싸서 하하 신명나게 돌아가며 하하 우렁차게 놀아보세 하하 뱅글뱅글 돌아가며 어이 신명나게 놀아보세 어이 손자 손녀 자식들아 어이 할배가는 막죽길에 아 얼굴 한번 보고 가자 아이 부모한테 효도하고 아이 부대부대 살아주래 어이 소리 잡고 약해질 꼬이 어이 소리 없어 소리 장나 어이 배가 고파 소리 적나 어이 보는 상주 즐거울게 어이 우렁차게 나가보세 오덜구예 어이 참 잘해요 우리 군정 오덜구예 두 번째는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노자 이게 무엇인고 아이 서로 와서 일 못한데 따라 따라 우리 따라 우리 딸이 제일 일세 딸내미들

0: Ejío.
1: Ejío.
0: Ejío.
1: Ejío.
0: Ejío. Ejío. 세 번째는 장갑을 벗고 와요. 자, 박수를 칠 거예요.
2: 자, 빨리 마지막이라 빨리 와요. 열심히 해 이제.
0: 오. 시계 흔들어요, 흔들라마.
3: 한대 안 맞아주지, 어?
2: 빨리 해달라.
3: 안 돼.
0: 아, 오, 들구예. 아, 마, 이번에가 마지막 채. 아, 이 신는 나게 돌아보자. 아, 이 박수 소리 신명나게. 아하, 우렁차게 돌아보자.
1: 오들구야.
0: 오들구예.
1: 오들구야.
0: 아이고, 상주, 들어봐리.
1: 오들구야.
0: 어, 강에 가야 낚시하나.
1: 오들구야.
0: 아, 아이고, 야들, 잘 자 말하네.
1: 오들구야.
0: 아이고, 야야, 참 잘해요.
1: 오들구야.
0: 어, 따라, 우리 따라. 우리 딸이 제일 일세.
1: 오달구야.
0: 어, 소리 한번 올리보세.
1: 오달구야.
0: 오달구예.
1: 오달구야.
0: 어, 우리 큰딸 자꾸 우네.
1: 오달구야.
0: 어, 용을 준들 살릴 소냐.
1: 오달구야.
0: 어, 구슬한들 살릴 소냐.
1: 오달구야.
0: 어, 인생 백년 살아봤자. 어, 풀리 끝에 있으리라.
1: 오들구예.
0: 어, 우리 동군 들어보소이. 어, 박수 치면 마지막에. 어, 우렁차게 돌아보세. 어, 내가 우리 마실 살 때. 어, 서운한 기 있거들랑. 어, 오기 여기서 풀고 가고 이. 어, 답답한 기 있거들랑. 어, 오늘 여서 풀고 가소 이. 어, 상주들아 들어봐리. 아이고, 야야, 집 팔았나. 어, 여짤라고 자꾸 주노. 아이고, 우리 딸이 제일 일세. 어, 경상도의 제일 가는. 어, 마을 동군 힘을 쓰니. 어, 돌아가신 매인께서. 어, 허무하게 가실 게요. 어, 상주들요, 들어봐요. 어, 우리 동군 잘하거든. 어, 박수라도 한번 줘요.
1: 오달구야.
0: 어, 마지막에 덜구 소리.
1: 오달구야.
0: 우리 동군 욕들 봤어.
1: 오달구야.
0: 어허리 덜게.
1: 어허리 덜게.
0: 어허리 덜게.
1: 어허리 덜게.
0: 에이용. 에이용.
1: 에이용.
0: 예후.
4: 고맙습니다.
5: 고생하셨습니다.
6: 너무 잘하십니다.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 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내 생에 단 하나뿐인 오늘. 특별하고 소중한 오늘이 저물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을 특별한 눈으로 바라봅니다. 숨을 고르고 마음을 비웁니다. 적빛 구름과 안개가 만드는 하루. 고요 속에 평안함이 깃든 이곳은

편안할 안자, 나라 국자, 편안한 나라, 즉 극락세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안국사에서 이곳에 오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쉬고 가실 수 있는 좋은 곳이 됐으면 합니다.

옛날부터 그 싱잉볼을 붓다볼이라고 했는데요. 그 편안히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궁극적으로는 내 안에 본래 있는 완전하고 청정하고 걸림없는 그 성품, 그 침묵의 자리를 자각하게 해주는 아주 좋은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0: 교수님.
1: 네.
0: 저는 이런 되게 분위기 좋고
1: 네.
0: 약간 뭔가 럭셔리한 이런 카페 이런 데 오면 저 너무 좋아요.
1: 그럼 누구나 좋지 않겠어요?
0: 뭔가 성공한 사람 같고 이런 네. 느낌 저랑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되게 자세도 약간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1: 건강해지죠. 예, 예.
0: 이렇게 해야지 좀 뭔가 더 느낌을 받는 것 같고 되게 좋거든요 이런 곳이.
1: 오늘 거만하게 촬영할까요?
0: 네, 네. 다시.

0: 근데 사람들은 왜 경치 좋은 네. 곳을 좋아할까요?
1: 저 같은 경우는 예뻐서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0: 그렇죠.
1: 네.
0: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성 중 한 부분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러한 심미주의가 저희가 예술을 추구하는 또 다른 한 이유이기도 하지 않을까요? 사실 우리 아트앤드 시티의 주제가 여기에 있어요.
1: 아, 그래요?
0: 네. 저희가 여기 왜 왔을까요? 뭘까요?
1: 저는 그냥 커피 한잔 하러 온 줄 알았는데 네. 이유가 있다면은 네. 그냥 여기 호텔, 카페, 전망 좋은 곳, 예쁜 곳.
0: 지금 저희가 한강이 쭉 내려다 보이잖아요. 이렇게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곳을?
1: 아, 그렇죠. 이렇게 내려다 보 전망, 전망대. 네,
0: 맞아요.
1: 어, 전망대랑 관련이 있다고요?
0: 네, 오늘 아트앤더 시티의 주제, 전망대입니다.
1: 전망대입니까?
0: 네. 자, 어떤 도심 속 어떤 예술이 있는지 저희 찾아 떠나볼까요?
1: 아, 그럼 전망대를 저희를 찾아서 떠나는 겁니까?
0: 그런 겁니다.
1: 그럼 저는 조금 더 여유를 즐기다 가겠습니다.
0: 아, 오늘 안에 가시려나?

0: 여기는 또 뜻하지 않게 작품들이 있네요. 아. 보니까 이거 홀치기염을 한 거다.
1: 홀치기염이요?
0: 들어보셨어요? 이게 헝겊을 네. 막 실로 꼬아가지고 물감에 딱 넣으면 네. 이 묶인 부분이 염색이 안 되는 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각조각 패치워크를 했네요. 아. 그리고 천도 다양하게 썼네.
1: 위에 보면 이런 것도
0: 여기도 붙여놨네.
1: 이런 것을 붙여서 이제 만든 거겠죠. 요런.
0: 근데 대성 씨 신내렸어요? 여기 안 와봤잖아.
1: 네.
0: 근데 의상색을 어떻게 이렇게 딱 맞췄어?
1: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0: 와.
1: 오늘은 레드 계열로 입고 가야겠다.

0: 이거 대단하다.
1: 근데 교수님도 보면 여기도 교수님 옷 색깔이 비슷해요.
0: 꿈꿨어요. 이렇게 그냥 우연히 왔는데 이런 우연의 일치가 딱 접목이 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1: 설레이는데요, 되게?
0: 두둥두둥.
1: 네.

0: 지금 여기에서 열리고 있는 것이 미디어 아트 전시예요. 네. 미디어 아트는 대중매체를 예술에 도입한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쓰이는 책이나 신문, 잡지, TV, 네. 영화, 음반, 만화 그런 것들을 차용해가지고 예술에 도입한 거죠. 그래서 예술과 기술을 결합해가지고 만든 창작물이에요. 그래서 디지털 아트, 미디어 아트, 인터랙티브 아트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몰입할 수 있죠. 수동적인 네. 관람이 아니라 정말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작품의 하나가 돼가지고 네, 체험할 수 있는 전시여가지고 그 감동이 더 큰 것 같아요.
1: 약간 그 도화지 안에 제가 들어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게 또 몰입형 전시의 또 묘미 아니겠어요?
1: 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저희가?
0: 아, 그럴까요?
1: 네. 네.

우리가 원화로 볼 때는 전체적인 이미지를 집중해서 보고 세밀한 부분은 세세하게 감상하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리평 전시에서는 그 세세한 패턴이나 디테일들이 이렇게 떠다니니까는 좀 더 다른 느낌으로 우리가 경험하고 시각 체험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0: 대성 씨, 네? 지금 영상에 흘러나오고 있잖아요.
1: 네.
0: 이게 오스트리아의 대표적인 화가 구스타프 클림트의 전이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원래 4월 달에 공개가 된대요.
1: 어? 지금 4월이 아니잖아요.
0: 근데 갤러리에서 저희 아트앤더 시티를 위해서 미리 선공개를 해주셨어요.
1: 아, 저희를 위해서 네. 미리 보여주신다고 이렇게?
0: 네, 너무 좋지 않아요?
1: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
0: 배꼽 인사.
1: 아, 너무 감사합니다.

0: 지금 또 보면 네. 제가 또 유일하게 알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클림트 그림 네. 중에 키스. 네. 이 대표작 아니겠습니까?
1: 맞아요. 이 클림트의 키스는 1907년에서 8년 사이에 완성됐는데 그때 나이가 아마 클림트가 45세 때쯤?
0: 45세. 네.
1: 이제 클림트의 가장 독보적인 스타일을 구축한 그림 중에 하나예요. 네.
0: 그 키스에 나오는 그 네. 여자는 누구예요? 상상 속 인물은 아니죠?
1: 아니죠. 어. 근데 클림트는 키스의 주인공이 누군지 얘기하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여자들이 서로 자기라고 하는데 알마 말러라고 있어요.
0: 알마 말러.
1: 그런데 이 여성이 가장 또 제 생각에는 시기적으로 유력하기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알마 말러는 구스타프 말러라고 천인교향곡을 작곡한 매우 유명한 작곡가가 있어요. 그 작곡가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또 바우하우스 창시자 발터 그루피우스가 있거든요. 네. 또 그 사람의 와이프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프란츠 베르겔이라고 유명한 소설가가 있어요. 정말

0: 세계 유명한 예술가들과는 다 결혼을 했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네. 물론 뭐 사후회하거나 이혼하고 하거나 하기는 했지만 이쯤 되면은 이 알마 말로는 예술계 뮤즈인지 아니면 판무파탈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1: 교수님이 막 이야기해 주시니까 너무 네. 재밌게 느껴지고
0: 네.
1: 다른 이제 작품을 봤을 때 더 재밌고 되게 생동감 있게 집중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0: 네.
1: 근데 너무 다 좋고 이야기해 주신 게
0: 네.
1: 너무 다 흥미진진했어요.
0: 네.
1: 그런데요.
0: 네.
1: 아니 클린트 키스랑
0: 네.
1: 전망대랑
0: 네.
1: 무슨 연관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희가 전망대를 했잖아요.
0: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 할 줄 알았어요.
1: 네.
0: 근데 이 키스가 어디에 전시돼 있는지 아세요?
1: 뭐 미술관이나 박물관에 돼 있겠죠?
0: 맞아요. 이게 네. 이제 오스트리아 수도 빈에 벨베데르 궁전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거기에 전시돼 있거든요. 근데 벨베데레가 이탈리아어로 전망대라는 뜻이에요.
1: 아, 네. 그래요?
0: 그래서 그 물고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네.
1: 그러면 뭐 전망대랑 연관이 있네요.
0: 그러니까 광장동에 온 김에 이 미디어 전시 또 꼭 봐줘야 되잖아요.
1: 그렇죠.
0: 저희 여태 미디어 전시 안 봤잖아요.
1: 아, 야, 이 전망대랑 관련이 있습니다.
0: 네. 있는 걸로.
1: 인정.
0: 인정.

0: 자, 비가 오는 공원이 참 고즈넉합니다라는 말을 참 자주 하는 것 같아요. 저희 좀
1: 단 한 번도 날씨가 좋았던 적이 딱 한 번 있었어요. 네.
0: 아, 근데 오늘은 전망대랑 좀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공원에 뭐 전망대가 있을 것 같기도 하지만 아, 보이진 않거든요.
1: 대성 씨 잘 찾잖아요.
0: 잘 찾긴 한데.
1: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0: 전망대가 어디 있지? 저건가요 혹시? 저건가요 혹시?
1: 네. 오늘 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볼 공공미술 작품이자 전망대예요.
0: 아, 저게요? 아, 그렇구나. 여기서 봐서는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느낌이 안 오거든요. 좀 가까이 가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저거구나.

0: 교수님 이렇게 전망대 네. 올라오니까 네. 가슴이 뻥 뚫리고 네. 너무 좋습니다.
1: 저는 춥네요. 예로부터 전망대는 그 지역을 여행하는 사람들은 꼭 들리는 랜드마크와 같은 곳이잖아요. 네. 프랑스의 에펠탑을 시작으로 해서 최근에 떠오르는 뉴욕의 공공미술 작품인 더 베슬에 이르기까지 네. 정말 공공미술의 기능을 갖춘 조형물은 꽤 많이 생겨나고 있죠.

0: 네네.
1: 이게 이제 나중에 다 자라게 되면은 이게 건물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0: 너무 이렇게 잘 짚어주신 것 같아요.
2: 감사합니다.
0: 저희가 그 이 전망대를 만들기 위해서 떠올렸던 하나의 장면이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어릴 적 보았던 톰 서요의 모험의 그 장소였어요.
1: 진짜요?
0: 네. 그래서 그래서 어떤 숲 속에 톰 서요가 숲 속에 머물면서 나무 위에 집을 짓는 공간. 근데 그 나무 위에 집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이렇게 점유하는 장소가 될 수 있으면서 동시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떻게 숲의 일부로 함께 될 수 있을지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수없이 많은 기둥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의 일부로 이렇게 둘러싸여지는 어떤 장면들을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한 게 그냥 만들었을 이 공공예술이 들어서는 순간이 이렇게 완공된 게 아니다.
1: 다가 아니고?
0: 시간이 지나면서 덩쿨들이 1년, 2년, 3년 지나면서 그냥 숲의 일부의 풍경으로 환원이 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이가 들듯이 이 작품 역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그 생명력을 얻게 되는 그런 공간으로 상상을 했어요.
3: 이게 건축가님 이게 건축물들을 보면 뭐 삼각 고등학교 등 굉장히 특이한 그 건축물을 짓고 계시거든요. 주로 영감 받거나 하시는 그런 뭐 뭔가가 있으신가요?
0: 저는 이제 뭐 집을 만들던 그다음에 학교를 만들던 교회를 만들던 아니면 이런 전망대를 만들던 간에 기존에 우리가 너무나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용도들 그다음에 그거의 어떤 핵심들을 조금 한번 다시 짚어보고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가능성들 좀 더 풍요로운 삶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을 좀 탐험을 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자라나는 숲이라는 공간도 제가 어떤 관점으로 얘기했지만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정말 다양한 어떤 풍경들을 마주할 수 있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관점이 조금 더 장소 혹은 공간 예술을 바라보는 다채로운 시선을 만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 그 안에서 이게 얼마나 잘 어울려지고 있는지 와가지고 보셔가지고 이제 덩쿨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런 식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네네.
1: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자기야, 내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어. 훈은 자기를 만든 사람의 정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만들어졌대. 그래서 가끔 지가 자기를 만든 그 사람이냐 굴어. 내가 인간이었을 땐 말이죠 같은 말을도 해. 그러다가는 알아요, 난 기계죠. 하지만 인간의 인격의 가능성도 약간은 있기는 해요. 같은 말을 해. 만약에 말이야, 사람의 인격을 컴퓨터에 저장할 수 있다면 그 입력된 정보 데이터를 인간의 인격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말이야, 설령 세상에 영혼이 없다 해도 어떤 형태로든 사람의 마음이 기록 안에 담길 수 있다면 말이야, 그러면 사람에게 남은 다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불완전 하나만 정보 데이터니 이 또한 그 사람의 인격이라고, 적어도 그 파편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 그런 말 있잖아. 우리가 누군가를 기억하는 한 그 사람은 죽지 않는다는 말. 누군가를 기억하면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 말이야. 만약 정보가 인격일 수 있다면 내 기억 속의 당신도 인격일 수 있는 거야. 그게 사실이라면 당신은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거야. 내가 당신을 기억하니까 나와 함께 나라는 이 생체 컴퓨터 안에 정보 데이터로서.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는 한 당신은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계속 살고자 해.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당신을 살게 하기 위해서. 당신이 세상에 존재했다는 증명이자 흔적이 바로 나니까. 내가 당신의 유적이니까. 고마워, 내 사랑. 아침에 눈을 뜨면서 속삭여. 밤에 잠이 들면서 속삭여. 내 안에 있는 당신에게 속삭여. 나와 함께 해주어서 고맙다고. 이렇게 나를 살게 해주어서 고맙다고. 당신이 나를 살게 하는 거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든, 죽었든, 살았든, 무한의 별무리를 여행하고 있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하프콜린스가 어딘지를 몰랐기 때문에 예, 들었을 때 별 생각이 예, 그래서 돈 들어오니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가 이게 알려진 다음에 기사도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고 주변의 작가들도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축하해 주셔서 아, 좋은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사실 SF 작가 중에는 전공이 다양한 경우가 많아서 심리학과라고 별로 특이하지 않고요. 그리고 게임 개발은 요새 글 쓰는 사람들이 돈벌이로 많이 하는 직업이라 역시나 그렇게 특이하지 않고요. 단지 제가 했을 때는 좀 더 게임 초창기라서 그 당시에 게임 개발자가 많지는 않았죠. 심리학을 얘기하면 심리학은 인간을 과학적으로 보려고 애쓰는 학문이라서 과학 전반을 좀 얇게 배워요. 그게 SF를 쓰는 데 많이 도움이 됐고 예, 무엇보다도 상담하고 임상을 기본으로 배우는데 그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글 쓰는 동안은 멘탈 관리가 필수인데 자기 자신을 상담할 수가 있으니까 예, 도움이 되더군요. 그리고 게임 개발 경험은 다른 의미에서 도움이 되는데 게임 시장이 문학 시장에 비해서 굉장히 커요. 사실은 영화 시장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고요. 15년 전에 만든 제 작품이 지금도 수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저는 이미 수출도 많이 해봤고 예, 세계의 팬들도 많이 있어 보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사실 제가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다고 해도 그 정도의 피드백이나 사랑을 받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어떤 면에서 충족이 다 됐다고 해야 되나?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낯설게 하기 기법인데 사실 SF에서는 굉장히 흔히 쓰는 기법이고요. 흔히 SF에서 외계인이나 이종족이 나올 때 정말 이제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우리 자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보기 위한 외부의 시선을 가정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구나 현재 나라나 현재 제도 하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시선을 가정하는 거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사이코드라마를 했는데 사이코드라마의 기본 기법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주인공이 앉아서 자기 이야기를 하면은 잠깐 일어나 보라고 한 다음에 연기자가 와서 그 주인공이 했던 행동하고 말을 그대로 따라해요. 그걸 옆에서 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못 봤던 문제가 객관적으로 보이게 되는 때가 많아요. 아마 SF에서 그 기법도 비슷한 기법이라고 생각해요. 네, 사실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느끼고 네, 뭐 제가 뭐라고 소설을 쓸 뿐인데 그것만으로도 참 많이 사랑해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소설을 쓰면서 생겨난 인연도 많고 또 그 인연이 좋은 방식으로 이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참 좋은 직업이구나 생각하고 늘 감사하고 예. 계속 감사하며 살겠다고 생각하죠. 예, 사실 제가 SF를 쓰려고 해서 SF를 쓴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걸 마음대로 썼더니 그걸 독자들이 SF라고 해석을 해주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쓰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쓰지 않고 어떤 유행하는 소설에 맞추거나 그냥 받아들여지는 소설에 맞춰서 썼다면은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어쩌면 아예 작가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소설이 꼭 SF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자기가 쓰고 싶은 소설을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는 영미권 SF 독자들은 SF를 다르게 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리뷰를 보면 한국 독자 반응하고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좋아하시는 부분도 비슷하고 어려워하는 부분도 비슷하고 사실 우리가 영미권 문학을 가져와서 읽을 때도 사실 비슷하게 읽잖아요. 아무 어려움 없이. 그래서 소설을 쓸 때 크게 개의치 않고 한국 독자들에게 맞추어 써도 마찬가지로 세계 독자들도 비슷하게 읽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작품이 좋으면 수출된다고 믿으면 좋은데 제 느낌은 그렇지가 않은 것 같고 사실은 문학이 세계 문학이 되는 데는 나라의 힘이 크게 작용한다고 생각해요. 사실 문학은 자본이 전혀 들지 않는 예술이기 때문에 아마 세계 어느 나라에나 훌륭한 작가들이 있을 거고 단지 우리가 그들을 접하지 못할 뿐일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문학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는 것도 다른 문화가 수출이 되는 것도 역시 나라의 힘이 조금 더 세져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국격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세계 시민으로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인권이나 환경이나 난민이나 인종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가, 이것도 작용하지 않는가 생각하고요. 네, 국격이 더 높아지기를 기원합니다.

0: As a coder, I have witnessed prejudice against deaf people up close. CODA stands for a child of deaf adults. Sometimes I meet with other people from the same background to share our concerns and to just chat.
1: 수어 잘하겠네. 이게 항상 1번이었던 것 같아요.
2: 맞아요.
1: 근데 하지만 저도 수어를 배운 지 공식적으로 수어를 배운 지 저는 5년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지금 농아이 복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걸 위해서 좀 배운 거지. 사실 집에서는 수어를 기반한 홈사인을 사용을 했어요. 네. 이런 오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2: 보통 우리 부모님 뭐 농인이야, 청각장애냐 얘기하면 막 이거부터 이제 동정의 시선, 진짜 뭐 힘들었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저희 아주 되게 재밌게 지내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사랑도 많이 받고 이렇게 지냈거든요. 근데 꼭 이제 남들이 들을 땐 너무 불우한 가정, 너무 안쓰러워, 어머 어떡해, 이렇게 동정의 시선을 받는 게 사실 너무 불편했죠. 근데 지금도 많이 아직도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보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요.
0: Our conversations always lead to talking about the deaf community. We care deeply about it because it's part of our daily lives. At the heart of it all is welfare for people with hearing loss.
1: 소통역사가 되는 게
2: 제일 비슷해요. 제일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상황도 있어요. 무슨 박물관, 무슨 전시, 그럼 무조건 수어통역사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농인분들이 와서 왔어요 하면서 이제 통역을 해드리고.
0: Through my communication with other CODAs, I've become deeply connected to the deaf community, and now I have a dream. I want to use my expertise to help people with hearing disabilities and their loved ones find peace of mind. These days, I'm preparing to open a counseling center because I want to come up with ways to get even closer to the deaf community. It's still in the early stages, but I want to contribute to making deaf people happier by helping them share their psychological struggles, joys, and sorrows.
3: 저의 인생 목표가 하나 이제 생긴 거죠. 제가 청인사회에서 그 길렀던 전문성을, 뭐 심리상담이라는 전문성을 이제 농인사회, 농인들과 함께 그것들을 좀 펼쳐보고 싶다는 제 인생 후반부 목표가 생겨서, 그래서 지금 그 농인 심리상담, 농인 가족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려고 준비 중이에요.
0: Impairment is often referred to as a communication disability. That's because anything is possible as long as communication is possible. Welfare centers for the deaf serve as a guiding light for people with hearing loss.
4: 청각장애인들은 눈으로는 보이는데 내가 자유롭게 가서 내 의사를 전달할 수가 없고 내 감정을 교류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욕구에 맞춰서 서비스를 하고 있고 조금 더 질적인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전문 직종이나 전문 양성이나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포커스를 좀 가지고 또 있고요. 정보 접근을 더 강화하기 위한 이런 노력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0: There are only 6 welfare centers for the deaf in the entire country. They carry out various activities to help people with hearing loss who often struggle due to communication barriers live a more stable life. They offer programs such as drone and coding classes, as well as job training to help deaf individuals grow as full members of society without being left behind by the digital divide. One of them aligns closely with my recent area of interest. It's a psychological counseling program taught by a professional counselor with impaired hearing.
5: 삶 안에는 그런 생활을 계속 하시다 보니까 신체적으로도 병이 생기시고 어려움들이 일상생활에서도 어려움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거는 나는 내 마음을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다른 전문가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수화통역사 선생님을 모시고 가서 이야기를 한다는 어려움이 있으실 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의 병을 좀 해소하고자 심리치료 상담실을 만들었습니다.
6: The concerns of people with hearing los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people. However, there are challenges that only deaf individuals face. Psychological counselor Shin Ju-hwa sincerely empathizes with her clients and offers them comfort.

0: All members of Deaf Avengers, except for its vocalist, have impaired hearing. Their perfect teamwork makes one wonder how they do it. Their secret lies in the residual hearing, vibrations from the instruments, and the hand signals from their instructor.
1: Okay, 맨 마지막은 스리 씨가 도미노로 그때 한번.
0: These people can pursue their passion for music thanks to education that takes into consideration the characteristics of hearing impairment amid the lack of music curriculum designed specifically for deaf individuals.
1: 제가 수업하면서 주로 느끼는 거는 다르지 않구나를 많이 느끼고 있는데 노벤저스라는 이 밴드에서 대중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메시지는 농인이지만 우리도 충분히 이 음악을 해나갈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고 싶고 좀 동기부여를 주고자 하는 네, 팀이고
0: These people have impressive performance skills. It takes them 3 to 4 months to fully master a single song. It's not easy, but they say they find true happiness in music.

0: This time, we visited a special gathering at a center in Goyang, Gyeonggi-do Province.
1: 옛날에 통장은 도장 찍고 뚜껑 덮어주고 종이 종이 통장을 생각하시면 되고 은행원이 하나씩 기록해서 도장 찍던 그거.
0: People learn sign language words in a friendly ambiance. They are members of the Songurami Club, who learn sign language to be able to communicate smoothly with people who can't hear.
2: 제2 외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생각으로 지금 수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3: 다른 언어를 또 제가 배워 습득을 한다는 게 되게 기쁨이 있는 것 같아요.
0: The club members have been meeting twice a month for the past 4 years to study sign language. They also stage performances to share the value of sign language with the public.
4: 뜻이 맞는 사람들이 좀 모여서 봉사도 할 겸 수어도 같이 공부할 겸 해서 만든 동아리인데요. 처음에는 공부를 하려고 모였다가 수어 노래를 해보고 수어 연극을 해보니까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수어 공연 전문팀으로 목적을 달리하여 지금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0: There is one very important rule in their sign language performances. It's easy to notice at their rehearsals.
1: 이건 유튜브 영상에서 나온 거고요. 이제 선생님이 이제 이걸 저희들한테 바꿔주셔야 돼요.
5: 이게 완전히 이거예요.
1: 수지
5: 대노랫말.
1: 수지 한국어. 그러니까 지겨워.
6: 나는 내가 빛나는 별인 줄 알았어. 이게 뭐 이게 그 단어로 따지면 다 맞아요. 뭐뭐 하는 줄 알았다. 뭐뭐 하는 줄 알았다. 근데 이제 그렇게 쓰기보다는 나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나는 내가 봤을 때 빛나는 별인 이게 단어 단어 이어가는 것보다 의미 전달, 의미 전달이니까.
0: Instead of simply matching sign language to song lyrics, they follow the guidance of their instructor to use sign language that is closer to the language of the deaf.
7: 원하는 거?
8: 원하는 거?
9: 원하는 거?
6: 농인들이 그런 수어 노래하는 영상이나 공연을 봤을 때 너무 이상하고 어색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런 입장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그런 간격을 조금 줄여드리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와서 이렇게 좀 도움을 드리는 거, 제 역할은 그 정도예요.
4: 수어를 알리고 싶고 낯선 언어로 그냥 몸짓으로 보지 않고 이거를 언어로 소통하는 걸로 좀 받아줬으면 좋겠는데 이 내용이 전달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 노래조차도 가능하면 농식으로 좀 설명을 풀어서 네, 공연을 하고 있죠.
0: Sign language is not something people often encounter in daily life. That's why it can feel distant and difficult to understand. To bring sign language closer to the general public, these people use a familiar method, songs. Having deaf parents, I truly appreciate their efforts to publicize sign language.
3: We have to make a chance to come closer to the opportunity to see it in a beautiful
10: way. If there was no fear, I would like to see it. It's still hard, but just a small step. 그분들이 보시기에 조금 기특해라고 말이라도 한다면 그거라도 저희는 잘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0: There is more to sign language than just gestures. It is someone's native language and a language that opens the door to a closed world. It's about time our society changed for those with hearing loss. We look forward to the day when all of us can share this quiet yet passionate language.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한음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상고일출 마중은 일단 1939년도 나주 근대 문화를 2017년에 마중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연도 뒷자리만 따서 3917 마중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었고요. 정말 전라남도 나주, 원도심, 나주 향교, 담장 건너에 폐가였던 고택 일곱 채를 저희가 차례대로 복원을 해서 한옥 스테이를 비롯한 나주배를 활용한 로컬 F&B 카페, 그리고 로컬과 탄소 중립의 6차 산업의 체험, 그리고 공연 전시가 이루어지는 4,000평의 리사이클링 정원으로 구성된 복합 문화 공간입니다.
1: When entering this space, it feels like you're transported back to Naju in 1939. Welcomed into a bygone era. 스페이스 offering relaxation in a place that seems to have frozen in 1939. Transforming this cultural heritage site into a cozy space required meticulous work.
2: 그중에서도 이 공간들은 다행히 오히려 폐가였기 때문에 훼손되지 않고 그 모습들이 남아있고 정원들도 오랫동안 지네들 맘대로 컸기 때문에 오히려 자연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그런 날것의 자원이라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0: 그래서 이런 자원들이 사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즘에 너무나도 급변화되는 사회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가치 있고 보존돼야 되는 그런 저희 소중한 자산이면 확신을 했습니다.
1: These co-founders considered a historic place as an asset. Abandoned for years, the enduring charm of Hanok stayed throughout it. Bringing back an era dating back to 1939, each space had individual stories that resurfaced. Transforming a space in a way that embodied Naju's style, that champions a blend of tradition, modernity, and contemporary trends.
0: We are now, from these seven pegas, they are all important to us, but only one of them. That's how you see the 1939년도에 지어진 저 목서원. 네, 이 고택입니다. 네, 나주 정 씨의 그 고택이라는 걸 알게 돼서 아 그러면 우리가 오픈을 2017년에 했으니까 그 당시 1939년도에 그 나주의 모습 그대로를 한번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보자 그런 의미로 상골출 마중이라고 이렇게 네이밍을 했습니다.
1: After being forgotten for a while, this place re-emerged as a conduit for the story of Naju, which is undergoing a renewal through its unique regional value. A space steeped in decades of tradition offers tranquility for those who seek a sense of nostalgia. And it serves as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linking Naju's future with its past.
3: What you 보면 이게 리사이클링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생각도 나고 조용히 한 번씩 와가지고 숙박도 해보고 싶은 생각도 들어.
1: Oozing with elegance and serenity, Hanok lets people imprint their vision onto it like a canvas. Everyday life crosses paths in this time and space. Architecturally, it elevates the prior historic elements so that it is preserved but also merges with the forward-thinking design elements. This is what the co-founders wanted to achieve.
2: It's 저쪽 언덕에 위치한 남파정이라는 아름다운 전통 한옥이 있습니다. 1896년도에 전라도 최초의 항일의병 의병장이었던 남파정석진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 자손들이 이제 이 터에서 아버지를 모시는 제당으로 남파정이라는 공간을 리뉴얼해서 사용하게 되었고, 시서원이라는 건물은 다섯 칸의 민가형 한옥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은 저희가 행랑채하고 두 군데를 원형 보존해서 지금 사용을 하다가 이번에 행랑채를 좀 넓게 사용처에 맞게끔 좀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 건물들하고 이 정원들이 나주의 구한말 이후부터 있었던 그 역사 동학 농민운동부터 근대사로 흘러나오는 현장이어서 여러 스토리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1: To understand this space better, it will help to learn the old stories and history about it. Old tales abound in this place. Forgotten due to the ravages of time, this space had its story rediscovered, leading to its perfect restoration to the period of 1939.
0: 이런 자원들이 이대로 보존될 수 있다는 거는 누가 이제 계속 살고 했었으면 생활하기 편하게 계속 고치거나 나무들도 다 자르고 고택들도 예전의 고택들이기 때문에 요즘 현대인의 삶에 걸맞게 이렇게 현대적으로 되게 변화를 시켰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반대로 그 옛날의 옛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는 거는 저희는 그거를 최고의 자산,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 종론을 하면서 계속 숨어 있는 보석들을 이제 예, 발견해 나가는 거죠.
1: The garden covers 3 acres of land and the original plants and trees have been preserved. The gardening project aimed to preserve the old as much as possible. 많은 efforts were taken to enhance the garden so that it would be in harmony with its surrounding space and attuned with the changing seasons.
2: 공간을 이제 정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정비 중에서 가장 힘들었던 게 정원입니다. 그러니까 맨땅에다가 나무들을 막 옮겨다 심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오히려 있던 나무들을 잘라내고 배에서 솎아내고 골라내고 그리고 이제 약간 나무를 자리를 옮겨서 배치를 바꾸고 해서 만든 리사이클링 정원이고 저 언덕에 있는 저런 이제 휴식이 갈 수 있는 그 정자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여기서 공사하고 남은 한옥 폐자재나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리고 동네에서 이제 저희는 뭐든지 다 쓴다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버리는 건 다 저희 갖다 줍니다. 맞습니다.
1: Harmony with nature is what completes a hanok's elegance. As the season change, the appearance of the garden plants change with it. And this creates a picturesque look of hanoks. This garden and the old hanoks have been together in harmony for many centuries. There is a reason why each flower was carefully planted. They're intended to welcome visitors in any season of the year.
2: 정원이 테마가 아니라 이곳은 이 고택과 지역의 이제 역사성 이게 같이 이제 버무려진 정원, 문화정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무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이제 스토리를 그래서 저쪽에 보면 이제 회화나무와 느티나무의 열리지 고목이라든가 한 가지 나무에서 봄이 되면 다섯 가지 색깔의 동백이 피는 오색 동백이라든가 이제 포인트가 있는 나무들에 대한 스토리텔링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고도화를 하기 위해서 정원의 포인트도 세련되게 그리고 그 안에 이야기를 담을 수 있게끔 구성을 하는데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1: One garden space shines brighter than the rest. A large ginkgo tree hangs over the nearby Naju Hyanggyo School and boasts yellow autumnal colors. These trees and flowers that display the grandeur and beauty of nature also welcome the four seasons.
2: 은행나무가 가로수는 수령이 적잖아요. 걔네들은 10월 말 되면 다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런 고령목들은 11월 10일 정도 돼야 일반 수목원의 작은 나무들이나 가로수가 다 떨어지고 나면 그때 노랗게 물들기 시작해요. 여기 마중의 나무 그다음에 저 향교에 있는 나무들 대부분 다 200년 이상 된 나무들이거든요. 다른 데는 다 끝나고 나면 여기는 시즌이 시작하는 되게 특이한 콘텐츠입니다.
1: Reviving the local cultural sites and natural resources, which have been overlooked for decades, and revealing them to people again. Their efforts to present a unique

0: 사람들을 끌어주기 위한 그런 일종의 앵커 개념 또는 플랫폼은요. 그래서 여기가 개방된 공간이고 또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공간을 그런 뭐 팝업이나 아니면 뭐 플리마켓이나 이렇게 활용하면 굉장히 좀 나주가 지역 주민들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1: By highlighting the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is space and recovering a forgotten chapter in its history, these hanoks now offer so much more than before. Unlocking the value of a cultural heritage, which was not abandoned but merely disconnected for a period of time, gives a new story and purpose to this place.
2: (2015년도에)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이 목성원이라는 공간은 작년에 전라남도 우수건축자산 1호로 등록이 됐습니다. 지방에는 모든 그런 가치 있는 것들이 다 상존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우리들의 이제 시각인데 민간에서 소유한 것들은 그 가치들을 돈벌이를 이용해서 활용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생각을 하면 그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1: In a fast-changing world, progress used to mean adopting what was new. But now, we define progress as finding ways to preserve the old and unlock future value from it. This has become the new definition of development for tomorrow.
3: 일단 저는 차별화되게 나주다움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멋진 고택에서 나주의 모습들을 1939년도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이런 공간에서 나주의 것을 가진 그런 자원을 활용해서 뭔가를 판매를 하고 손님들에게 내어드리면 이것도 너무 좋은 의미가 있겠다라는 그런 단순한 생각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던 게 지금은 이제 로컬이라는 이제 이름이 많이 이렇게 우리에게는 익숙해져 있죠. 그 당시에는 로컬이라는 이름이 뭐 있진 않았습니다. 나주와 하면 유명한 게 참 많은데 그 중에서도 나주 배가 떠오릅니다. 저 또한 그때는 나주 사람이 아니었고 그럼 이렇게 유명한 임금님에게 진상품으로 올려졌던 이 나주배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뭐 나주배 양갱도 만들었고 지금은 이제 베이커리 파트나 이런 파트들이 더 많이 확장이 되어서 나주배 모습하고 똑같은 배빵도 저희한테는 베스트입니다. 이런 것들을 점차 확대를 시키고 뭐 드실 수 있는 로컬 자원을 통하는 음식도 한참 개발 연구 중에 있습니다.
1: Efforts to restore seven Hanok houses that were forgotten and return luster to a faded history. All of this has resulted in a multifunctional cultural space transformed from old Hanok houses where people once lived.
2: 기존에 이제 사용하지 않던 유휴 공간이거나 아니면 버려졌던 폐가라든가 이런 공간들이 다시 그 기능을 갖고 살아난 걸 이제 찍는 건데 가장 중요한 거는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걸 통해서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정체성을 가지고 수익 모델이 발생하지 않으면 이거는 버려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기 위한 거는 첫 번째가 대중성의 확보거든요. 대중성을 확보하려면 예쁘거나 아니면 매력적인 그 먹거리라든가 다 섞여야 되죠. 대중적으로 눈길을 끌 만큼 뭔가 그 강력한 컨텐츠가 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지역에 있는 로컬 크리에이터들이나 문화예술인들이 여기 공간을 이용해서 뭔가 작품 활동도 하고 아름다운 포트폴리오도 만들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공간을 항상 준비해 놓는 겁니다.
1: Where one's livelihood becomes life.

0: 지방 소멸을 막을 수는 없어요, 절대. 그 공간을 찾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제대로 된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러려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지역에서의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좀 샘플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렇게 성장했을 때 지역이 어떤 효과가 있고, 그리고 행정에서도 민간의 영역들을 활성화시키게끔 탑다운이 아니라 이렇게 바텀업으로 밑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걸 인정했으면 좋겠다. 저희의 궁극적인 생존이 첫 번째지만 두 번째, 저희가 융복합 형태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는 민간 지역 활성화의 그 모델, 신화 이런 것들의 모습으로 한번 자리 잡아보자. 그런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1: A historic place spanning 1,000 years, but fell into disuse over time. Through the ravages of time, Naju's history and bejeweled heritage has been unearthed to present the unvarnished image of Naju. Through modern renovations, they have created a cozy space on an historic site. A space reborn and harking back to 1939.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와이엇이라고 합니다.
1: 저는 이샨입니다.
0: 뷰티 온에도 프로. 이제 촬영한 지 또 오래됐잖아요.
1: 그렇죠, 이제 비스트입니다. 네. 비스트, 맹수.
0: 맹수.
1: 인터뷰 비스트.
0: 좋아요. 그러면 오늘은 혹시 뭐 하는 거죠?
2: 그분은 트렌드 따라가고 있어요.
0: 저는 트렌드를 너무 잘 따라가고 있어요.
1: 제가 사실 트렌드 쪽에서는 이제 한 발짝 느리지만

0: 네. 뷰티 온앤오프를 통해서 이 뷰티 트렌드는 한 반발짝보다 살짝 앞에 지금 계속 추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추격자처럼.
1: 아 근데 제가 이전 씨를 보면은 스타일링도 그렇고 트렌디한 사람입니다.
0: 어 감사합니다.
1: 정말 또 최근에 많이 잘생겨져서 정말 그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있지 않나. 좋은 거잖아요. 칭찬이잖아요. 많이 당황하신 것 같은데 칭찬에 약간 부끄러워가지고.
0: 근데 네. 와이어 씨. 네. 저는 또 그래요. 트렌드를 뭐야? 요즘 또 추세가 트렌드를 따라가는 거 굉장히 좋지만 정착템을 많이 써요.
1: 아 사용하는 것만 사용하는
0: 그쵸 이제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감도 좋고 자기 피부에 맞는 그런 정착템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1: 나만의 인생템입니다.
0: 맞아요. 라이프템 마이 라이프템.

0: 아, 그렇죠. 사실 이게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해도 안 맞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그쵸. 있어요, 얼굴에.
1: 와이어스 인생템은 뭐예요?
0: 제 인생템이요? 옛날부터 계속 쓰고 있는 게 이제 메디힐의 마스크팩과 그리고 토리든의 세럼. 네, 그렇게 일단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1: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크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0: 네.
1: 몇 통째 쓰고 있는 템이 있어요.
0: 어?
1: 이제 뭐죠? 제로이드의 수분 크림을 굉장히 오래 쓰고 있습니다.
0: 저도 쓰고 있어요. 로션.
1: 진짜요?
0: 네, 얼굴 로션. 네, 제로이드.
1: 어.
0: 네, 맞아요. 저도 로션 쓰고 있어요. 그거.
1: 진짜 이거 션돈 션선이고
0: 네.
1: 엇돈 엇선입니다.
0: 네, 맞아요.
1: 자, 그럼 이제 젊음의 거리죠. 연남동 이곳에서 한번
0: 연남대요?
1: 인터뷰를 통해서
0: 네.
1: 나만의 정착템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오늘 사람이 되게 많은데 오늘 인터뷰도 수월하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좋습니다. 인터뷰 비스트 출동합니다.
0: 네. 인터뷰 가보도록 하죠. 저도 연남동 하면 사실 저희가 자주 왔었긴 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0: 네, 저희가 밥 먹으러도 오고 막 그랬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상태인데
1: 네.
0: 눈을 다 피하시는데? 잠시만.
1: 어디가 맹수야, 어디가?
0: 인터뷰 한 번만 부탁드려도 될까요?
1: 네? 어?
0: 아, 저희 안 때려요.
1: 저희 그렇게 무섭지 않습니다.
0: 맞아요.
1: 편하게.
2: 아, 네.
3: 아,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또 이제 아이돌 온앤오프라는 아이돌을 이제 또 하고 있는
2: 이성입니다.
1: 오, 스컬!
3: 저는 뭐예요?
2: 브리브리 이성.
3: 어? 아, 맞아요.
1: 감사합니다.
3: 저는 와이어즈라고 합니다. 아, 네. K-뷰티 쪽으로 혹시 관심 많으신가요?
2: 네.
1: 오,
2: 네, 저도
1: 좋네요.
3: 오, 진짜로요?
1: 제품을 고를 때 보시는 뭐 성분을 본다든가 가격을 본다든가 브랜드 자체만 본다든가 하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2: 저는 성분 봐요.
1: 성분?
3: 성분.
2: 네. 저는 좀 인기 있는 거 많이
3: 인기, popularity, 오케이.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남은 인생템 하나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딱 하나만 골라야 돼, 그냥 딱 하나만.
2: 아, 저는 헤라 블랙 쿠션이라고.
3: 오. 헤라 블랙 쿠션?
2: 네, 그걸 제일 많이 사용해요.
3: 어, 왜요?
2: 그게 제 피부 표현에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요.
1: 사용감?
2: 네, 사용감이 제일 좋고.
3: 사용감이 좋구나.
2: 처음 발랐을 때보다 나중에 어떻게 좀 뜨는지 아. 이런 거 많이
1: 뜨고. 몇 통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 그
3: 몇 통씩? 계속 얼마나 썼는지?
2: 몇 통인지 모르겠고 스무 살 때부터 계속 있어요.
3: 그거 엄청 오래 썼네.
1: 난 통이 아니다, 연이다.
3: 야,
2: 연?
1: 그만큼 이제 많이 썼다.
3: 많이 썼다.
1: 연차로 썼다.
3: 네.
2: 그 마데힐.
1: 마데힐.
3: 마데힐.
2: 메디힐.
0: 마데카솔인 줄 알았잖아요.
3: 메디힐의 그 마데코 사이드? 아,
2: 마데카소 사이드.
3: 마데카소 사이드.
2: 엠프.
0: 그게 1위?
2: 네.
1: 이유는 뭘까요?
2: 제가 피부가 민감한데 민감성 피부에는 아무거나 막 쓰면 트러블 올라오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는 자연, 순해요. 그래서
1: 순해요.
2: 자극이 없어서 그냥 밤낮으로 발라도 너무 좋아해요. 흡수도 잘 되고.
1: 이 제품에서 이거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나?
2: 아, 제가 쓰는 거 말고 옛날에 썼던 팩이 있는데 티트리 팩이었어요. 근데 티트리 성분이 되게 많았다가 말도 없이 바꾼 거예요. 정제수로 엄청 많아.
1: 아, 진짜요?
2: 네.
1: 한마디 하시죠, 바로.
2: 그런 식으로 성분 바꾸지 마시고 바꾸면 말씀 꼭 해주세요.
3: 모자이크 해주세요. 아셨죠? 어, 그. 네, 말할 때만 모자이크 해주세요.
1: 왜냐면 이건 또 들어줘야 되는 부분.
3: 아, 맞죠?
2: 가격 올리지 마세요.
1: 가격?
0: 가격이 맞긴 하죠.
1: 이어서 바로 한마디 해주세요.
2: 가격 올리면 갈아탑니다.

0: 자, 어? 어. 이제 좀 더 물품들을 한번 가깝게 들어.
1: 어? 한번 해봐.
0: 와요, 출격!
1: 오케이.
0: 저는 후발주자로 가겠습니다.
2: 네.
0: 내가 어무할게, 먼저.
3: Excuse me. Hi. Nice to meet you. My name is Wyatt. Do you have a time to interview?
4: Yeah.
3: Oh, really? Oh my god. Are you interested on K-beauty?
4: Yeah.
3: Okay, thank you so much. Okay, where are you? Where are you from?
4: Russia.
3: Russia. Здравствуйте. Как дела?
4: Хорошо.
3: Хорошо?
2: 저도 러시아를 좀 치거든요.
3: Why did you come to Korea?
4: Tourism concert. Tourism, and we are going to go to BTS concert.
3: Oh, BTS concert.
4: When is it?
5: 17 concert.
3: 17 concert too.
4: Yes.
3: Every concert. Oh my god. Okay.
4: Yes. Many projects. Korea.
5: It's quite popular.
3: Oh really? Yeah. In Russia?
4: Yeah.
3: Oh.
4: Yeah. Most people use Korean. We have a Korean shop with Korean products in Russia.
3: Oh, then you guys go in a Korean shop and buy it that way you want?
4: Yes.
3: Okay, I got it.
4: Korean cosmetics are better than Russian, I think, so Korean people make good skincare.
3: Oh, thank you.
4: We trust you. we trust you.
3: What is your K-beauty item? Every time you use it?
4: Dr. G.
3: Dr. G?
4: Yeah. Cream, serum, and cleansing balm.
2: Cleansing balm.
0: Cleansing balm.
4: Cleansing balm because it's so smooth and make my skin feels better. I don't feel oil on my face after this cleansing balm.
3: Oh.
5: Like it's not sticky.
4: Yeah.
3: What about you?
4: I like Round Lab. Toner with soybean.
3: Uh-huh. Soybean.
4: I like it. Yes, uh-huh. It's like very moisturizing.
3: Moisturizing for you.
4: Yes.
3: Oh,
4: yes.
3: Okay. Then how much did you guys use this? How long did you use it?
4: About 2 years.
3: 2 years. Okay. What about you?
4: Me too.
3: 2 years.
4: 2-3 years.
3: 2-3 years. Oh. Okay. 인생 아이템이네요.
0: 이렇게 K-beauty를 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 Thank you for the love, K-beauty.
4: Thank you for your good skin products.
3: No problem. Okay, thank you. Thank you for the interview.
0: 아까 또 들어보니까 네. 러시아에 네. 한국 그 코스메틱이 굉장히 네. 많다고 하니까 굉장히 뿌듯하고
3: 네. 더 낫다고 했잖아요.
0: 네. 2년씩 쓴다고 얘기 들으니까 네. 아, 기분이 좋네요.
3: 너무 좋습니다.
0: This is cake.
3: Beauty.
0: Beauty. 그리고 확실히 네. 이 또 많은 외국분들께서
3: 네.
0: K-beauty 제품을 이렇게 좀 이용해 주시고 하니까
3: 네.
0: 저희가 확실히 더 사명감을 가지고
3: 네.
0: 더 알려야겠다.
3: 맞아요.
0: 제품들을 네. 좀 해야겠다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3: 피피를 주세요.
0: 주세요.
3: 주세요. 더 열심히 할게요.
0: 주세요.
3: 예. 네. 한 분 더. 한 분 더 해야 되는데. 와, 누구 하면 좋을까?
0: 아, 근데 이쯤 하면은 에너지를 충전해야 됩니다.
3: 맞아요. 당이 떨어진다.
0: 이 냄새를 맡아보세요. 지금 무슨 냄새가 나요?
3: 불 냄새?
0: 대본대로 하죠.
3: 이거는 호빵 냄새 아니야?
0: 그러니까. K-beauty도 좋지만 K-푸드 연남동의 맛있는 맛집을 또 알려주는 것도 의무라 생각합니다. 다 연관돼 있어서 이 냄새를 이끌는 대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
3: 유명한 데인가 봐.
2: 소금빵.
3: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6: 여기서 드셔보셨어요?
3: 아니요, 저 처음 먹어봐요.
0: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요? 고마워요.
3: 우와.
0: 자, 먹어봅시다.
3: 맛있다.
0: 자, 아무래도
3: 우리
0: 이제 INFP다 보니까 춥지 않아요.
3: 저는 ENFP인데. 인터뷰 하실래요?
7: 네.
3: 인터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어디 사는 누구세요?
7: 저는 부천 사는 정은수라고 합니다.
3: 정은수님? 네. 왜 근데 서울에는?
7: 서울에 이제 제가 에이티즈 성화 선배.

0: 선배님을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생일 카페를 갔다, 오늘 생일이세요. 그래서 생일 카페를 갔다가 왔어요.
1: 아, 에이티즈 분들의 팬.
0: 근데 저 와이언님이랑 이샤님도 좋아합니다.
2: 어,
0: 진짜요?
2: 왜요?
0: 진짜요?
2: 왜요?
0: 좋죠.
1: 혹시 KBT 제품이나 이런 거 많이 사용하시나요?
0: 네.
1: 우리 외국분들께 네. 이제 뭐 이것만큼은 하나 사용했으면 좋겠다. 뭐.
0: 아, 이니스프리의 아이브로우.
1: 아이브로우.
0: 되게 좋아요.
1: 오, 어, 어떤 면에서 더.
0: 그러니까 네. 다른 아이브로우는 네. 여기 해도 색이 안 나오더라고요.
1: 네.
0: 근데 이니스프리 것만 색이 나와요.
1: 오.
0: 그래서 거기 거 맞어요.
3: 나 통째로 썼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0: 아, 이게 원 플러스 원을 샀는데 한 개를 잃어버리고 한 개를 쓰고 있어요. 그럼 두 통째. 아,
1: 그렇죠.
0: 그렇죠. 어, 두 그럼, 통째.
1: 그렇죠.
0: 아, 아니 나 그거 저 네. 고3 때부터 썼어요.
1: 응. 네.
0: 네, 그래서 세 통째?
1: 세 통째.
0: 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냥, 그게 세 통이
2: 그러면
0: 아, 근데 그게 세 통이 그냥 세 통이 아닌 게 그 한 네. 통을 4년을 썼어요.
1: 오!
0: 하나를
1: 네. 가성비도 좋고 하는데
0: 어, 맞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제가 추천해요.
1: 꼭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0: 네.
3: 또 아, 이제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에이티즈 성환님에게
0: 네.
1: 한번 한번 인사해 주시죠.
0: 아, 성환님 제가 진짜 스무 살 때부터 정말 좋아했는데요. 어, 저는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네 그리고 다음에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 네.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1: 좋은 하루 보내시고
0: 근데 진짜 전했어요. 진심으로 두 분도 진짜 팬이에요.
1: 아 진짜로요?
0: 진짜, 진짜로 팬이에요.
1: 아 진짜 아, 감사합니다. 아.
0: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진짜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또 연남동 와가지고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냈는데 아 어땠어요?
3: 많은 분들께서 네. 이제 KBT 팀을 사랑해주시고 네. 아까 그 러시아 분들도
1: 네.
3: 저는 또 너무 깜짝 놀랐던 게
1: 네.
3: 2년, 2, 3년째 네. 저희 KBT 제품을 써주시고 계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네네네. 감격스럽고
1: 네네네.
3: 진짜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더 우리가 많은 정보를 알려드려야겠다는 그런
1: 네.
3: 이 가슴 한편에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 와, 그 정도예요?
3: 예.
1: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인터뷰를 잘 끝마치도록 하고 또 저희는 해야 될 게 있잖아요.
3: 그렇죠. 또
1: 뭐죠?
3: 이제 추천받은 제품들
1: 네.
3: 제가 세 개 골라서
1: 네.
3: 또 정말 진솔하고 진정성 있는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아, 리뷰 앤 다이어리.
3: Let's go!
1: Let's go! 와!
3: 오늘 네. 나만의 인생템 주제로 K뷰티템을 추천 많이 받았잖아요.
1: 맞아요.
3: 너무 좋은 제품들이 많아서 고민 끝에 세 가지 제품을 가져왔습니다.
1: 오! 하나, 둘, 세 개. 네, 매우 좋은 제품들을 많이 만나니까 뷰티력이 조금씩 저절로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3: 맞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늘 느낀 게 네. 확실히 뷰티는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1: 네.
3: 나에게 맞는 제품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받은 나만의 인생템 오늘 리뷰할 제품들도 기대가 너무나도 됩니다.
3: 네, 나만의 인생템 첫 번째 리뷰템은 바로 더마 브랜드 메디힐의 마데카 소사이드 블레미쉬 리페어 세럼!
1: 와! 근데 더마 브랜드가 뭐야?
3: 그러니까 더마 브랜드가 이제 피부과학이라는 단어와
1: 네.
3: 화장품의 단어가 합쳐져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하는데
1: 네.
3: 피부과 임상을 기반으로 고기능성 화장품이란 뜻!
1: 여기 패키지에도 쓰여있네. 약간 진정, 흔적, 잡티까지 한 병에? 한 병에 그런 걸 다 있다고?
3: 어, 뭐 잡티, 주근깨, 색소침착 완화, 오. 얼굴의 잡티와 착색 고민을 2주 만에 개선해준대요.
1: 오? 진짜?
3: 효과가 좋아가지고 입소문을 타고 5초마다 한 병씩! 몇 병이에요 지금? 사실 뭐 이런

0: 손등에 발라봤는데 어때요?
1: 확실히 네. 촉촉합니다.
0: 촉촉해요?
1: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네. 좀 막 끈적과 잡티를 없애준다고 하는데 사실 고기능일수록 좀 네. 무거워요.
0: 무거워요?
1: 꾸덕하고. 근데 이거는 확실히 가벼운 제형인 것 같아요. 가볍고 흡수도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그냥 딱 끈적이지 않고 네. 좀 산뜻하게 촉촉하게 좀 마무리가 되는 느낌입니다. 잔여감도 없어요. 들으시죠?
0: 그 흡수가 잘 된다는 거네.
1: 그렇죠. 완전 그냥 다 먹었잖아.
0: 배부르겠다.
1: 피부 양보했습니다.
0: 네, 피부 양보했어요.
1: 또 이제 올 봄에 흔적 없이 좀 화사한 피부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완전 강추하는 제품입니다.
0: 강추! 좋습니다. 나만의 인생 아이템.
1: 예.
0: 두 번째 리뷰 제품은 이니스프리 납작 아이브로우 펜슬입니다.
1: 오!
0: 컬러는 2호. 깜깜한 밤하늘 블랙으로 준비해봤습니다.
1: 이제 아이브로우 제품은 또 저희가 좀 처음 리뷰해보는 것 같은데
0: 그쵸, 그쵸.
1: 이게 사실 이 포장지 안에 다 있거든요. 자기들이 강조하는 그런 네. 점들을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0: 납작한 모양과 부드러운 빨림성으로 누구나 손쉽게 예쁜 눈썹을 그릴 수 있는 오토 아이브로우 펜슬.
1: 누구나 쉽게라는 단어가 들어있었죠.
0: 네.
1: 그리고 부드러운 빨림성. 이거를 강조한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진짜 아이브로우 뭐 눈썹 혼자 그려봤어요?
0: 한 번도 없죠.
1: 저도 없습니다, 눈썹은. 그래서 과연 우리가 이제 입문자가 정말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자고요.
0: 제가 형한테 해도 돼요?
1: 아니요, 그냥 각자.
0: 일단 한번
1: 리허설. 네,
0: 리허설 한번 해야죠. 손등에다가 한번. 요 위에다가 약간 눈썹 그리듯이. 어디, 뭐야, 왜 안 나와 있어?
1: 아, 진짜 입문자예요.
0: 우와! 우와! 이게 뭐야?
1: 뭐야 그 리액션?
0: 오! 아 이게 결 살려주는 거?
1: 그렇죠.
0: 결 살려주는 거 맞죠?
1: 결도 살려주고
0: 네.
1: 버트림, 스머징.
0: 아 스머징.
1: Yeah.
0: 일단 제 손등에 그 파우더를 했잖아요.
1: 예. Yeah.
0: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1: 네.
0: 어?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느끼는 건데 진하지가 않네요. 이거 어떻게 보면 눈썹 채우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은데?
1: 털 같아요, 지금. 아니, 왜 눈썹도 털이니까.
0: 아, 맞긴 맞는데요. 네,
1: 그만큼 네. 이제 제가 봤을 땐 리얼하다.
0: 일단 이렇게 그려봤어요. 지금 그려봤을 때는 정말 부담없고 정말 초보인 저도 아, 해봐도 될 것 같아요.
1: 진짜요? 네, 도전?
0: 진짜.
1: 어? 도전, 눈썹에?
0: 도전!
1: 도전, 오.
0: 오케이, 도전 한번 해볼게요.
1: 네, 오! 겨울이 완전 살아났어요.
0: 이렇게?
1: 싱싱싱 이렇게.
0: 아 그대로 한 것처럼? 오 좋네.
1: 눈썹 털이. 저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근데 지금 보니까 눈썹이 뭉쳐있어요. 오랜 또 이게 시간이 있다 보니까. 이거 펴볼게요. 싱싱싱. 이야. 브러쉬를 쓰니까 네. 스머징이 잘 된 느낌입니다.
0: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거.
1: 아니 근데 사실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이거 했을 때 굉장히 좀 연하게 자연스럽게 좀 이렇게 색깔이 왜 이래 좀 너무 탁한 거 아니야? 할 정도가야 이제 실수를 해도 티가 안 나고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0: 그렇습니다.
1: 그 점에서 굉장히 좀 입문자들에게는 좋을 것 같은 그런 아이브로우 아닌가 싶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자,
0: 네.
1: 우리가 세럼으로 케어하고
0: 어?
1: 아이브로우로 멋을 부려봤으니까 이제 다시 변해야죠.
0: 맞습니다. 세 번째 리뷰템은 닥터지 그린 디포 클렌징 밤입니다.
1: 와우.
0: 이걸 뭘로 지우죠?
1: 클렌징 밤으로 지워요.
0: 오,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그리웠던 거구나.
1: 그렇죠. 저희가 예전에 클렌징 특집에서 여러 클렌징 제품 소개해드렸잖아요.
0: 맞죠.
1: 근데 또 클렌징 밤은 또 처음인 것 같습니다.
0: 근데 뭐가 달라요?
1: 좀 더 두꺼운 메이크업은 밤으로 지운다고 해요.
0: 아.
1: 가장 중요한 부분은 휴대성. 네. 아무래도 액체가 고체가 네. 되면은 부피가 줄잖아요.
0: 그렇죠.
1: 과학이죠.
0: 그쵸.
1: 사이언스.
0: 와우, 과학, 사이언스.
1: 그래서 이제 이런 오일을 이렇게 줄여서 가릴 수가 있어서 휴대하기 좋다라고 합니다.
0: 아, 그래서.
1: 뭐 틀렸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잘 몰라 사실. 이게 써 있네요. 논코메도제닉.
0: 네.
1: 모공을 막지 않는 제품이란 뜻이죠.
0: 아, 오, 좋은 거 아니에요?
1: 그래서.
0: 네.
1: 여드름성이나 민감 성분들은 꼭 이 문구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0: 오~
1: 바로 써보도록 하죠.
0: 네, 좋아요.
1: 클렌징은
0: 네.
1: 이 자극되지 않고 세정이
0: 네.
1: 얼마나 잘 되냐.
0: 네.
1: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0: 맞아요.
1: 오, 오 숟가락 서비스. 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0: 네.
1: 바릅니다.
0: 오. 자, 이렇게 해야 돼요?
1: 네, 비비면 됩니다.
0: 아,

0: 한번 해볼게요.
1: 어때요? 지금 촉감이?
0: 촉감이 일단 부드러워요. 부드러우지만 조금 무거운 것 같아요.
1: 오.
0: 네. 자극이 있거나 뭔가 문제, 뭐가 불편하거나 그런 건 없어요.
1: 오. 많은 분들이 이제 클렌징 오일이랑 클렌징 밤을 쓰실 때 네. 이 과정을 좀 소홀하게 하면은 트러블이 납니다. 바로 유화 과정인데요.
0: 오.
1: 이제 기름에 이게 녹였잖아요. 네. 그걸 다시 이제 물 적셔서 기름을 섞여있던 기름을 좀 불려주는 거예요. 물 넣어가지고.
0: 아.
1: 그게 물을 준비해 주실 텐데.
0: 네. 사장님.
1: 사장님.
0: 예.
1: 네. 여기 저희 단골이죠?
0: 예. 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자, 이제 유화를 어떻게 하냐?
0: 네.
1: 물을 여기 손에 이 손으로 살짝. 오케이. 그 손으로 네. 롤링을 하면은 색깔이 하얘지죠.
0: 오.
1: 투명, 이렇게 좀 불투명색으로.
0: 예. 네.
1: 지금 이게 다 지금 유화가 진행되는 과정이에요.
0: 아, 하얀색으로 변하는?
1: 네. 그래서 아. 이 과정을 통해서.
0: 예.
1: 네. 더 완벽하게 클렌징도 되고
0: 어.
1: 남아있는 그런 오일 잔여물들도 다 빠지는 거죠.
0: 빠지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높은 물을.
1: 네, 그래서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대충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바로 트러블 납니다. 충분히 꼼꼼하게.
0: 오케이, 그럼 한번 물로 헹궈 보겠습니다.
1: 네.
0: 얼마나 깨끗해졌는지 볼게요. 완전히 지워졌어요.
1: 오, 어때요? 어때요? 만져봐요. 부드러워요? 뭐 했어요 방금?
0: 아 부드러워요. 어... 아, 너무 부드러워요.
1: 좋습니다.
0: 네.
1: 추천받은 제품들을 모두 리뷰해봤습니다.
0: 네.
1: 각자 원픽을 또 뽑아야죠.
0: 네.
1: 먼저 뽑으세요.
0: 이거 뽑겠습니다. 아이브로우.
1: 아 진짜로?
0: 네.
1: 아 왜요?
0: 아 왜냐고요?
1: 네.
0: 아 진짜 편리해서 그래요.
1: 오...
0: 되게 편리해요. 이거 제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눈썹이 좀 진하잖아요. 많아서 이거 관리할 때 편할 것 같아요.
1: 어디 앞으로 도전하실 거예요, 아이브로우 혼자?
0: 볼게요.
1: 네. 그래도 일단 입문자 처음 도전인데 그래도 마음에 들었다는 게.
0: 네, 맞죠.
1: 저는 클렌징 밤으로 왔어요.
0: 클렌징 밤.
1: 예.
0: 왜죠?
1: 아무래도 저는
0: 네.
1: 자극이 없지만 클렌징이 잘 되는 세정력이 좋은 제품 샀는데 사실 저는 모든 스킨케어의 시작과 끝은 클렌징이라 생각합니다.
0: 역시 이션 군은 클렌징에 또 진심인 남자네요.
1: 맞아요. 중요합니다, 클렌징.
0: 완전 진심이에요.
1: 네.
0: 이제 제 타입이죠.
1: 그렇죠. 네. 아니요? 진화할 수 있어.
0: 나 그거만큼은 나 솔직히 여기 와서 내가 뽕 뽑는 건 이거밖에 없어.
1: 그러긴 해.
0: 네. 리뷰북을 한번 저는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렛츠고!
1: 리뷰북 타임!
0: 북구! 레고 해보도록 하시오.
1: 좋습니다. 너무 이제 이런 거에 좀 약간 잘 몰라가지고
0: 네.
1: 좀 찾아봤어요.
0: 찾아봤어요?
1: 이제 깨달았어.
0: 뭘요?
1: 많은 걸 좀 이제 잘 활용해야 돼요. 뭐 찍거나 스크랩
0: 네.
1: 느낌.
0: 네네네.
1: 아 그거 한 장만 쓰세요.
0: 아 왜요? 저 써도 되잖아요.
1: 너 지금 너무 자만했어.

0: 아보카도 껍질이 무슨 색이죠? 갈색. 갈색이잖아요. 아닌가? 초록색. 그러니까요. 제가 초록색이라고 안 했나요? 명암 좀 살짝 넣을게요. 명암 있어야 좀 리얼하게 사니까. 아보카도. 내가 아보카도 왜 그랬죠? 여기 아보카도 있었잖아요, 성분이. 아, 그러니까 깜짝 놀랐네. 와, 진짜 깜짝 놀랐네. 아보카도. 오, 멋있어. 귀여워. 오? 놀라지 마세요. 끝. 짜란. 자, 와이어 씨부터 설명해 주시죠.
1: 네, 일단은 저는 이게 아이브로우가 일단은 까마다는 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개를 붙이면서 좀 강조를 했습니다. 하얀색을 붙이면서 뭐 요거나 체습 요기나 뭐 글자를 이제 하얀색 배경에서 검은색으로 최대한을 계속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누구나 쉽게 그릴 수 있어. Easy to draw. 그리고 내 셀카로 일단 부족한 점을 채웠습니다. 오. 네. 그리고 형 그림에서 내 눈썹 그려줄 릴라야. 오.
0: 네. 저는 완전 이제 전시회 느낌으로 그냥 3 in 1. 제일 중요한 논코메도 제니. 목 막지 않아. 또 중요한 거 제 인스타 아이디. 와. 아보카도. 화백. 레이션.
1: 레이션.
0: 깔끔하게.
1: 좋았습니다.
0: 이거 어제 뭐 이게 하시면 안 돼요.
1: 아, 다음 거 진짜 엄청 잘 만들어야겠다.
0: 그만해. 자, 오늘 또 나만의 인생템.
1: 네.
0: 추천 제품을 리뷰해봤는데요.
1: 그렇죠.
0: 저희가 추천한 인생템 제품들도 꼭 한번 사용해보시고 여러분의 리뷰도 저희에게 남겨주세요.
1: 네, 그럼.
0: 안녕.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Hanbando에서 가장 먼저 아침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최동단에 위치한 섬.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된 자연유산. 이곳은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입니다. 그런데 일본이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 영토라며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어요. 그 때문에 독도와 관련된 잘못된 정보들이 퍼지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에서 활동하는 성혜승 연구원입니다. 방크는 1999년에 설립된 후 지속적으로 독도 바로 알리기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 제가 독도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하게 대한민국 영토라고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책인 삼국사기에 보면 독도는 신라 지증왕 13년, 그러니까 512년 전부터 한국 역사에 등장합니다. 대략 1500년 전부터 독도는 우리의 영토였던 거죠. 독도가 한국 땅이라는 역사적 증거는 이렇게 차고 넘쳐요. 지리적으로 살펴보면 일본 영토에서는 독도가 보이지 않지만 독도와 87km 떨어진 울릉도에서는 독도가 육안으로도 보일 정도로 가깝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독도에는 대한민국 독도경비대가 상주하고 있어요. 왜냐고요? 독도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이 지배하는 곳이니까요. 독도가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라는 사실,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0: Wow. Oh, this is a bidding. Energy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0: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1: 예. Perfect.

0: drawing more fans from all over the world. Local consumer prices continue to hover at the 2% cent rate in April.
1: Training the robots to allow the visually impaired the chance to better indulge in cultural experiences. Like the number of hybrid cars are registered in South Korea has surpassed 2 million units. Locally developed Korean rocket.
2: Arirang. 그때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요토스는 너에게 짜비를 베풀어 주게. 전 도끼를 움켜칩니다. 자, 문을 부셔 전 도끼를 내려쳤습니다. 한 번 더! 다시!
3: 연극 지킬앤 하이드는 단편 소설을 모티브로 해서 거의 원작에 거의 충실한 1인 극이고요. 추리 심리극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 오토스! 마지막으로 부탁하겠네. 예전에 알던 나로 기억해 주게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0: 그날도 우린 산책 중이었습니다. 뭐 엠필드는 어젯밤에 누가 누구랑 바람을 폈는지 누가 누구를 찔렀는지 뭐 이런 얘긴들을 계속해서 떠들고 있었고 전 그냥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대회와 모퉁이를 돌았을 때 갑자기 엠필드가 멈춰졌어요. 그때 전 이 문을 발견했습니다. 전 이 문이 너무 그로테스크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물어보러 갔는데 엠필드가 먼저 대답을 하더라고요.
1: 아저씨는 내가 이 문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었나?
0: 전 대답했습니다. 아니, 진짜로 없었거든요.
1: 그럼

0: 내가 얘기하나 해주지. 얼마 전 내가 밤늦게 외출을 한 적이 있었어. 그날 그 사건이 벌어졌지.
1: 어터슨이라는 인물은 변호사고요. 그리고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인 지킬이란 친구를 계속 옆에서 목도를 하면서 그가 과연 좋은 사람일까 나쁜 사람일까 이거에 대한 굉장한 혼란함을 느끼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계속 쫓아가는 그런 극이라고 생각합니다.
0: 큰 일도 아니었어. 사람들을 불러올 만한 일도 아니었지. 난 그냥 그놈이 일어나서 옷에 묻은 먼지를 툭툭 털고 그냥 가던 길 갈 거라고 생각했어. 근데 그놈은 아니었어. 그놈은 그냥 가버리지 않았어. 그 무방비로 쓰러져 있는 아이를 발바대기 시작한 거야. 엄청나게 사나운 기사라. 아이의 뼈 부서지는 소리가 공기를 가득 채웠어. 아이의 몸에선 피가 뿜어져 나왔어. 난 무심히 가는 놈에게 소리쳤어. 야, 이 미친 새끼야, 너 거기 서지 못해. 아이의 부모가 뛰어와서 소리를 질렀어. 비명과 고함 소리가 난무했어. 아, 대체 누가 이런지를 어떤 놈이야. 전혀 동요하지 않았지.
1: 작은 역할까지 하면 4-5역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태도의 변화에 따라서 아, 그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고 이렇게 좀 확실하게 느끼실 수 있는 지점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만큼 제 스스로는 좀 인물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에너지를 마음껏 뿜어내기 위해서 저는 연기적으로는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2: 놈의 시선 속에 악마 그 자체가 있었다니까.
3: 악마라니. 보통 엔필드의 이야기 속 등장인물은 아무리 나쁜 놈이더라도 조금이라도 공감을 할 수 있거나 사건의 개연성이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엔필드는 정말 진지했습니다. 그래, 뭐 어쩌면 내가 그 남자를 봤을 수도 있겠네. 그 남자 이름이 뭔가?
2: 자네가 그를 만나본 적 있다면 그를 모를 리가 없네.
3: 아이, 그러니까 엔필드 이름이 뭐냐니까.
2: 하이드. 하이드라고 하더군.
3: 하이드? 그 남자 이름이 하이드라고?
2: 그래, 맞아. 에드워드 하이드.
4: 문은 일단 되게 그로테스크하게 생기기도 했고 또 평범하게 생기기도 했는데 이 문이 상징하는 건 사실 저희가 함께 살면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 그거를 보여주는 것 같고 그리고 관객분들이 이 이야기가 문에서 시작돼서 문에서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내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게 해주는 그런 문인 것 같습니다.
2: 제가 이 내면의 두려움을 다 털고 제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 순간 그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엔 이것 또한 빛과 그림자가 만들어낸 환영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진짜였어요. 진짜였습니다. 주변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밤하늘의 모든 에너지가 그 생명체로 빨려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은 말했습니다. 도망쳐, 도망쳐, 도망치라고. 하지만 제 입은 먼저 말해버렸죠. 혹시 하이드씨. 그와 저 사이에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사라졌습니다. 이 문으로. 누구?

0: 전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1: 계속 공연을 하다 보면서 생각한 건 아, 이 공연은 1인극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모든 인물들이 그냥 한 사람처럼 느껴지는 뭐 지킬도 하이드도 아 그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찾는데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 모든 인물들이 다 똑같은 사람이고 그런 지점들을 향해 보고 있구나라는 거를 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2: 저는 곧바로 지킬을 만나러 갔습니다. 지킬! 자네 소식 들었나? 들었네. 그래, 정말 끔찍한 일이야. 댄버스 캐럿 형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어. 그런 일을 당할 이유가 전혀 없어. 자네 소식이 정말 빠르구만. 아니, 내가 방금 막 신원을 확인하고 오는 길인데. 자네, 이 사건의 범인이 에드워드 하이드라는 걸 알아야 돼. 경찰이 증거를 갖고 있고 곧 그를 잡아낼 거야. 경관이 나한테 묻더라고. 하이드랑 가까운 사람은 아냐고. 대답하지 않았네.
3: 이 연극 지킬의 하이드의 반전 매력은 주인공 지킬이 아니라 지킬의 친구인 그 변호사 어터슨의 시점에서 진행된다는 게 굉장히 반전 매력이고요. 그리고 사실 배우분들이 다 이제 이 한 역할을 특성을 잘 살려서 이제 개성 있게 연기를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관객들로 하여금 아, 저 많은 인물들이 단 한 사람의 안에 있는 게 되게 반전 매력이다 생각이 들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4: 어터슨, 정말 반가워. 반갑네. 아니야.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 하지만 오해하지 말아주게. 내가 자네를 만나 정말 기뻐. 하지만 밖에 나가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 자네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것 또한 불가능할 것 같아.
5: 괜찮아. 그 이렇게 만난 게 어딘가. 그럼 여기서 그냥 이야기하는 건 어때?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는 만족하듯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1: 어릴 때는 어떤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이 좀 분명하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공연을 하고 삶을 살아오면서 생각해보니까 결론은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고 또 각자의 상태가 있고 환경이 다르고 그걸 어떻게 제가 다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연극하면서도 더 또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2: 자네는 나를 알아. 지난 오랜 세월 동안 내가 뭘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알고 있었어. 그래서 날 보호하려고 애쓴 거잖아.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 알고 있었으니까. 넌 알고 있었어. 내가 악하다는 걸. 날 잡을 수 있었어. 날 찾을 수 있었어.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 그게 바로 자네 안의 하이드야.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다음 중 한국의 전통 의상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한국의 전통 의상 이름은 무엇일까요?
2: 정답은 한복입니다. 안녕하세요. 방크 청년연구원 이정호입니다. 한국 드라마와 한국 영화가 한류 팬들에게 사랑받으면서 한국 전통 의상인 한복도 주목받고 있는데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지구촌 곳곳에서 인기를 누리면서 한국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3: 그중에는 한복에 관한 오류 정보도 있더라고요.

0: 북산역을 선택하여 주십시오.
1: 서울역에 공항터미널이 있는지 몰랐어요.
2: 제가 다 알아봤죠. 여기서 짐도 붙일 수 있어요.
1: 편리하네요. 짐이 몇 개예요?
2: 하나, 둘, 셋, 세 개예요. 기념품을 많이 샀어요.
1: 그러네요. 잘했어요.
2: 한국에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
1: 저도요. 와이엇이 한국에 있는 동안 좋았어요.
2: 경복궁도 정말 좋았어요.
1: 맞아요. 저도 좋았어요. 와이엇 덕분에 알게 된 것들도 많아요.
2: 다행이네요. 내년에 또 오고 싶어요.
1: 내년 휴가에 또 와요. 내년에 북한산에 가요.
2: 네, 좋아요.
1: 박물관도 가기로 해요.
2: 3시에요. 가야 해요.
1: 여권 있어요?
2: 네.
1: 비행기표 잘 챙겼어요?
2: 네, 여기 있어요.
1: 내년에 또 만나기로 해요.
2: 네, 도착해서 연락할게요. 잘 지내요.

0: 내년에 북한산에 가기로 해요. 내년에 북한산에 가기로 해요. 박물관도 가기로 해요. 박물관도 가기로 해요.
1: 한국에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 한국에 있는 동안 즐거웠어요. 여행하는 동안 도와줘서 고마워요. 여행하는 동안 도와줘서 고마워요.

0: 알렉사.
1: 오늘 가요?
0: 네. 알렉사도요?
1: 네, 저도 오늘 가요.
0: 우리 같은 비행기예요?
1: 네, 같은 비행이에요. 아, 이번에는 카방이 바뀌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0: 네.
1: 사진이 다 예뻐요.
0: 그래요? 그건 모델이 좋아서.
1: 네?
0: 장난이에요.
1: 이게 뭐예요?
0: 아, 친구한테 선물할 거예요. 한국 기념품이에요.
1: 많이 샀네요?
0: 네. 알렉사도 하나 줄까요?
1: 고마워요. 바이어스 여행을 좋아해요?
0: 네,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1: 아, 맞아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0: 네,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1: 아, 저는 내년 휴가에 또 올 거예요. 바이어도 내년에 같이 올래요?
0: 좋죠.
1: 그래요? 우리 한국어 공부 열심히 해서 내년에 또 한국에 놀러 와요.
2: Wyatt and Alexa ended up leaving Korea on the same plane. Reflecting on the end of their trip, Wyatt said,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은 or 는 편이다 is used to indicate that you are closer to one side or a certain type without stating it definitively. To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to travel, say,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To give you another example, let's say you're the type of person who likes reading books. You would say, 저는 책 읽는 것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If you're the type of person interested in K-pop, you would say, 저는 K-pop에 관심이 많은 편이에요. The expression 을 정도로 or 을 정도이다 is used to emphasize the measure of something in comparison. To emphasize that your trip to Korea was so good and made you want to come back, say,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you want to say something is so good, it makes you want to dance, you say,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If something's delicious enough to make you want to eat it every day, you say,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Today, Alexa and Wyatt used the expression 을수록, which is used to say the more something happens over time, the more the future will reflect that. For example, if you want to say your trip to Korea got better over time, it's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To say that the more you think about it, the more attractive Korea seems, say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How about one more then? To say the more you look at Korea, the more beautiful it seems, say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All right then, let's practice the expressions by listening to our main characters one more time.
0: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편이에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한국은 또 오고 싶을 정도로 좋았어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맛있어서 매일 먹고 싶을 정도예요.
3: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여행할수록 좋았어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생각할수록 매력적이에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한국은 볼수록 아름다워요.

0: The moment we wear it, our spirits lift. It helps us grow strong in body and in mind. As we wear it, we learn patience and respect. The belt system motivates students to strive harder and continue growing. This uniform shapes movement into grace and turns performance into something thrilling. Now, embraced around the world, Taekwondo shares our culture, philosophy, and values with pride and spirit. Though it may seem simple, this uniform holds your passion and your journey. It belongs to Taekwondo. Wear the extraordinary. Be with Taekwondo.
1: Between the dense high-rise apartments, this place is surrounded by warmly embracing trees. In this peaceful forest, it feels as if time has stopped. Surrounded by a garden, this place is Kepo Library, which has stayed in one place for many years. Here you'll find various trees such as spruce, maple, magnolia, and zelkova.
2: Yeah. 아유, 낙엽도 지고 단풍도 들고. 야, 이거 뭐 기아가 있네. 와. 오. 이 정문부터가 정말 새롭습니다. 역사가 깊은 도서관답게 이게 고풍스럽습니다. 아.
1: 패싱 through the charming and nostalgic main gate, you are greeted by trees in beautiful colors. It feels like a gift of scenery encountered by chance in the suffocating urban landscape. Always grateful for keeping its place, the Kepo Library has long been a friend to the residents of Kepo-dong. Opened in 1984, it has aged alongside the community. I'd like to share this precious space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deeply intertwined. Here, residents have poured their passion and nurtured their dreams and hopes. However, the library is set to undergo reconstruction soon, and before long, its current form will disappear. Perhaps that's why it feels even more precious, making me cherish the space even more.
2: Seven이서 이게 어떤 모임 같은데 어떤 모임입니까?
3: 저희가 지금 아카이빙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서 도서관이 철거되기 전의 모습을 최대한 남기기 위해 사진이나 영상으로 담고 있어요.
2: 아,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기록을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군요. 이게 사진 이게 나와 있는 책들. 이게 이제 개포 도서관에 관련된 기록들인 거죠?
3: 네. 그리고
2: 네, 그리고 또 개포동 이 마을, 네, 언제 때부터 이렇게?
4: 1994년.
2: 예, 이야, 거의 뭐 개포 도서관 생기고 나서부터 그냥 예, 오래도록 잘 이용하셨네요. 이야, 이 책은 어떤 책인가요?
3: 저희가 올해 진행했던 네네. 그 마을 기록 프로그램. 제 후속으로 이제 만든 사진집인데요. 기포 도서관의 제 탄생 마을과 함께하는 기억을 기록하다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셨던 그 분들이 주신 사진으로 만든 사진집입니다.
1: 네. From the now demolished Chugong apartments to the libraries that will soon be rebuilt, While we cannot prevent them fading away, we've been capturing precious moments and memories through photographs. So what does the nostalgic Gyeopodong look like in the people's memories?
4: 네, 저는 주공 2단지 아파트에 살았는데 주공 2단지는 약간 언덕진 그 동네이기 때문에 산을 끼고 있어요. 근데 산에서 봄이 되면은 5월이 되면은 아카시아 꽃향기가 동네 마을 전체를 풍기고 또 뻐꾸기가 가끔 뻐꾹뻐꾹 울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뻐꾸기 동산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갯포 근린공원이라고 이제 정식 공원이 돼 있는데 지금도 아파트 주민들이 산책을 갑니다만 지금은 뻐꾸기 소리가 없어졌어요. 또 아카시아 향기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좀 아쉽습니다.
3: 아카이브와 기록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곧 사라질 것이라 생각해서 더 애틋한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 작업을 진행하면서 좀 더 새로운 관점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게 되기도 하였고요. 좁게 보면 일기처럼 나의 일상에 관한 기록에서부터 좀 더 넓게 보면 마을과 공동체에 대한 기록까지 기록 활동은 나를 둘러싼 모든 순간과 공간에 관심을 기울이고 가치를 부여하는 사회와 문화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 At the Gyeopo Library, which has captured the town's cherished moments, we meet another person who shares a warm resonance.
2: 개포 도서관 참 풍경이 이쁘네. 때마침 제가 만나기로 하신 분이 여기 또 오셨네. 안녕하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뭘 또 기록하고 계셨네.
5: 오늘 기록하실 걸 준비해왔습니다.
2: 저도 기록합니까?
5: 네.
2: 좋습니다. 좋습니다.
1: Director Lee Sung-min, who has spent her childhood and youth in the Gyeopo Jugong apartments, has been documenting the precious old traces left in Gyeopodong and sharing them with people in various ways.
2: 이 개포동 이 주공 앞부터 해갖고 여기가 감독님한테는 약간 고향 같은 그런 존재.
5: 그쵸. 고향이 저한테 없는 줄 알았는데 오랜만에 이곳에 오니까 여기가 나의 고향이었구나라는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
2: 네.
5: 뒤늦게.
2: 참 그때랑 지금이랑 또 많이 변화가 됐을 텐데 요즘엔 참 빨리 변화되잖아요.
5: 그쵸.
2: 그래서 이제 쉽게 사라지고 버려지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5: 네.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새롭게 변하는 게 너무 좋기도 하지만 뭔가 살다가 힘들고 이럴 때 돌아보고 싶은 곳이 또 있기도 하고
2: 그렇죠.
5: 어린 시절을 추억하고 싶은 곳도 있고 근데 왔을 때는 있었어요. 2017년까지는 이 동네가 여전히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서 내가 이런 곳에서 살았구나라는 거를 느꼈는데 이제 매해 갈수록 재건축이 되면서 너무 많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에 가서 위안을 찾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너무 빠르게 또 너무 새롭게 변하고만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은 좀 있어요.
2: 그런 기록을 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까?
5: 네. 근데 우연히 이제 동네에 다시 왔는데 이 동네는 어렸을 때부터 재건축이 될 거란 말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가 재건축이 될 거야. 그래서 약간 밀린 숙제처럼 한 번은 돌아봐야지라는 생각으로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편안함과 뭔가 안정감, 위안 이런 게 뭐지? 이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이제 공간을 기록하고 사람들의 추억을 담는데 그 공간을 기록하면서 현재 남아있는 풍경들도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나무나 뭐 고양이라든지 또 이주하면 떠나게 될 생명들. 네. 그렇게 확장이 되었던 것 같아요.
1: Before the Jugong apartments are reconstructed, Director Lee has been working on the Gyeopo There project, capturing the memories of those connected to the space that will soon disappear. Notably, what caught our eyes were the trees that had grown tall alongside the apartments, which had been cut down during reconstruction. In an era where we often take disappearing things for granted, she conveys an important message.
5: 앞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요.
2: 네.
5: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고 살아 지어지는 것도 좋지만 어떤 걸 기억하고 어떻게 기록하고 또 무엇을 남기면 좋을지를 좀 생각해 보는 경험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2: 네.
1: Though the landscape has changed significantly over the years, the warm emotions and comfort felt here are memories I wish to cherish for a long time.
5: 근데 여기 사셨던 분들도 네. 잘 모르세요. 좀 외진데 있다 보니
2: 네.
5: 모르는데 고등학교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의 후문.
2: 아 여기 지금 여기가 고등학교죠? 네. 아 감독님 직접 다니셨던 네, 고등학교.
5: 제가 다녔던
2: 목요. 야.
5: 다녔던 고등학교의 후문에서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나무라서 오늘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2: 야.
5: 몇 평이 되는지는 아직 몰라요.
2: 네.
5: 근데 옛날에 여기 사셨던 분들이 이제 얘기하시기를 여기에서 제사도 지내기도 하고 또 오래전부터 이 나무에 얽힌 전설도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데 지금은 이 이제 변화하고 있는 이 개포동에서 좀 잘 모르고 이제 잊혀져 있는 존재예요. 근데 아직 보호수가 되어 있지 않아서 이 나무도 만약에 재건축이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라는
2: 아, 이 나무는 보존됐으면
5: 있어서
2: 네, 보존됐으면 좋겠어.
5: 보존됐으면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좀 오늘 보여드리고 싶어서
2: 야.
5: 네, 왔습니다. 그 재건축이 될 때마다 이렇게 잘 자란 나무들을 다 베고
2: 네.
5: 또 건물을 짓고 또 새로 심고 이게 반복되는 것들이 좀 이상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이 괜찮을까라는 것 때 일단 질문으로 사람들과 함께 이제 기록하고 이걸 이제 알리는 이제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죠. 개포동에서 현재 만났던 분들
2: 야.
5: 메모하면서
2: 이것도 다 이제 감독님이 직접 그리신 거잖아요. 야, 이거 만나신 분들
5: 네, 사진을 찍을 수 없으니까
2: 네.
5: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기처럼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2: 네. 네.
5: 그래서 또 이것도 또 현재의 기록들도 이제 또 금방 사라지니까
1: She has been documenting the everyday moments that will soon become memories. In particular, she has gathered memories of the trees by taking photos with those who remember the Jugong apartments, collecting their shared recollections of the trees. As we greeted the trees that have been there for a long time, she lovingly captured them in a drawing.
5: 그 중국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동 사이가 넓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덤불도 있어서 덤불 속에서 아지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는 그 평지가 오르막길 내리막길을 다 그대로 보존됐기 때문에 언덕에서 썰매를 탔던 거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뭐 내려가면은 이런 꽃향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내음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뭐 그런 장면들도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주공 아파트가 연탄이랑 보일러가 같이 때는 그런 곳이라서 또 보일러 공사를 할 때 다 같이 밖에 나와서 같이 뭐 캠핑하듯이 이렇게 지냈던 기억도 나고요.
1: Today with director Lee Sung-min, I was reminded once again of the value of memories and documentation. Amid the changing landscapes, there's another place I hope will be well preserved. A place where the daily lives of residents are vividly alive, Gyeppo Market, beloved by nearby residents for its warmth and community. Especially with its diverse food offerings, it's a place you can't just pass by after school or work. I sought out the place filled with flavors of nostalgia and sweet memories.
2: Yeah. 제가 또 제일 좋아하는 곳이 시장인데요. 그 동네를 가면은 시장을 꼭 방문해 봐야 됩니다. 어떤 그 동네에 있어서 역사가 다 담겨진 곳이 시장이거든요. 아, 아마도 여기 시장은 그 주민들의 폭닥거리는 그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제가 개포시장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 The first place I visited in Gyeppo Market, established in the early 1960s, is this place that opens as early as 2 or 3 a.m., but typically at 6 a.m. This spot lights up ahead of others, producing fresh rice cakes in a traditional way every day. Wow, a long-standing establishment in Gyeppo Market.
2: 시장에 오면 항상 맛있는 냄새가 나요. 그 중에서도 벌써부터 떡 냄새가 너무 좋네. 여기 한번 떡차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와, 떡 냄새가 너무 좋아갖고. 근데 이 집에서 떡 중에서 제일 잘 나가는 떡이 어떤 떡입니까?
6: 이 집은요. 그 떡의 기본이 떡국이나 그 가래떡 이 정도가 지금 되게 잘
2: 나와요.
6: 예. 다른 떡도 많이 팔리지만 이게 네네. 기본적으로 더 많이 나와요.
2: 아까 그 여자 사장님은 저 콩떡 저거 잘 나갔다 그랬나? 아,
6: 네. 저건 시그니처.
2: 시그니처? 아, 이 집만 시그니처. 네. 그 여기서 장사하신 지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6: 네, 저희 가족

0: 이 사업 예전에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는 동네가 좀 그래도 강남이라고 좀 활성화가 많이 돼 있었어요.
1: 네.
0: 근데 최근에 그 이주하기 전부터 최근까지는 좀 시장이 많이 힘들었죠. 그러다가 이제 지금 다시 개포 2단지, 3단지, 4단지, 8단지 쪽 이쪽이 지금 입주하면서 시장이 좀 괜찮아졌었는데 최근에 또 대형마트가 입점함으로써 좀 또 어려워진 건 사실이에요.
1: 그렇게 이제 급변하면은 보통은 이제 그만하고 딴 데로 옮겨볼까 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시기도 하거든요.
0: 네,
1: 보통은
0: 예 네, 생각도 있었어요.
1: 근데 이제 이 자리에 한 곳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계신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0: 아 예, 그게 이제 아무래도 제가 뭐 30대 40대 때는 뭐 딴 데 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지금은 또 한 30년을 넘게 해오니까 여기 주요 고객 그리다 그리고 오랫동안 거래해 주신 분들이 또 찾으시고 멀리 가셔서도 전화 오시고 그런 것 때문에 쉽게 개포동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1: 그렇죠.
2: Knowing it could convey flavors of nostalgia for someone, the owner says it was hard to leave this place behind. Having shared the joys and sorrows of life with the residents of Gyeopodong for so long, this space has become not only the owner's living space, but also where the lives of the residents intertwine. 30 years, the time in Gyeopodong and his life have flowed together. Shall we head to another place?
3: 아 여기 또 시장하면 또 과일 한번 봐야죠. 너무 신선한 과일이 있는데.
4: 그렇죠.
3: 요거는 좀 시식코너 같은데.
4: 예, 시식코너 맞습니다.
3: 좀 먹어봐도 되겠습니까?
4: 예.
3: 아 요즘에 또 겨울에 먹는 또 이게 귤이 맛이 달아요. 따뜻한 아랫목에서 항상 귤 까먹잖아요. 네. 야 이거 과즙 막 떨어진 거 봐.
4: 아 너무 잘해요. 귤이 제철이니까 지금 아마 맛있을 거야.
3: 야
4: 하나 더 잡수요.
3: 갈 때 하나 챙겨. 사 갖고 와야 되는데. 옛날 사람이 이게 과일이 맛있으면 옛날 표현으로 따봉. 사장님. 여기서 과일 가게 장사하신 지 좀 오래되셨어요?
4: 예.
3: 얼마나?
4: 2001년도에 들어왔으니까
3: 네.
4: 23년째 하고 있습니다.
3: 이야. 떡집도 한 30년 전 됐고 여기도 네. 20몇 년 됐고
4: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들어와서 그래서 결혼하고 애 낳고 다 했죠.
3: 여기서요? 네. 와.
4: 여기가 개포동이 이게 다 오래됐지 않습니까? 한 30년이 넘어서 뒤에 이쪽을 보시면 좀 시골택한 분위기가 많아요.
3: 네.
4: 강남 같지가 않고 그냥 어디 저기 어디 시골의 한 동네
3: 네.
4: 포장마차도 좀 있고 막 그래요.
3: 네. 네. 앞으로 우리 사장님께서 이제 변화하는 이 개포동 속에서도 좀 바람이 있으실 것 같아요.
4: 바람은 계속 그래도 이제 서울 강남에 재래시장으로 보면 이제 영동시장, 그리고 개포시장, 도곡시장 이렇게 세 개가 있거든요.
3: 네네.
4: 많은 젊은 분들이 이렇게 저희 동네를 많이 찾아주시길 바랄 뿐이죠.
3: 네.
4: 개포시장 많이 사랑해 주시고.
3: 네.
2: I hope the flavors and charm of this traditional market are preserved for a long time. Wow, the warmth and generosity here are truly abundant. Though some places have already vanished and others may one day disappear, I hope that the memories and stories hidden within them will be well preserved.
3: At one point, I've been living in a familiar era. I've thought about it. New things are changing, and stop changing is impossible. But the flow of the change is our mission. So, let's go together to the familiar place. 떠나보시겠습니다.
2: One day, when I look back, I would be so glad if the space filled with my memories still exists just as it is. Here, Gyeopodong is an old bookstore.

0: Everywhere, I felt the traces of time and a longing for the past, especially when I discovered a familiar book among the piles of used ones. It felt like finding a hidden treasure.
1: 참 이게 헌책방을 방문하면 참 특이한 점이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자기가 책들이 놓여지고 싶은 대로 막 들쑥날쑥 여기저기 이렇게 막 놓여져 있습니다. 위치가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보통 요즘 대형 서점 가면 다 이제 이렇게 뭐 카테고리 형식으로 해갖고 다 이렇게 잘 정렬돼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것들이 헌책방이 주는 참 또 정감 가는 모습이 아닐까. 네.
0: I met the owner who has been keeping this humble neighborhood bookstore for a long time and shared a moment discussing the meaning of this space.
2: Oh, 쌤.
3: 안녕하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아, 제가 개포동을 이렇게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다가 여기 그 아주 오래된 책방이 있다고 그래갖고 들리게 됐는데 여기가 예전에는 이제 여기 주민분들한테는 개포 헌책방 그렇게 알려졌고 지금은 이제 상호명의 서적백화점으로 돼 있더라고요.
4: 예, 맞습니다.
2: 예. 여기 상당히 오래돼 보이는데 여신 지가 얼마나 되셨나요?
4: 1987년도에 예.
2: 87년이요?
4: 예, 개업을 했었고요.
2: 와. 그럼 한 몇십 년 된 겁니까? 한
4: 37년
2: 정도
4: 됐습니다.
2: 네. 네. 이 헌책방은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고 가시나요?
4: 뭐 주변 주민들, 뭐 학생들 다 이용을 하는 거고요. 이제 뭐 현재는 이제 예전에 뭐 10년 전, 20년, 30년 전에 학생이었던 분들이 지금 이제 학부모가 돼서 이제 아이들 책 사러 오시고 그렇습니다.
2: 아 제가 아까 저도 이제 막 여기 막 보면서 책을 보면서 이제 어떤 한 학부모님이신 것 같아요. 예. 어머님이 이제 자기 자녀한테 책을 권해주고 싶어서 사장님한테 여쭤봤더니 몇 학년인데 물어봤더니 단번에 아 책을 딱 권해주시더라고요. 그런 모습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4: 일단은 책이 이제 뭐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추천을 받아도
2: 네.
4: 우리 아이인데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2: 네.
4: 우리 아이 연령에 잘 맞고 우리 아이 수준에 잘 맞는 책을 이제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이제 그 가이드만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2: 아니 근데 너무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시니까 아까 그 어머님이 아 맞아요 맞아요 공감하시면서 그래서 한번 아이한테 먼저 보여주고 구매해도 되겠냐고 막 이렇게 여쭤보시는 게 아 참 이게 다른 어떤 대형 서점에서는 이제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 것 같아요. 아 사장님이 너무 친절해 주시고
4: 네.
2: 그 이제 사장님께서 여기는 지금 이 주변에 이제 여기 구마을 개포동 구마을이 있고 그 또 그 주변은 이제 다 재개발이 돼서 이제 새로운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좀 변화하고 있는데 이 개포동 이 동네 주민분들은 여기 서적백화점을 어떤 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4: 뭐 개개인마다 다 다르긴 하겠는데 예, 우선 뭐 저와 같은 느낌이라면은 추억의 공간으로서 제일 많이 일단 느끼고 있을 것 같고요. 타지로 나갔다가
2: 네.
4: 또 아니면 외국으로 갔다가 이제 부모님들 뵈러 오면은 자기 그 학창 시절의 추억이 있는 곳을 이제 한 번씩 들려서 추억의 정을 느끼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2: 네.
4: 뭐 저도 뭐 이제 서점 하면서 보람이라면은 제가 그 추억의 공간을 날 유지하면서 이렇게 그 자리매김을 하는 게 저 나름대로 그 의미 있는 보람이죠.
2: 네. 네.
0: Owner Chung Do-hyun hopes that this place will always be a warm comfort and a source of memories for someone.

0: 멀리 바짝 들고 와서 배꼽이 달려.
1: 운동 하목하고 돈독합니다.
2: 아이고에 아하 우지 마래 우지 마래 답답한 게 있거들랑 오늘 여서 풀고 가소이 어딜 틀어드릴까
0: 이게 앞으로 들어와야 되는
2: 이게 앞으로 어 하나 둘 으쌰
3: 좀 더 당겨
0: 맞아.
2: 그래. 자, 끼우셔봐요. 이걸 좀 더 앞으로 끌어 당겨. 묶어야 되겠는데. 됐습니다. 됐어.
0: 아니 근데
4: 그래
0: 지금
5: 됐어.

0: 대가리 찔러요, 찔러, 찔러, 찔러. 찔러, 찔러, 대가리 찔러요.
1: 반듯하게. 됐어. 나갈까?
2: 눈 맞춤이네, 이거.
1: 어? 됐어, 됐어.
2: 이게 좀 삐딱한 것도 아니지.
3: 주란 눈하고.
1: 상황이 틀어졌네.
4: 예, 예, 요새는 요거 하관할 수 있도록 버려놨어. 요거 밑에서 밑에 요. 다 풀지 말고.
5: 발을 멀리 끌고.
6: 어, 놓고, 놓고.
7: 멀리, 멀리 바짝 끌고, 또. 배꼽이 나요.
8: 아, 그래.
9: 올려, 이걸.
7: 또 울어. 바짝 들고.
9: 울어,
7: 이거. 뒤에 들고.
10: 들어, 들어. 버티 들어.
9: 이빨 올려. 됐어. 고마워, 고마워, 고마워.
11: 운동 함옥하고 돈독한 형제들 이웃 치토합니다. 치토 세 분 나 치토합니다 하고
12: 치토합니다.
13: 또
12: 공무원에
13: 치토합니다.
12: 그래도 나부 나부겠다.
14: 남자들 남자들
12: 그래요. 다시 자 할아버지 가슴에 북한집의 정성입니다. 다 해주세요.
15: 또 와 만큼 만
16: 색깔이
17: 좀
16: 있어요.
15: 빨간색 없어지고
16: 빨간색도
17: 있어.
16: 야,
17: 끝내.
16: 옳지, 잘한다.
17: 근데 막 손 잘해 안나.
16: 그거
17: 놓고
16: 이거
17: 아,
16: 끊어내요.
4: 오호 달궈

하하 본문서는 뒤로 하고 하하 우리 상주 모셔보자 하하 천하에서 제일 가는 하하 우리 아들 맏상주야 하하 아버지 가는 막죽길에 하하 아이구야야 우지 마리 하하 우짤라고 자꾸 노 하하 우지 말고 놀아보세 하하 아버지는 가더라도이 하하 네가 살아 오래 살아 하하 지방 근사 부탁한대 하하 우지 말고 들어봐리 하하 여기 남은 너금마 하하 이래저래 모셔 살며 하하 내 대신에 부탁한대 하하 우리 장손 어디 갔나 하하 일 잘하는 동군들께 하하 잘해달라 부탁해야 하하 이래저래 일 잘 된다 하하 사우들의 들어봐리 하하 우리 사우 인물 좋아 하하 남은 장모 부탁한대 아이 우리 큰딸 여기 왔네 아 용을 준들 살릴 소냐 아하 금을 준들 살릴 소냐 아하 한 번 가면 다시 못 와 아하 우지 마래 우지 마래 아하 울어본 돌 소용 있나 아하 인간 세상 살아봐도 아하 인생 일정 춘몽이라 오들구예 아 들구 소리 흥이 나서 아이 첫 번 달구 마치자니 아 비도 하나 더 돕시다 아이 신명나게 돌아봐요이 아 백년집을 짓는다면 아이 천년집이 되게 하고 아이 천년집을 짓는다면 아이 만년집이 되게

0: 에이요.
1: 나도 봐야지 뭐.
2: 이게 되잖아.
3: 내 발 보고 발만 돌아가면 발이 짝짝만 해 이거 되지.
4: 발만 차요 이번에는.
1: 마지막에 손뺏시야 돼.
4: 오른 발
1: 마지막에.
4: 빨라요.
3: 아니, 내 발.
1: 나 아이고에. 아이라 야. 또 올라오고 있어.
4: 그 다리 힘을 빡빡 줘야 지 파밤 좀 빨라봐요.
1: 달구에
5: 달구에
1: 아 지어보자 아 지어보자
5: 오 달구에
1: 하하 이 집 산소 지어보지
5: 오 달구에
1: 하하 경상도 문경 땅에
5: 오 달구에
1: 하하 영수나고 사근 땅에 하하 대명당이 이뤘으니 하하 좌우산천 둘러보니 하하 좌측룡의 우백호라 하하 불러보자 모시보자 하하 우리 알마이 어디 갔나 하하 당신과 나 만날 적에

하하 권시문중 시집아서 하하 백년하로 하다가도 이 하하 이래저래 살아보다 하하 내가 먼저 떠나가니 하하 불쌍해서 이 알고 하하 눈물나기 거지없네 하하 우리 아들 들어봐리 하하 나 먼저 가고 남은 엄마 하하 부대부대 부탁한대 하하 덜굽군요 들어보소 하하 상주들이 울어 싸서 하하 신명나게 돌아가며 하하

0: 우렁차게 나가보세요.
1: 호날루야 호날루야.
0: 어이 참 잘해요 우리 군정.
1: 호날루야.
0: 두 번째는 그만하고.
1: 호날루야.
0: 마지막으로 가기 전에.
1: 호날루야.
0: 노자 이게 무엇인고.
1: 호날루야.
0: 아이 서로 와서 일 못한데.
1: 호날루야.
0: 따라 따라 우리 따라. 우리 딸이 제일 일세.
1: 호날루야.
0: 딸내미들 노자 왔으니.
1: 호날루야.
0: 두 번째도 마칩시다.
1: 호날루야.
0: 어허리.

0: 에히오. 예후. 세 번째는 장갑을 벗고 와요. 자, 박수를 칠 거예요.
1: 자, 빨리 마지막이라 빨리 와요. 열심히 해 이제.
0: 오. 시계 흔들어요, 흔들라마.
2: 한 맞춰주지, 어?
1: 빨리 해달라.
2: 안 돼.
0: 아, 오, 들구예. 아, 마, 이번에 가, 아, 마지막 채. 아, 이 신나게 돌아보자. 아, 이 박수 소리 신명나게. 아하, 우렁차게 돌아보자.
3: 오들구야.
0: 오들구예.
3: 오들구야.
0: 아이고, 상주, 들어봐리.
3: 오들구야.
0: 어, 강에 가야 낚시하나.
3: 오들구야.
0: 아, 아이고, 야들, 잘 자 말하네.
3: 오들구야.
0: 아이고, 야야, 참 잘해요.
3: 오들구야.
0: 어, 따라, 우리 따라. 우리 딸이 제일 일세.
3: 오달구야.
0: 어, 소리 한번 올리보세.
3: 오달구야.
0: 오달구예.
3: 오달구야.
0: 어, 우리 큰딸 자꾸 우네.
3: 오달구야.
0: 어, 용을 준들 살릴 소냐.
3: 오달구야.
0: 어, 구슬한들 살릴 소냐.
3: 오달구야.
0: 어, 인생 백년 살아봤자.
3: 오달구야.
0: 어, 풀리 끝에 있으리라. 오들구예.
3: 오들구예.
0: 어, 우리 동군 들어보소이.
3: 오들구예.
0: 어, 박수치면 마지막에.
3: 오들구예.
0: 어, 우렁차게 돌아보세.
3: 오들구예.
0: 어, 내가 우리 마실 살 때.
3: 오들구예.
0: 어, 서운한 기 있거들랑.
3: 오들구예.
0: 어, 오기 여기서 풀고 가고이.
3: 오들구예.
0: 어, 답답한 기 있거들랑. 어, 오늘 여서 풀고 가소이.
3: 오들구야.
0: 어, 상주들아 들어봐리.
3: 오들구야.
0: 아이고야야, 집 팔았나.
3: 오들구야.
0: 아, 여짤라고 자꾸 주노.
3: 오들구야.
0: 아이고, 우리 딸이 제일 일세.
3: 오들구야.
0: 어, 경상도에 제일 가는.
3: 오들구야.
0: 어, 마을 동군 힘을 쓰니.
3: 오들구야.
0: 어, 돌아가신 내인께서.
3: 오들구야.
0: 어, 허무하게 가실 게요이.
3: 오들구야.
0: 어, 상주들요이 들어봐요이.
3: 오들구야.
0: 어, 우리 동군 잘하거든.
3: 오들구야.
0: 어, 박수라도 한번 줘요이.
3: 오들구야.
0: 어, 오들구야.
3: 오들구야.
0: 어, 마지막에 들구 소리.
3: 오들구야.
0: 우리 동군 욕들 봤어.
3: 오들구야.
0: 어허리 덜게.
3: 어허리 덜게.
0: 어허리 덜게.
3: 어허리 덜게.
0: 에이용. 에이용.
3: 에이용.
0: 예후.
1: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4: 너무 잘하십니다.
5: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대해 잘 모르는 분도 많고 또 잘못된 정보를 접한 분도 꽤 있더라고요. 사이버 외교사절 딴 단크의 일원으로서 제가 한글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드릴게요. 한글은 조선 4대왕인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한 글자예요. 한글은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자음은 입술, 이, 목구멍과 같이 발음 기관의 모양이나 그 움직임을 본떠 만들었고요. 모음은 하늘, 땅, 사람을 본떠 만들었답니다. 한글의 창제 원리와 사용법을 써놓은 훈민정음 해례본은 1962년 대한민국 국보로 지정되었고 1997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창적이고 과학적이며 아름다운 문자인 한글, 한국인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한국 바로 알리기 여러분.

저는 이제 손글씨 쓰는 거를 되게 좋아했었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취미로 시작을 했고, 이제 하다 보니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정서적으로 돌봄을 시켜주더라고요. 제가 많이 힘든 시기에 글씨를 쓰기 시작했었거든요. 돌이켜보면 힘든 시기를 글씨로 극복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글이 갖는 힘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저도 글씨를 처음에 형적으로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림 그리듯이 썼었거든요. 근데 쓰다 보니까 점점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제 글이 글씨가 되고 글씨가 글이 되고 메시지적인 부분이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직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글씨를 쓰는 행위 자체가 되게 아름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을 한번 예술로 만들어 보면 좋겠다 해서 제가 글씨를 원래는 이렇게 책상 위에서 썼다면 어떤 벽면에 세우듯이 마치 춤을 추듯이 그렇게 이제 글씨를 퍼포먼스 공연으로 한번 해볼까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된것 같아요. 외국인분들도 이걸 뜻을 알지 못해도 되게 아름답다고 느끼시고 예쁘게 봐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 기억이 있지만 또 카타르에서의 경험이 되게 기억이 나요. 어떤 분이 이제 보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런 장면들이 어쩌면 저를 계속 이렇게 하게 하는 그런 원동력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해외 나가면 오히려 더 애국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고 싶어요. 공연이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한글을 쓰는 행위 자체가 지금은 사실 손글씨도 잘안 쓰는 시대지만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되게 더 가치 있는 일이 될것 같다고 이제 제가 믿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런 역할을 할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0: 네, 이번엔 좀 특별한 분을 모셔보겠습니다. 들어보니까 부모님 두 분 다 시향미이시라고 합니다. 네, 박수 해주시고 어디 계신가요? 나와주세요. 아,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네, 박수 주십시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노래방 좀. 예.
1: 안녕하세요. 63세 최애리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교사를 하다가 전면퇴직했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말씀하신 대로 부모님 모두 다 실향민이세요.
0: 아, 네, 그러셨네. 부모님 고향이 어딘지 좀.
1: 늘 전학계나 고향 얘기를 하셔가지고 아직도 외우고 있는데요. 엄마는 저쪽이 개성인데 개성 바로 위에 있는 황해도 금천군에서 사셨고 아버지는 사과가 유명한 황주세요. 그래서 늘 그렇게 사과를 또 좋아하시고 그러셨어요.
0: 그럼 부모님은 언제 우리나라로 오시게 되신가요?
1: 엄마 쪽은 이제 8.15 해방이 됐을 때는 개성으로 내려오셨다가 6.25가 나니까 또 다시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셨고요. 아버지는 이제 8.15 해방되셨을 때 서울에 계셨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들은 그대로 계셨는데 나중에 전해들은 말에 의하면 다 끌려가셨다라고 해요.
0: 두 분이 어떻게 만나고 이렇게 결혼을 하셨는지도 들으신 게 있을까요?
1: 이렇게 그 통일이 안 될 줄 모르셨겠죠. 그래서 그쵸. 피난 내려오셨는데 빨리 고향에 가서 통일이 되면 고향에 가서 결혼하신다고 하셨는데 혼기를 또 계속 차고 통일을 안 되고 하니까
0: 그때 좀 빨랐죠 더.
1: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그럼 같은 고향 사람 만나서 위로하면서 고향 얘기하면서 사는 게 어떻겠느냐 이래서 이제 소개를 받으셨다라고 해요.
0: 소개팅. 네. 소개팅을.
1: 그래서 서울에서 사시다가 화주가 이북 중에서도 특히 황해도 주신 분들이 많으세요. 바로 위라서 그래서 고향 분들이 많으시니까 내려와서 같이 의지하면서 살자. 그래서 여기 파주 문산에 내려오셔서 정착을 하시게 됐고 그래서 파주 시민이 된 거죠.
0: 부모님이 그래도 살아계셨을 때 워낙 또 말씀을 많이 하셨겠지만 고향을 그렇게 많이 그리워하셨다고.
1: 저희 아버지는 조금 특이할 수는 있는데 여기 앞에 또 군인 장병들도 계시지만 네. 켈러 부대 요원이셨어요. 아버지는 혼자 서울에 계시고 부모님들은 북한에서 이렇게 다 끌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고향 친구가 인천에 있는 미군 부대 지금으로 말하면 그게 특수부대였던 것 같아요. CIA 네. 그 부대에 있다 그래서 아버지가 친구 면회를 이렇게 가셨는데 저희 아버지 체력도 좀 좋으시고 운동을 조금 많이 하셨거든요. 네. 신체 테스트 같은 걸 좀 하더니 고향에 가고 싶냐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고 싶다 그랬더니 보내주겠다라고 해서 권유를 받고

0: 가게 된 게 그게 이제 시작이 되셨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이제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그런 아버지의 히스토리를 알게 되면서 조국을 위해서 헌신을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아무도 모르게 이렇게 묻혀지는 게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런 아버지와 같은 케이스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주겠다라고 하는 플랜카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6번을 제가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가 이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다, 좀 찾아주고 싶다라고 했더니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갤러브대 주신들이 모임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라고 해서 아버지를 모시고 제가 거기를 갔는데 50여 년이 넘었는데도 알아보 시더라고요 서로들. 예, 그래서 어깨를 이렇게 막 얼싸안고 네네 이름들 부르시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알아봐 주셔서 참전용사가 되셨거든요. 그래서 참전용사증도 받았는데 그거를 너무 뿌듯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명함 크기로 조그맣게 축소해서 코팅해 드렸거든요. 근데 돌아가실 때까지 그거를 이 수첩에 갖고 다니면서 나 이런 사람이라고 뿌듯하게 네네 뿌듯하게 생각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까 장병들 계시는데 마침 저희 동네에 있는 부대시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더 아버지 생각도 나고 네 많이 자랑스러운 것 같습니다.
1: 아, 좋습니다. 네. 두 분 다 실향민이시라고 네. 부모님 두 네. 분이 명절 때는 좀 어떤가요?
0: 실향민들이 제일 싫은 게 명절이었어요. 아. 엄마 아버지 양쪽 다 북한이시다 보니까 나만의 친척이 없는 거예요. 명절 때가 되면 갈 데도 없고 와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늘 엄마 아버지가 좀 이렇게 시무룩하시고 그래서 항상 분위기가 명절 때는 좀 다운이 됐었던 것 같아요.
1: 통일이 혹시 되면 부모님 대신해서 부모님 고향에 가보시거나 약간
0: 네 엄마 아버지 사진 가지고
1: 아이고
0: 네, 네 한번 네, 이렇게
1: 너무 좋아하시겠다.
0: 예 다녀보고 싶어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짧았지만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0: 오늘 평화를 부른다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노래도 불러드렸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1: 반갑습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올해 2026년은 한반도 평화 공존 의원년이라고 합니다. 처음엔 평화나 공존이라는 말이 좀 무섭고 어렵고 좀 무겁게 느껴지셨을지도 모르겠는데 물론 저도 그랬고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평화, 통일 그리고 북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네, 공감대 형성의 시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시겠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얘기들과 불러드린 노래들이 한반도의 새로운 평화를 부르는 따뜻한 바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더 나은 내일이 있기를 기대하며 서로가 있어 웃을 수 있는 그날이 가득하기를 저 나영건이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조심 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희는 2026년 대한민국 전통음식 대전에서 서울시장상을 수상한 고명예식고등학교 외식경영과 박예지,
1: 윤지민입니다.
0: 이 대회는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기원하며 한식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라이브 경영과 전시 경영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되며 학생부와 일반부, 전문가부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저희는 라이브 경연 학생부의 온담이라는 팀으로 출전하게 되었는데요. 온담은 온기를 담다라는 의미로 이름과 똑같이 음식의 따뜻함과 담백함을 전달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더불어 남과 북이 음식을 매개로 서로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저희 팀의 마음 또한 담겨 있습니다.
1: 이 경연을 나가기 위하여 북한 음식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요. 북한에서 오신 분들의 인터뷰나 관련 자료 같은 거를 활용하면서 북한이 지하 자원이 많고 구황작물 같은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번 경연을 통하여 단순한 음식 조리뿐이 아닌 남과 북의 조화를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회복, 풍요, 균형, 정화라는 네 가지의 이야기를 주제로 풀어보았습니다. 삼계 진주탕은 이북식 삼계탕을 아이디어를 얻어가지고 남한의 삼계선을 이용하여서 메밀을 진주처럼 빚어서 만들어낸 음식입니다. 농마국수는 원래 고명이 음식 위에 올라가는 것들인데 북한의 지하자원을 표현하고 싶어서 고명을 국수 밑에다가 깔아서 표현해봤습니다.
0: 대회 특성상 불과 전기, 물을 못 쓰는 상황이었는데 저희 팀 이름인 온기를 담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과학 시간에 배웠던 발열팩이 떠올라 물을 부으면 열이 나는 원리를 사용해 저희 음식을 따뜻하게 데워 제출했습니다. 외국인 분들께서 많이 와주셨는데 저희 한식의 매력과 한복의 아름다움을 전달해드리고자 저희가 한복을 직접 입고 소개해드렸습니다. 외국인 분들께 저희 메뉴를 소개해드릴 때 이쪽이 남쪽 음식, 북쪽 음식입니다가 아닌 이게 그냥 한식입니다 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그 순간 음식의 경계는 사라지고 맛과 온기만 남아있습니다.

0: but its emotions and reflections lingered long after it ended. What kind of future awaits us ahead? This week on Humanities Beyond Borders, we bring you the final chapter of the journey.
1: ...도 이 공간이 지질학적으로도 상당히 중요한 선이에요.
2: 저는 여행이 뭐냐면 그 문화에 스며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나의 어떤 취향이 그쪽의 삶의 문화로 변화되는 느낌.
3: 한라에서 백두까지 10분 컷으로. 오. 아시안 하이웨이, 뭐 유라시안 하이웨이 이런 것들을 보고 비전을 키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 북한 여행하면 꼭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께 꼭 추천하고 싶은 곳은 금강산이에요. 금강산에 딱 갔어요. 어떤 바위 앞에 딱 섰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저 바위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분단의 80년은 찰나겠군요.
3: 그래서 연산도 만약에
4: 가만히만 산다는 이야기가
3: 높여지지만 냉전의
4: 지금 내가 여행사 대표예요. 그래서 관광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북한의 관광이 허용됐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 싶으세요? 요즘 MZ세대들은 단순히 이런 명소를 그냥 가서 사진만 찍고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렇죠, 이런 걸 그렇죠.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은 진짜 밤하늘만 보러 다니는 녹투어리즘도 있고요. 진짜 거기 가서 영원으로 살아보기 이런 체험도 해보고 뭐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네, 박예리 교수님, 만약에 여행사 대표라면 어떤 관광 상품을 개발해보고 싶으세요?
2: 저는 DMZ 투어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물론 독일도 그린벨트가 있죠. 그 접경 지역을 만들었는데 물론 그것이 갖고 있는 힘은 있죠. 유럽까지 생태계를 연결시킨다는 힘은 있는데 우리 DMZ가 갖고 있는 것은 생태도 물론 있지만 그 밑에 마을이 있잖아요. 마을에 우리가 좀 살아보는 거,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스며드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려면 살아보는 게 중요하고 버스가 아니라 걷는 게 중요하고 걷는 것도 빨리 걷지 않고 이제 거니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DMZ 마을에 계신 분들은 실은 남북이 안 좋을 때는 이상한 소리 계속 들으셨잖아요. 지금 남북 관계가 안 좋다고 하지만 그 소리는 멈춰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간에 살다 보면은 북한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단된 현실에 우리 너무 먼 것 같지만 느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곳에서 같이 그분들과 이야기하고 그분들과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분단의 공기를 느껴보는 것.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좋아지는 만큼의 공기를 느껴보는 것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개성은 너무 아름답거든요. 개성은 역사지역도 있고 평양과 다르게 아직 발달되지 않은 그 날것의 북한 사람들의 친근함이 있어요. 그 모습들도 느낄 수 있고 만월 때도 있고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고 싶어요.
4: 요즘 그 다크 투어리즘이라고 하잖아요. 그 유대인 홀로코스트를 직접 체험해보거나 또 독일의 그 분단에 직접 느껴보는 프로그램으로서 DMZ도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이 있는 거겠네요.
2: 제가 DMZ를 사실은 걸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도라산 역에도 MDL선 가까이 가봤고 비상주 지피, 그러니까 지피를 불능화시켜놓은 지피가 있어요. 근데 그 공간을 다크투어처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려고 마침 전날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다리가 유실돼서 걸어가야 됐어요. 한 2시간 정도 완전 무장을 했고 마스크를 끼고 앞뒤로는 군인들이 이제 총을 들고 우리를 엄호해주면 그 공간을 걸었어요. 근데 너무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 미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

계속 걸었어요. 그래서 그 불능한데 지피는 끝에 있거든요. 거기까지 갔는데 저 앞에는 금강산이 나타났어요. 여태까지 봤던 풍경이 다 죽어버렸어요. 금강산 너무 단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에 우리가 총을 겨누고 있고, 근데 독일은 삶의 곳곳에 옛날의 기억을 되새기는 장치들이 있어요. 그냥 아우슈비츠에 사람들을 데리고 갔던 그런 철길,

0: 근데 제 가슴을 울리는 것은 관광객들이 많이 오지 않는 곳에도 항상 꽃이 있어요. 생화가. 생화가 있다는 건 뭐예요? 누군가가 왔다는 거잖아요. 누군가가 이것을 기억한다는 거. 그러니까 다크투어리즘은 사실 어떠한 장소, 유명한 것도 좋지만 꽃에다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꽃을 하나 이렇게 올릴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저는 우리 한반도가 만약에 남북이 여행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냉전의 이 챕터의 마지막 마침표가 딱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가 하이웨이 6호 라인을 타고 올라왔잖아요. 네.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이 6라인을 타고 러시아까지 가는 비둘기호? 빠른 거 말고 기차를 타지만 느리게 풍경을 보고 그래서
2: 비둘기호라고 이미 작년까지 해놓으신 거예요?
1: 저 뭐야? 아, 예전에 비둘기호가 있었어요.
2: 아, 진짜요? 저 장면까지 막 평화의 상징 비둘기호인가? 그렇죠.
1: 꼭 비둘기호로 해야겠네요. 저는 이게 다크투어리즘의 핵심은 성찰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라인을 타고 올라가면서 한 축으로는 우리 과거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 축으로는 새로운 관광의 아름다운 풍광으로 그 메시지를 좀 덮는 방식으로 성찰도 하지만 미래는 좀 아름다운 걸로. 그래서 이 라인을 타고 좀 피스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나 전 세계 청년들이 와서 봐라, 여기가 냉전의 한복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남북이 연결이 됐고 동아시아의 중심축으로 우리는 평화의 새로운 챕터를 쓰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도 하고 평화의 가치를 이야기해주기에는 이만큼 좋은 공간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아시안 하이웨이 6번 라인을 통해서 프로그램 상품을 만들겠습니다.
2: 아, 그렇군요. 네. 왜 길이 끊어져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미 남측에도 북측에도 이미 철도와 길은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미 건설되어 있는데요. 그걸 언제 연결하느냐, 그것만이 우리에게 남은 문제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스포츠 하면 지금 막 가슴이 벅차잖아요. 왜 이렇게 우리는 스포츠에 열광하는 걸까요?
1: 지금 현대판 전쟁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3: 제가 스포츠 하면 완전 잼병인데 그래도 역시 축구죠.
4: 여기 페널티 박스 앞에 이게 반원이 있죠. 페널티 아크라는 거. 그거 왜 있는지 아세요?
5: This has been Peace Insight. Thank you for watching.
6: We change today, inspiring daily life. We create tomorrow, inspired by innovation. Change today, create tomorrow. Lotte.

0: Wow. Oh, this is a bidding. 에너지 들어가 있어요. 우와!
1: 맛봐도 돼요?
0: 네.
2: 와우. 오.
1: 와, 어, 색깔이 조금 노란색이에요. 부드러워요.
2: 아, you see? Beautiful little octopus shape.
0: 예. Yes. Perfect.

0: 음악을 접한 건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제가 한 4살 때 피아노를 치면서 뭐 당연히 뭔가 음악을 할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근데 이제 한 중학교 때 사춘기가 온 거죠. 피아노를 그만두고 이제 손이 굳어버리면서 근데 또 음악을 전공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고 그러면서 아 그럼 피아노는 이미 손이 굳어버렸는데 뭘 할 수 있을까? 작곡을 할 수 있더라고요. 작곡을 좀 전공을 하려면 어떻게 어떤 경로로 뭐 레슨을 받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예 몰라서 친구가 실용음악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 친구 따라서
1: 저도 그냥 동네 실용음악 학원을 가서 작곡을 배우기로 한 거죠.
0: 그때 재즈가 안 맞다는 걸 좀 그때 깨닫고 그러면서 아 나는 재즈를 하고 싶지 않구나. 그럼 뭘 하고 싶지 하다가 사실 제가 뮤지컬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대극장 뮤지컬 좀 그런 클래식컬한 뮤지컬들을 되게 좋아했어서 아 그러면 클래식 작곡을 전공을 하면 뮤지컬 작곡을 하는데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클래식 작곡 레슨을 해주시는 선생님을 만나서 전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들어갔는데 또 방황을 하면서 그냥 좀 놀다가 그냥 다시 음악을 하고 싶다는 마음을 잡고 21살에 아창제를 우연치 않게 유튜브로 본 거예요. 유튜브로 아창제를 보고 이게 새로운 포맷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건 서양 오케스트라 그런 포맷만 있다가 되게 국악기가 저렇게 많은데 서양 오케스트라처럼 그런 포맷을 가지고 새로운 전혀 듣지 못했던 좀 이질적이면서 이색적인 그러면서 한국적인 그런 색채감이 드러나는 음악을 연주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냉큼 이제 이거 하고 싶다 해서 바로 입시를 틀어서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입시 때는 사실 제가 국악이 국자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악기에 대한 이해도 그다음에 국악이 가진 어떤 그런 어법들 있잖아요. 대학을 입학하고 나서도 그거를 캐치하고 좀 체화시키는데 되게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학교를 들어갔는데 다 대부분이 국악고 전통여고 친구들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친구들은 이미 어렸을 때부터 국악을 했고 또 국악 작곡 전공을 고등학교 때부터 했던 애들도 있고 근데 그런 친구들에 비해 저는 아는 게 없으니 아 내가 한참 부족하구나 느끼게 되고 제 곡을 연주하는 연주자들이 피드백을 주기 시작하게 되는 거죠. 너의 곡은 이렇다. 너의 곡은 이런 문제가 있다. 국악적이지 않다. 악기에 대한 이해도가 좀 없는 것 같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좀 자극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모르니까 막 논문 같은 거 찾아보고 책으로 보고 했는데 그거보다 확실히 도움이 됐던 건 그냥 많이 국악을 듣는 거였어요. 전통음악을 정말 맨날 끼고 살고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장르를 또 찾게 되고 그게 많이 들으니까 그 듣는 대로 결국 제가 쓰게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이 좀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정말 좋아했는데 막 그 뮤지컬이 갖고 있는 어떤 극적인 그런 흐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아까 듣고 그거를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제가 국악기로 음악을 쓰고 있지만 거기에 꼭 어떤 드라마틱한 흐름들이 드러난다든지 그런 것들을 제가 쫓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것들이 결국 내 음악의 재료들이 되는구나 느끼고 있어서 국악을 전공하기 전에 클래식도 뭐 경험하고 실용음악도 경험했던 게 너무 큰 도움이 됩니다. 너무 중요한 재료들인 것 같고 그렇습니다.

사실 어떤 사회상을 담는 음악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한 동경심, 그런 그 음악을 들었을 때 제가 느낀 감정, 어떤 정말 일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을 정말 좋아해요. 그 사람이 소련의 작곡가잖아요. 어떤 그 러시아에 있었던 비극적인 사건들 혹은 뭐 어쩌면 그런 사회주의 리얼리즘 그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표상의 작품들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단순히 그 서사, 비극적인 서사를 담았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일단 그것을 너무 음악적으로 잘 표현했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아, 나 또한 이 음악으로 알릴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시작이 됐던 것 같긴 한데 이 천안함 사건이라는 건 제가 사실 어렸을 때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하는 건 대체 그 어린 나이 때 감히 그런 걸 느꼈다고 말하는 게좀 웃기긴 하지만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냥 이 사건에 대한 이 비극에 대한 이 비극이 이상한 게 아니라 이 비극을 바라보는 그 주위가 좀 이상하다. 그다음에 정치적으로 이용이 많이 당하고 그 순수하게 추모받지 못하는 그 상황들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 추모적인 자세가 너무 멀어진 어지러운 그런 태도들과 상황들이 저한텐 이게 은근한 저의 관심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 작품을 쓰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건 이건 비극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 추모하자라고 말하는 게 어쩌면 조금 감히 내가? 그러니까 좀 오만한 태도인 것 같고 그다음에 어쩌면 이거 진짜 좀 순수한 음악적인 태도에서 많이 벗어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검은집을 쓰면서 조금 이 사건보단 제 이야기, 내가 바라본 이 사건에 대한 내 심상에 좀 집중을 하자라고 방향을 틀었고요. 이 사건의 주위를 바라본 작곡가적인 심상을 담은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 말을 담았어요.

이제 저희 예종 한국음악 작곡가 전문사 발표회 때 초연했던 보컬 앙상블 작품이고요. 음악이 갖고 있는 그 힘에 대한 음예술이라고 하는 그거에 대한 좀 공부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나도 한번 드러내보자 라고 썼던 게 헤테로포늄입니다. 그래서 그 작품은 지극히 절대음악적이고요. 하지만 보컬한 그런 음성들, 인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텍스트는 사실 불가피했어요. 그래서 막 아오 이런 발음들로만 구성하기보단 하나의 텍스트가 있는 게 훨씬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텍스트를 주제를 택하긴 했지만 그게 그 음악에 서사가 있다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발음적인 그 다음에 어떤 청자들의 상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되게 어떤 우주 전쟁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런 텍스트를 좀 키워드를 갖고 왔어요. 막 스타워즈를 상상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 헤테로포늄이라는 작품은 어떤 한 음악적인 장르 그런 걸 재료로 갖고 왔는데 그게 종묘제례악의 정대협이라는 악곡이에요. 그러니까 종묘제례악이 역대 어떤 왕들의 그런 것들을 모시고 하는 재례음악인데 그러니까 정대협이 워낙 영웅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이 정대협을 갖고 올 거면 조금 비틀어서 전쟁 무공이니까 이제 우주 전쟁의 무공 약간 그런 걸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좀 키워드를 좀 우주가 상상될 수 있을 만한 것들을 한자로도 갖고 오고 영어로도 갖고 오고

헤테로포닉이라는 게 어떤 음악의 텍스처를 지칭하는 양식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가 한국 전통음악을 정의할 때 아주 좋은 키워드 헤테로포닉이에요. 이 말을 이용하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정가라는 장르도 반주 악기들이 같은 선율을 연주하지만 각 악기의 특성에 맞게 변주가 되는 형태. 그러면서 마치 다른 것 같은데 같은 걸 동일하게 연주하고 있는 그게 헤테로포니. 그게 정가에서 되게 잘 드러난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헤테로포니 게 마치 이 인성의 여성 정가 4명과 여성 경기 소리, 그리고 경기 소리도 되게 세련된 그리고 드라마틱한 소리를 가진 친구였거든요. 그 친구의 소리를 염두에 두고 쓴 곡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소리와 4명의 여성 정가가 이렇게 모였을 때 뭔가 신비로운 물질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우라늄 할때그 늄, 원소에 쓰는 물질을 지칭하는 그 단어를 합성해서 헤테로포늄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냥, 예. 실제로 있는 말은 아니고요. 그냥 제가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만드니까 곡을 쓰면서 행복하다는 생각을 오랜만에 좀 했습니다. 거무집을 쓸 때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하루 12시간 이상을 그 곡에 투자를 하면서 3개월 동안 매진했는데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이 음악을 쓰면서. 근데 이 헤테로포늄을 쓰면서 오랜만에 작곡이 좀 즐거워졌어요. 그냥 내가 본연히 음악에 집중한다는 그 즐거움과 내가 좋아하는 편성, 정가와 경기 소리 이런 걸로 이전에는 전혀 없었던 새로운 걸 도전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충족이 되니까 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이거를 전문사 발표회 때 초연을 했던 그 기억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또 지휘를 직접 하기도 했고요. 우선 산조라는 건 민속악의 장르예요. 조선 후기 때 발발이 됐던 마치 서양음악에서는 기악 독주, 소나타라고 인식을 하는 것과 비슷한데, 정적이고 좀 근엄한 궁중음악과 달리 민속악은 조금 더 선율의 길이 유연하고 조금 더좀 원시적이라는 말이 저는 되게 와닿는 것 같아요. 저도 음악을 쓸때 우선 해보고 싶었던 건, 본래 창작 음악, 창작 국악 장르에서 잘 사용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도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좀 있었고요. 그게 산조대금의 작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금으로 구성된 창작곡은 정말 많은데, 그게 다 정학대금, 보통 정학대금이고, 산조대금으로 만든 창작곡은,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제 작품을 빼면은 두 작품밖에 몰라요. 그래서 아, 이 산조대금이 사실 메커니즘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이걸 오선보화 시키는 데에도 너무 무리가 있고 그 음의 유동성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메커니즘을 좀 잡고 그걸 기반으로 곡을 한번 써보고 싶다라는 좀 실험성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추구하는 그런 색채, 음색이 깔끔하고 보편적인 그런 예쁜 화성들보단 조금 거칠고 원초적인 맛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 당시엔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조대금, 그 민속악 악기를 많이 그때는 사용해서 곡을 썼던 것 같아요. 뭐 사실 국악기의 어떤 그런 선율들을 오선보로 기록하는 것 자체가 뭐 정악이든 민속악이든 사실 다 탁월하진 않아요. 그나마 이제 차선책이 오선보고, 사실 본래 국악은 정관보라는 악보를 사용했지만 좀더 빠른 다양한 패시지를 운용하기 위해서 정관보를 포기하고 이제 창작국악 안에서는 이제 오선보를 쓰는 건데, 산조대금 같은 경우는 특히 창작곡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단 연주자랑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했고요. 그래서 일단 곡을 그냥 대충 쓰고 연주자한테, 연주자를 디렉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건 이렇게 기보하는 게 좋아, 저렇게 기보하는 게 좋아, 이런 것들을 상의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창작 국악이라는 거에 대한 어떤 자긍심을 느낀 자리는 아니었고요. 그들이 인식한 현대 음악의 현재를 좀 인식하고 왔습니다. 그런 클래식 음악들도 그들한테는 전통 음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관객들이 대부분 어르신들, 독일 어르신들이 좀 많았고, 젊은 분들은 다 전공생들 밖에 없어요. 우리랑 비슷하잖아요. 저희 국악도 그렇거든요. 선생님들 혹은 어르신들 이렇게 박수 치시면서 보시고, 그런 분들은 창작국악 전대 절대 안 됐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독일도 상황이 완전 거기도 뭐 그렇게 악화가 된건 아니지만 비슷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 현대음악의 현재는 이렇구나. 그럼 더 나아가서 그 와중에 현대음악이라고 정의되는 그런 아카데믹한 장르 안에서 나는 국악기를 사용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는데 이것 또한 그들한텐 아, 그냥 이국의 악기로 이렇게 했구나. 재밌네. 인터레스팅하다. 이 정도일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떤 조금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더 생각을 하게 된 건, 아, 그러면 이 현대음악 시장 안에서 국악기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아닌 국악기로 쓰긴 쓰되 그 와중에 이게 글로벌한 경쟁력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을 시작하게 됐어요. 사실 순수 예술도 트렌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과연 내 음악이 트렌디한가? 동시대적인가?라는 생각을 오히려 좀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곡을 써야겠다라고 좀 다짐을 하게 됐고요.

어렸을 때 아버지가 클래식을 좋아하셔서 자연스럽게 공연장을 이제 가족들이 다 같이 가게 되었는데 그때 포피아노 연주를 제가 실제로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너무 멋있다 생각이 들어서 부모님께 피아노를 하고 싶다고 졸랐습니다. 저조차도 누군가의 연주를 보고 이렇게 피아니스트를 꿈꿔왔듯이 누군가도 제 연주를 듣고 다양한 감정을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저는 21세기 사람이니까 21세기 트렌드를 또 잃으면 안될것 같아서 간혹은 또 가요나 팝송도 많이 들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다가도 또 이제 다시 클래식으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그냥 클래식 음악은 진짜 어떤 시대에 들어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클래식 음악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지나 바카오 콩쿠르에서 특히 2라운드 연주가 저는 항상 기억에 남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사실. 하늘만큼 치는데 다음 음이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날까 봐 너무 두렵더라고요. 악몽을 너무 많이 꿨었고 연습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안 되는 음악적인 패시지라든지 테크닉적인 패시들이 있는데 그게 무대 위에서 정말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갑자기 해결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희열을 확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곡들, 즐겨 연주하고 있는 곡들이 사실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는 분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곡들이지만 지금 제 나이에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음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레퍼토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같이 즐겨주시고 같이 공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 There are people who build their homes as if creating art.
1: 조형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이천에 내려와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0: A place for work, rest, and life.
1: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을 하지만 또 쉬기도 하고 하는 공간으로 놀이터처럼.
0: On today's Home Explorers, we're meeting with people who create art at home. So lovely! From funny magpies and tigers from folk paintings to a pretty girl in colorful clothes. This artist is highly recognized not only in Korea, but also in Japan.
1: 안녕하세요. 도예가 여경란입니다. 주 작업은 미나를 소재로 작업을 하고요. 제가 평소에 스케치북에 낙서처럼 했던 일상에서의 그림들을 가지고 도자기 위에 올리고 있습니다.
0: First, we're meeting with potter Yeo Kyung-ran, who wants to live in her home as if traveling. Icheon, Gyeonggi-do Province, a city of rice and pottery. This village is home to many potters and craftsmen. That's why this street is called Sabujak, meaning to potter around. There are more than 300 cute workshops here. Which house will we explore today? That man looks familiar. Isn't that Mr. Lee?
2: 소장님.
3: 네.
2: 뭐 하고 계세요?
3: 아, 진짜.
2: 의자 부서질 것 같아.
3: 아, 괜찮아요. 제 그네도 괜찮았었는데 뭐. 네.
2: 집은 안 찾으세요?
3: 집, 이 집이잖아.
0: He found it right away. But what was he doing?
3: 곳에 이게 그림을 그렸던 흔적들도 있고, 그래서 찾은 집을 저도 이렇게 넓은 도화지 한번 좀 그려보고 있었어요.
0: So, can you guess now which house it is?
3: 이 집 참 재미있는 집이에요. 무심한 어떤 남자의 느낌이 많이 나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0: A tall gate measuring at least 5 meters. There is no doubt this house is unlike any other.
3: 계세요?
1: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3: 네, 이영재라고 합니다.
1: 네. 네.
3: 자, 좀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요. 그래서 볼 때 그 상남자 스타일, 그 나쁜 남자의 그 느낌이 났는데.
1: 네.
3: 근데 작가님이 나오셨어요.
1: 네. 제 작업이 장식적이다 보니 네. 집 자체는 좀 심플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냥 재료의 내추럼을 살렸으면 좋겠다였어요.
3: 아. 네.
1: 예, 예, 컨셉이.
0: The entire three-story structure is covered in concrete, and there are as few windows facing the street as possible. Isn't it too simple?
1: 사실 A형 스타일 집이에요.
3: A형?
1: 밖은 네. 내추럴하게 뭐 돋보이지 않지만 네. 안에는 나름 한껏 꾸미는.
3: 그럼 여기 이발소 마크 같은 저 통은 뭐예요?
1: 간판 네. 대신에 한번 달아볼까 했는데 아직도 네. 끝나지 않은 안에 로고를 못 넣었어요.
3: 점점 네. 그 내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네. 궁금하거든요.
1: 네, 들어오세요.
3: 네. 네.
0: It has been 7 years since this house was built. She's too prudent. What does it look like inside? Let's begin with the first floor. The first thing you see when you enter is a showroom where the artist's works are on display for sale. The artist portrays her personal experience on porcelain. But when you step inside, the decor is different. It's very extravagant for a house built of concrete. These charming earthenware dolls are the artist's signature work.
1: 저희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영희. 사실 교과서에서 보던 영희는 심플한 네. 옷을 입고 있지만
4: 그랬죠.
1: 사실 미나는 기복신앙을 담고 있잖아요. 저 네. 안에 부귀 영화를 꿈꾸는 영희를 만들어 본 거죠.
3: 영희가 좀 사심이 좀 있는 영희인가 보네.
0: She collected antique furniture and decorative items over many years. Although she had experience in decorating her workrooms before, choosing the decor for her home was a dilemma for her.
1: 옛날 가구들이 사이즈가 좀 작은 편인데 샵의 공간은 청고가 높아서 그 가구들을 그냥 놨을 때에는 너무 소박하긴 하지만 좀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어붙여서 큰 덩어리처럼 보일 수 있게 해서 짜보기도 하고 또 공예에서 보면은 또 윌리엄 모리스나 뭐 영국의 벽지들 처음에 공예운동의 시초에 그거를 찾아서 벽지를 발라보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게 다 연관이 다 돼 있는 상황이죠.
0: She managed to make rough concrete look extravagant and added an oriental touch to Western architecture.
3: 이 바닥이에요.
1: 네.
3: 찌그덕 찌그덕 소리가 나거든요.
1: 네네.
3: 어디서 가져오신 거예요?
1: 전체 컨셉에 네. 맞추려고 폐교에서 뜯어온.
3: 재활용하신 거네요.
1: 네네 맞아요.
3: 제가 이거 콩기름 엄청 발랐거든요. 제가 학생 때.
1: 연식이 나오시네요. 네.
3: 아니에요. 저 그렇게 올드하지 않아요?
0: In the middle of the showroom, there is an entrance to the workroom. It's filled with pottery materials. You left your necklace on my nightstand. I wrote my number on your right hand. Never been one for one nightstand. The workroom is twice as big as the showroom. The artist spends all day working with her staff here. I'm thinking of you, me, in my sheets. But we ain't gotta sleep. From molding porcelain to glazing to baking it in the kiln, everything is done on the first floor. This is the reason she needed a concrete stone house.
1: 지금 불꽃 한번 보시겠어요?
3: 볼 수 있어요?
1: 네. 눈썹 조심하셔야 돼요.
3: 오, 야.
1: 야, 지금 잘 떼지고 있는 거예요.
0: There is one more floor over there. How do you get there?
1: 작업실이 2층에도 있어요. 네. 도자기를 들고 계단으로 오르내리는 게 힘드니까 리프트를 그렇죠. 설치했어요. 네. 소장님 한번 타보시겠어요?
3: 저희 사실 제가 저기 3보 이상 보통 탑승이거든요. 전 탁 올라갈게요. 네. 이게 어떻게 이게 이거 누르면 되는 거예요?
1: 네네. 여기 누르시고 빨간 네. 버튼 누르시고 올라가시면 돼요.
0: This lift can move up to 300 kilograms.
3: 재밌다.
0: This space looks like a labyrinth.
3: 무사히 올라왔습니다.
1: 네.
3: 여기 개인 작업 공간이신가 봐요?
1: 네, 네, 여기서 인형 작업도 하고요.
3: 네네.
1: 그리고 그림도 그리고 저쪽에서는 사진도 찍고 컴퓨터 작업도 하고.
0: The first floor is open to visitors and the staff. But from the second floor, it's a private space. The artist spends most of the time in the area where she designs her works and takes photos of them.
1: 원래 제 작업의 시작이 조형 작업이었어요.
3: 네.
1: 조형 작업을 하다가 거기에서 나오는 요소들을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이천에 내려와서 하기 시작한 거예요.
3: 네.
1: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조형 작업들은 저의 뿌리이기도 하죠.
0: The artist strives to stick strictly to her routine by working from 9 to 6. After work, she comes to the living area. Give me that job, ooh. It looks completely different. The kitchen window is the only one in this house to face the street. It faces south. The tall palm tree is the highlight.
1: ...다가 만나서 심은 아이긴 한데 이 집 분위기에 네. 그냥 휴식을 주는 나무가 된 것 같아요. 네. 예, 저희가 흔히들 바쁘게 일하고 상상할 때 따뜻한 나라 야자수 나무 아래서 쉬는 거 꿈꾸지 않나요? 네.
0: 예. The artist even made a high ceiling and a skylight so that the palm tree, which likes sunlight, can grow well. A 60-centimeter section of the floor is filled with soil. There is also sewage. That's a big dining table. Everything in this house is big.
1: 사실 이 마을이 도자기 하시는 분들이 다 네. 사시기 때문에 뭐 전시회나 마을 이야기로 모일 때가 많아요. 네. 또 저를 도와주는 스태프들과 식사를 또 여기서 많이 해요.
3: 아, 네. 그러면 공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1: 네, 맞아요.
4: 네. 안녕하세요.
3: 아, 여기 계셨네요?
1: 네. 저희 네. 남편이에요.
3: 아,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이영재라고 합니다.
0: That's her husband. Looks like he's very good at cooking.
4: 여행사 쪽 계통에 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해외로 나가서 막 한 달씩 못 들어올 때도 있거든요. 제 집에 있을 때는 웬만하면 제가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Artists tend to skip meals when they are immersed in work. Kyungnan's husband cooks for his wife and her staff when he is at home. It's a half public, half private space so that the staff can freely use it. This is a Japanese-style door called shuji. When it opens, isn't that a tatami mat? Why did they decide to decorate their guest room in a Japanese style?
1: 어려서 친구들과 학창 네. 시절에 다다미방에 누워서 수다 떨던 네. 그 여행이 저의 첫 번째 제일 좋은 기억이어서 네. 그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3: 그 옛 얘기를 다시 네. 한번 해보고 싶은 네. 생각에서 네. 네. 네.
1: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만든 방이에요. 네.
3: 친구들은 자주 오나요?
1: 안 와요.
3: 이러면 안 되는데.
1: 그리고 중요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네. 손님들이 오면 3층에서 주무시고 저희가 내려와서 자요. 저의 게스트룸이에요. 아,
3: 게스트가 되시는
1: 저를 초대하는 방이에요. 아.
0: After passing by the palm tree, there is a room filled with happy memories. The window is particularly interesting.
1: 차를 마시던 잠을 자던 항상 시선에 창이 보였으면 좋겠어서 창을 낮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햇볕에 따라서 자작나무 그림자가 춤을 출 때도 있고 그걸 쳐다보는 것도 너무 기분 좋은 일이에요.
0: There's one more entrance on the facade. It leads to a secret garden.
1: 골목길 같죠. 그래서 겉에서 보면 심플하지만 안에 골목도 있고 작업실, 집 모든 게 다 있는 약간 작은 동네 같은 콘크리트 벽 안에 작은 숲이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아는 게 많지 않아서 자작나무에 대한 로망도 있어서 세그루로 숲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창문이 다 이 담을 향해서 나 있기 때문에 저희 집은 이 나무들이 3층까지 모든 풍경을 다 만들어줬으면 좋겠다여서 키 큰 나무를 심고 싶었죠.
0: Behind the concrete wall are birch trees. The first floor is a resting area for the staff. The greenery is even lusher toward the top.

0: The floor area is just 6 square meters, but when connected vertically to the third floor, it becomes a deep garden.
1: 남편분도 이렇게 많이 이용하세요?
2: 아, 주로 제가 있다고 네. 보면 됩니다. 네, 뭐
1: 주로요?
2: 아, 네. 가끔 이제 말다툼을 한다거나 네. 조금 이제 공격, 저한테 공격이 들어올 경우에는 네. 짐을 챙겨가지고 네. 이 방으로 오죠.
3: 짐을 챙겨? 아니, 그냥 자숙의 방.
1: 아니, 근데 멀리는 못 가시네요? 네,
2: 못 가죠. 안에서 문을 잠그면 안으로 들어오기가 힘들거든요. 아... 그래서 건물 밖으로는 안 나가는 편이죠.
0: Visitors who come to this house inevitably come across an eerie-looking doll in the bathroom.
1: 제가 아까 저기 화장실 들렀다가 눈이 마주쳐가지고 깜짝 놀랐거든요. 그분 누구세요?
3: 배설의 여인. 사실은 그 네. 여인이 저희 네. 계단 밑에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저희 강아지들이 네. 거기다 마킹을 계속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장실 쪽으로 유인하느라고 아. 거기 갔는데 너무 잘 어울려서 네. 그냥 거기를 지키고 있죠.
1: 아,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시는구나.
3: 부끄러울까요?
1: 아니요.
0: Artists do have a special sense. To maximize spaciousness, a floating staircase was anchored to the wall. It spices up the decor. Let's go see the third floor now.
1: 저같이 이제 0.1톤들은 이 끝으로 가면 안 돼요. 여기 붙어서 가야 돼. 네. 이게 구조적인 거 때문에
2: 네. 생각보다 튼튼합니다. 네.
1: 무서워서 그래요. 아, 저희 쪽 인간계의 표준이신 분들이 여기 다 계시네요.
3: 보테로 그림 오마주예요.
0: The third floor is exclusively for husband and wife. But isn't it a bit too small? The wall opens. They use this room as a studio apartment.
2: 수면 중에 이제 불빛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네. 방해가 되면 가렸다가 네. 아침 일찍 이 문을 다 개방을 하면 네. 밖에 나뭇잎도 보이고 네. 누워서는 하늘하고 산 멀리 네. 보이는 산이 전부 다 보니까 아. 어디 한적한 시골에 와 있는 듯한 네. 그 프레시한 느낌도 듭니다.
0: The large window leads to the yard. There is also a window connecting to the backyard where laundry is hung to dry. Thanks to the windows, the room is well lit and more spacious.
1: 이 네 개의 공간이 연장이 되어가지고 하나로 이어진 것처럼 보여서 정말 시야적으로 시원하거든요.
0: The owner of this house wanted it to be like a hotel where she can relax after work.
2: 불편한 점은 제가 많이 불편합니다.
1: 왜요?
2: 거의 매주 노동력 착취를 당하고 있어서 이게 청소를 네. 조금만 게을리해도 그냥 네. 저희 집에 이제 강아지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낙엽에 개털에 네. 뭐 그냥 엉망입니다.
1: 이게 바람 불면 이렇게 나가지 않나요?
2: 아 예, 그래서 다 열어놓으면 네. 바람이 한쪽으로 불면 또 그 네. 털들하고 이게 다 날아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3: 저는 그냥 똥을 발견하면 네. 똥. 내가 너무 못된 것 같아.
1: 제가 그 얘기를 못해서 어떻게
0: As someone who places much importance to the bathroom, she allocated more space to her bathroom than to other rooms.
3: 욕실에서 바로 뒷마당으로 나가고 싶은 문이 네. 있었으면 좋겠고 네. 욕조에서 밖을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양쪽이 길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좁아지면 골목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크게 하자.
1: 갖고 싶은 거 그냥
3: 네, 막 내질렀어요.
1: 자유를 한번 만끽해 보겠습니다.

0: wanted to have an open-air bathtub in the middle of a forest. Now her dream has come true. She installed a 7-meter-long outdoor pool connected to the indoor tub. The gravel on the floor makes it look like a serene lake when the water ripples. When spring comes and the weather gets warmer, they will enjoy this area to the fullest, like in an upscale resort.
1: 호수에 백조가 잔잔하게 떠 있으면 네. 굉장히
2: 우아하죠.
1: 우아하고 여유 있게 보지 않습니까? 네. 그 밑은
2: 아주 난장판이죠.
1: 네. 그 밑의 역할을 제가 하면 됩니다. 그 호수 위에 백조는 네. 집사람이 하면 되고요. 네. 이게 수조에 물을 받아놨을 땐 보기가 좋은데 네. 저 안에 수조 안에 있는 돌들도
2: 일일이 다 청소해줘야죠.
1: 예, 좀 이렇게 네. 속가서 청소도 좀 해야 되고 하니까. 네.
3: 수행한다 생각하고 네. 돌을 닦아서
0: To this artist, home is a workplace and a place to rest. She chose to make it like a playground. There is no time to get bored in it.
4: 무리하지 않고 오래 작업을 하고 싶거든요. 이 안에서 충분히 즐기면서 작업을 하고 최대한 평일에는 제가 쉬고 싶을 때는 올라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죠.
0: How was it living here for 7 years?
4: 생각했던 대로 잘 쓰고 있어요.
0: A home like an artwork, an everyday life like a vacation. There is a reason this artist's works exude excitement. In this house, built like an artwork, there is perfect balance between work and personal life. It was a pleasure exploring it today.

0: Time to set the facts straight. Get Korea right.
1: Everyone, 지금 보고 계신 이 모습 뭔지 아시나요? 바로 택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방크 연구원 구승현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한국의 전통 무예인 택견에 대해 소개해 드릴게요.
2: 불세기 선거라! 선거!
1: 택견은 유연하고 율동적인 동작인 품밟기라는 우리 고유의 독창적 보법을 중심으로 상대를 발로 차거나 넘기는 기술을 사용하는 무예예요. 그런데 택견을 보고는 전통춤이다, 기술연이다, 도검을 들고 한다, 이크에크 소리는 익살스러운 추임새다 라고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택견에 대한 오류 정보 바로 잡아볼까요?
2: 바꿔라! 해! 바꿔!
1: 택견은 부드러운 동작으로 순간적으로 상대방을 압도하는 한국의 전통 무예이자 민속 경기예요. 도검 같은 도구는 쓰지 않는 맨손 무예합니다.

0: 잠깐, 뭔가 하나 빠졌는데요?
1: 네? 뭘요?
0: 태교는 중요 무형 문화재거든요. 1983년에 국가가 중요 무형 문화재로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무예로서는 최초로 유네스코가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했죠.
1: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다고요? 그리고 세계 최초로요?
0: 예, 세계가 인정한 거죠.
1: 맞네요. 우리 고유의 전통 무예이자 세계가 인정한 문화재인 택견. 앞으로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려요. 한국 바로 알리기에
2: 함께해 주세요.

0: 지금 시중에 있는 차는 다 있는 것 같아요. 녹차도 있고 백차도 있고 우룡차도 있고 홍차도 있고 보이차도 있고.
1: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2: 제가 한 달에 테이스팅하는 컷만 평균 한 200개 잡으면은 대략 한 2,400개? 그냥 한 5년만 잡더라도 한 10,000개 정도는 넘어서 제가 여태까지 총 커피를 하면서 맛본 커피가 그래도 한 20,000개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0: 저는 차를 좋아하고 차를 또 알려주고 차를 취미로 하고 있는 최지수라고 하고요. 지금 14년에서 15년 정도 차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1: 115년 차로 일을 하고 있는 윤한샘이라고 합니다.
2: 저는 커피를 좋아해서 전 세계 곳곳에 맛있는 커피를 찾아다니고 있는 안스타 안치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독립맥주 공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대표와 양조사로서 일을 하고 있고요. 사단법인 한국맥주문화협회장으로서 활동하고 있고 맥주의 시선이라고 하는 책도 출간한 작가이기도 하고요. 현재 오마이뉴스의 맥주실록이라는 글도 연재하고 있고 맥주 강사, 맥주 심사위원 등 맥주로 다양한 일을 하고 있는 맥주 엔잡러입니다. 한 15년 전에 제가 독일 출장을 좀 자주 갔었어요. 그때 독일에서 마셨던 그 바이스비어라고 하는 맥주가 있는데요. 그 바이스비어라고 하는 게 이제 바이에른, 독일 바이에른의 밀맥주를 얘기를 하는데 그동안 제가 한국에서 먹었던 그런 차갑고 청량한 맥주와 좀 달랐던 느낌이었던 거죠. 또 하나는 그들의 음식과 함께 먹었을 때 굉장히 뭐랄까요, 조화가 있다는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술을 굉장히 많이는 못 마시는 어떤 사람인데 그때 굉장히 흥분하면서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을 해서 재무팀에서 20대를 다 보냈는데 재무팀에서 일이 좀 힘들었어요. 일이 많아서 힘들어서 30대에도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차를 만나게 됐고 차를 마시면서 같이 얘기하고 어떤 고민을 털어놓고 이제 차를 매개로 한 어떤 그런 공간과 사람이 너무 좋아지면서 차에 푹 빠지게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차를 접했을 때 그 차를 우려주고 설명해주고 그리고 그 차를 함께 나누어 마시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을 지금 생각하면 약간 이상한 나라 앨리스? 현실과 약간 동떨어져서 거기에만 있는 환상의 세계 같은 느낌? 그런 것들이 약간 수채화처럼 이렇게 기억에 남는 이런 느낌으로 남아있어요.
1: 저는 커피를 시작한 지는 13년 정도 됐고요. 저는 원래 커피를 그렇게 즐겨 마시지 않았어요. 좋아하지 않았고 예전에 제가 어릴 때는 커피 마시러 저희 친구들이 간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사치부리지? 약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때였어요. 중국에서 제가 대학교를 다녔었는데 창업을 하고 싶어서 아이템을 찾다가 커피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아예 모르니까 한번 배워봐야겠다라는 생각에 그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 3개월 동안 커피를 열심히 배웠어요. 로스팅이라는 것도 배우고 또 바리스타 스킬에 대해서도 배우고 뭐 핸드드립에 대해서도 배우고 짧은 시간 굉장히 밀도 있게 배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커피를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커피를 너무 좋아하게 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엘살바도르 파카마라라는 품종은 그렇게 비싼 커피는 아니에요. 가성비 있게 마실 수 있는 데일리 커피인데 요즘에 저는 하도 화려한 커피들 많이 마시다 보니까 되게 데일리하고 되게 그 예전 맛이 나는 그런 커피들이 저는 요즘에 너무 좋더라고요. 막 화려한 꽃향이나 과일향이 많이 나진 않지만 되게 그 마일드한 그 커피가 가지고 있는 되게 대중적이고 좋은 맛들이 잘 나는 커피. 그 커피가 요즘에 엘살바도르 파카마라 커피여서 그 커피를 가장 좋아하고 즐겨 마십니다.
0: 지금 3, 4월에 딱 그 녹차가 생산될 시기라서 가장 봄을 느낄 수 있는 차. 그래서 지금 저도 여름이 시작되기 전 녹차를 제일 많이 마시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잘 마실 수 있을까요? 우선은 물을 끓여서 그 물을 급하게 붓지 않고 조금 천천히 부어서 아주 작은 녹차잎이 헤엄치듯이 살살살 깨워서 찻잔에 잘 따라서 마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여름에는 얼음으로 하는 방법을 좋아하긴 해요. 녹차잎을 밑에 깔고 그 위에 얼음 몇 조각을 올리면 얼음이 더운 여름 날씨에 서서히 이렇게 녹으면서 차가 진하게 우러나거든요. 그러면 소량이긴 하지만 그 한 잔을 이렇게 탁 마시면 입안에 가득 퍼지는 녹차의 향이 있어요. 약간 싱글몰트 같은 느낌으로. 그래서 그렇게 한여름에는 마시는 걸 좋아하긴 합니다.
2: 제가 좋아하는 맥주는 구스 아일랜드의 버번 카운티라고 하는 맥주가 있어요. 제가 10년 전에 그 맥주를 처음 마시고 되게 놀랐는데요. 그 맥주는 버번 위스키를 담았던 통에 맥주를 숙성시킨 굉장히 독특한 맥주입니다. 위스키를 담았던 통에 맥주, 일반적인 맥주를 담으면 맥주가 그 위스키의 알코올이나 그런 향들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역시 똑같이 강한 맥주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 맥주가 보통 임페리얼 스타우트라고 하는 알코올 도수가 높고 향이 진한 스타우트 검은 맥주인데 그 맥주가 버번 위스키 통에 들어가서 일종의 투쟁 같은 것들을 하게 돼요. 결국은 그렇게 정반이 만나서 합을 이루는 여러 것들을 포용하는 어떤 그런 맥주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임페리얼 스타우트의 다크 초콜릿이나 카카오, 바닐라 같은 향도 있지만 그 위스키를 담았던 통에서 나오는 그 오크 향이라든지 섬세한 위스키 향이 스며들면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아주 높은 알코올 도수가 튀지 않은 좋은 균형감을 갖고 있는 그런 맥주죠.
1: 그 이썸님이라고 그 테크 유튜버가 계세요. 그분이 이제 커피 기계 영상을 올리셨는데 한번 너무 이제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뭐랄까 어이가 없는 그런 장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선님한테 연락을 드려서 찾아가게 됐고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더라고요.
3: 자기소개 한번.
4: 안녕하세요. 이섭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너무 많아서 지금 뭐 기억이 뭐 하나를 뽑기가 되게 힘든데 약간 저한테 PTSD 같은 약간 그런 순간들이어서 생각하기 싫은
4: 아 진짜 커피 머신은 왜 이렇게 예쁜 게 잘 없어요? 대한민국에 카페가 그렇게 많은데 왜 이렇게 한 반은 맛이 없는 것 같을까요? 이 콜드브루 아니에요? 콜드브루?
5: 콜드브루는 차가운 물로 드리는 거.
4: 네, 네, 아.
5: 이거는 이제 핫브루.
4: 핫브루, 핫브루.
6: 하필이면 콜드브루.
1: 제가 그때 너무 많이 깨달았어요. 아 이런 것도 모르나? 아 이런 것까지 알려줘야 되나라는 것들도 알려줘야 되는구나. 이썸님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느꼈죠.
0: 변화가 좀 더 유쾌해진 것 같아요.
7: 좀 더요?
0: 어, 좀 더. 아니, 너무 즐거워요. 왜냐면 차를 하면서 너무 예쁜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찻잎이 생긴 것도 너무 예쁘고 찻잎을 우릴 때도 너무 예쁘고 혼자 마셔도 좋고 누군가와 함께 마셔도 행복하고 그러면서 제 내면에 조금 어두운 면이 있던 것들도 그런 것들에 의해서 약간 해소된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그림자가 얇아진 느낌? 그래서 좀 더 유쾌해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2: 10여 년 전에 독일 되멘스라고 하는 비어 소믈리에 자격증이 한국에서 시작이 됐어요. 맥주 관련 자격증을 공부하게 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하고 그 자격증 코스를 마치고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이렇게 밤새 얘기를 했는데 뭐 문학도 얘기하고 미술도 얘기하고 그림도 얘기하는데 희한하게 그런 모든 것들이 맥주로 수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맥주가 문화다. 이런 맥주가 갖고 있는 문화적인 측면들을 잘 우리가 좀 살려서 우리 사회에 좀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좀 그런 모임, 단체를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게 좀 발전을 하게 되면서 2018년에 저희가 사단법인을 세우게 됐고요. 그게 벌써 지금까지 쭉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차는?
1: 커피는?
2: 맥주는?
0: 매개체?
1: 매개체인
2: 것 같아요. 제가 맥주가 아니었으면은 지금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분들을 만나기 힘들었을 것 같아요.
0: 차라고 하는 매개체를 중심으로 서로서로 주고받는 게 있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저에게 어떤 것들을 받아서 위안을 받으실 수도 있고 저는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저도 위안 받거나 저도 뭔가를 배우지 않을까 싶어요.
1: 커피만큼 사람의 손을 많이 타는 음료가 없거든요. 커피는 산지에서 농부가 재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가공하는 그 프로듀서가 또 그 커피를 가공하게 되고요. 그 커피가 또 소비국으로 이동해서 소비국에서 로스터의 손을 타서 로스팅이 돼요. 그러면 또 그 커피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리스타한테 이동을 해서 바리스타가 그 커피를 추출하게 되죠. 그리고 고객한테 전달돼요. 만들어지는 관점이 아니라 또 이 커피를 즐기는 사람 관점에서는 사람과 사람의 시간을 보내는데 더 풍요롭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매개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0: 오룡차라고 하는 차가 있어요. 근데 청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향이 되게 좋거든요. 약간 향이 좋으면 사실 기분이 좋잖아요. 그래서 청차류, 오룡차류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차의 향에 꼭 한번 취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1: 진짜 좋은 방법인데 제 영상을 정말 꼭 필요한 물품들이니까 이대로 구입하셔서 수업을 쭉 따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0만 원 안으로 그 홈카페 장비를 구성해 놓는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만든 영상 중에.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면 10만 원 안쪽으로 가장 가성비 있게 가장 쓸모 있는 장비들을 구비하실 수 있으세요. 이 손으로 원두를 가는 느낌이 너무 좋거든요. 제가 그 손으로 원두를 갈면서 내가 그 커피 한 잔을 내릴 때 느낄 수 있는 오감을 다 충분히 즐기는 그 순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단 커피를 추출할 때 제가 한 잔에 되게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많이 느껴요. 아 이거 내가 진짜 온전히 한 잔을 만들었구나를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느낌을 시작하게 하는 단계가 그라인딩이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즐기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 올해 날씨가 되게 재미있는 것 같아요. 비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춥습니다. 근데 이런 날에 보통 독일에서는 복비어라고 하는 맥주를 마셔요. 아침에는 좀 으스스하고 낮에는 좀 덥고 일교차가 심한 날에는 감기가 걸리기 쉽잖아요. 그래서 몸을 조금 체온을 올려야 하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는데 복비어는 독일에서 알코올 도수가 높은 맥주를 의미를 합니다. 보통 알코올 도수가 6에서 한 8도 사이에 맥주를 마시면서 좀 체온도 좀 올리고 기분도 좀 업시키는 그런 어떤 맥주를 마시는데 요즘 같은 날에는 딱 그 복비어가 제일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맥주를 한 잔 다 드실 필요는 없죠. 한 잔을 따라놓고 내가 견딜 수 있을 정도까지만 드시는 어떤 그런 절제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또 하나의 중요한 맥주 문화이기도 하고요.
0: 취향은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 취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1: 커피 말고 거의 없어요. 책? 저 책이랑 풋살, 운동?
2: 어디더라? 에티오피아 커피 되게 좋아합니다. 굉장히 섬세하고 꽃향이 많이 나는 그런 느낌을 되게 좋아해서 에티오피아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0: 산책? 나무가 있는? 그리고 바람이 부는 걸 좋아해요. 요즘에 워낙 도시마다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서 그냥 산책하는 거? 20, 30대 좀 격한 운동을 취미로 하긴 했는데 이제 좀 체력이 떨어져서 사뿐사뿐 걷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2: 저는 취향을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도전입니다. 도전을 하지 않으면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나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게 내가 별로라고 생각했던 것에 관심을 갖고 좋아하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고 아 나라는 사람이 이런 것을 좋아하고 이런 것을 되게 만족해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취향이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전과 그리고 나를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마음 두 가지가 취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3: 취향입니다. 네. 뭐가 없으면 너무 불안해요. 이게 도구가 있어야 좀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형님도 빨리 시작하겠습니다. 갑자기 거기 카메라만 돌아가시죠. 너무 어색해.
7: 더 주세요.
3: 더 주세요. 네. 네.

0: 학생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I'm a singer. 저는 가수예요. 저는 가수예요. I'm British.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저는 영국 사람이에요. I'm Korean.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Simple, right? Take a look at how to use these expressions in everyday life by watching Aaron and Alexa once more.
1: My name is what?
2: I'm Aaron.
1: I'm Alexa. Are you a student?
2: Yes, I'm a student.